0: 우이 우이. 맞다 뽕. 네, 꼬까. 아하.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야.
1: 뽕.
0: 스위치 피그.

요. 아하. 오케이.

Ha ha ha.

옛날 기프 스위치 이거 어? 비비디 비비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로 사이어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1: 너네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뽀로로와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1: 나는 용감한 기자!

0: 조금만 더 가면 돼.
1: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크랑크랑.
2: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0: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2: 괴물인가.
1: 크랑.
0: 저건?
3: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2: 그럼 괴물이 폭비였어?
3: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2: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4: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5: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3: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6: 어서 와, 보비.
4: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하자.
6: 좋아.
3: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7: 아니야, 보비. 오늘은 보비가 왕자님의 자.
3: 정말? 그럼 괴물은?
0: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3: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2: 우와, 멋지다. 우리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5: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보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0: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3: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7: 자.
5: 친구들은 보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게 해줬어요. 행복해하는 보비를 보며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친구들 참 잘했어요.
4: 무서운 꿈은 싫어요.
5: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4: 고기가 너무 많네.
5: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크롱이 무서운 꿈을 꿨군요.
4: 얘들아, 안녕.
6: 안녕.
2: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그냥 크롱.
2: 무서운 꿈?
4: 응,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0: 어떤 꿈인데?
1: 얘기해봐, 크롱.

0: 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1: 그럼 무서웠겠다.
2: 그럼 다른 꿈도 꿨었잖아.
1: 그럼 그럼.
0: 뭐? 물이 안 잠긴다고?
1: 그럼.

0: 어머나, 정말 무서운 꿈이었네.
1: 무서운 꿈을 싫어.
2: 크랑크랑.
3: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0: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1: 크랑.
4: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1: 크랑크랑.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0: 크랑.
1: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0: 크랑크랑. 잘 됐다, 크롱.
1: 잘 가.
2: 응, 안녕. 크롱.
1: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3: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0: 크롱, 크롱.
2: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랑크랑.

0: 일어나, 크롱.
1: 크롱. 이 장크롱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0: 크롱, 놀자.
1: 크롱.
0: 따라와.
2: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크롱, 빨리야! 빨리야, 크롱!
3: 어딜 간 거야?
1: 어?
3: 공놀이나 해야겠다!

0: 언제 공놀이를 했다고 그래?
1: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2: 뻘어라 크롱. 안녕.
0: 에디, 그게 뭐야?
2: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0: 이게 뭐야?
2: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3: 크롱.
0: 정말 잘됐다.
3: 어?
0: 벌써 잠들었네.
2: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0: 그럼 자게, 우린 나가자.
4: 그래.
0: 잘 자, 크롱.
1: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0: 날씨 좋다, 그치?
5: 응, 정말 좋아.
0: 어? 배고프다.
6: 어? 나도, 나도.
0: 먹을 거 없나?
5: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6: 가시자!
5: 우와, 저기 봐!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맛있겠다!
0: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7: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치운 거야?

0: 안녕.
1: 안녕.
2: 어? 그런데 크롱은?
0: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3: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2: 그러니까.
4: 크롱, 또 나쁜 건 같구나.
5: 아, 얘들아.
2: 좋은 생각 있어, 포비?
5: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1: 어?
5: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4: 와,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그래.
4: 어때, 크롱?
6: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4: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7: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1: 크롱.
2: 그럼 난 노래를.
5: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2: 치, 알았어.
1: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5: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6: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8: 우리 음식을 다 모았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3: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1: 풀어줘!
8: 싫다면?
3: 그렇다면
4: 사과할게.
1: 맛있게 드세요.
8: 먹을까? 어디?
3: 어서 나와, 크롱.
4: 빨리 가자.
2: 다행이다, 크롱.
3: 크롱, 왜 벌써 일어난 거야?
6: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1: 뽀로로 크롱!
4: 안녕!
1: 안녕!
4: 가자, 크롱!
1: 뽀요요!
4: 어? 왜?
1: 크롱! 크롱?
4: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3: 안 돼, 크롱! 위험해!
1: 크롱!
3: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맞아!
3: 크롱!
4: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그럼 천천히.
3: 크랑 크랑.
4: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3: 그럼 엄청 빠른데.
2: 다친 것 같아.
3: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1: 크롱. 아야. 호로로 괜찮아.
3: 어서 집으로 가자.
1: 크롱.
6: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3: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1: 크롱.
3: 우리 가볼게.
1: 안녕. 크롱, 크롱.
3: 크롱,
2: 필요한 거?
3: 크롱.
2: 동화책 읽고 싶은데.
3: 크롱.
2: 어.
3: 크롱.
2: 고마워.
3: 어? 크롱, 크롱, 크롱.
2: 읽어준다고?
3: 크롱, 크롱.
2: 뭐든지 다 시키라고?
3: 크롱.
2: 어.
3: 크롱.
1: 크롱, 크롱.
0: 공주 크랑
9: 왕자 크랑크랑
0: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 우와
6: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0: 크롱!
9: 크롱, 크롱?
0: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9: 크롱?
0: 샌드위치 말고 루피가 가꾼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9: 크롱!
0: 잠깐 크롱!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9: 크롱!
0: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9: 크롱?
0: 크롱, 크롱! 어,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9: 그럼.
0: 우와, 좋다.
6: 크롱은 뽀로로를 술에 태워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4: 뽀로로는 괜찮을까?
0: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5: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0: 얘들아!
5: 어?
0: 안녕!
9: 크롱!
1: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0: 그거 타고 온 거야?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9: 크롱!
5: 잘 됐다.
4: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0: 고마워. 맛있겠다.
9: 크롱! 크롱!
0: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5: 글쎄.
0: 맛있어. 고마워.
9: 그럼.
4: 그럼, 너도 와서 먹어.
9: 그럼.
0: 그럼. 그럼. 뭐가 묻은 것 같아. 고마워, 그럼.
4: 뽀로로,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0: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9: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0: 그럼, 그럼. 괜찮아.
4: 잘 먹었어, 루피.
0: 아, 이제 뭐 하지?
4: 놀이터에서 놀까? 그런데 응?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다.
0: 어? 나도 갈래?
9: 다쳤는데 괜찮겠어?
0: 그럼! 나 놀 수 있어! 그치, 크롱?
9: 크롱!
0: 고봐, 크롱도 괜찮다잖아!
9: 크롱!
10: 가위바위보!
5: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0: 걱정 마. 크롱이 숨겨줄 거야. 그렇지, 크롱?
9: 크롱.
5: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6: 수레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5: 셋.
0: 아니야, 크롱.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9: 크롱,
0: 저기 숨자.
9: 크롱,
0: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들킬 거야. 크롱, 이러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9: 크롱,
0: 더 들어가야 해.
5: 어,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0: 들켰잖아. 이번엔 뭐 하고 놀까?
4: 저거 될까?
9: 크롱, 크롱, 크롱.
0: 아유, 크롱,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9: 크롱.
0: 안녕.

0: 안녕.
1: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2: 크롱, 나 목말라. 아이 참. 어? 우와, 이제 안 아프네. 크롱, 일어났어? 크롱.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3: 안 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럴까?
2: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크롱.
4: 크롱?
2: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4: 크롱.
5: 휴. 얘들아.
2: 어?
5: 우리 왔어.
2: 어? 안녕.
4: 크롱.
2: 무슨 일이야?
5: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2: 크롱. 어때? 엄청 높이 날지?
5: 내 것도 높이 날아.
2: 안 돼.
5: 크롱, 조심해.
4: 무슨 소리지?
5: 가보자.
2: 크롱, 어디 있는 거야?
4: 크롱.
5: 크롱, 괜찮아?
4: 크롱.
2: 크롱, 연은 없어도 돼.
5: 빨리 올라와.
2: 크롱, 내 손 좀 잡아봐.
4: 크롱.
2: 붕대가 있었지? 크롱, 잡아!
4: 크롱,
2: 꽉 잡아!
4: 크롱!
5: 도와줄게, 뽀로로.
2: 조금만 기다려, 크롱!
5: 정말 다행이야, 크롱!
3: 크롱!
2: 걱정했어, 크롱.
4: 크롱.
2: 다리. 아프다. 내가 오른쪽을 다쳤었나?
5: 처음부터 꾀병불인 거 아니야?
2: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괜찮아진 거야.
3: 크롱?
2: 사실은 크롱이 도와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3: 크롱?
5: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2: 맞아.
3: 크롱.
2: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3: 크롱.
2: 잠깐만, 크롱. 봐, 이제 내가 태워줄게. 어서.
3: 크롱.
2: 출발.
5: 그러게 말이야.
3: 크롱,
2: 더 빨리?
3: 크롱.
2: 네, 알겠습니다.
1: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2: 우리들의 놀이터.
1: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5: 안녕. 크롱.
2: 에디랑 로디는?
6: 응, 좀 늦는데.
2: 그럼 그동안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5: 좋아.
2: 하나.
6: 못 찾을 거야.
5: 그럼 찾았다.
2: 깜짝이야. 살금.
5: 어디가 뽀로로?

0: 자기는 모르겠지.
1: 여기 있다, 루피.
2: 베티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0: 맞아.
1: 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크록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3: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2: 왠지 많이 들어본 소린데.
0: 뭐야? 크롱이었잖아.
2: 어쩐지.
1: 크롱, 일어나.
0: 크롱.
2: 우이그, 숨바꼭질 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0: 크롱. 뽀로로, 넌 더 한 적도 있었잖아.
1: 맞아. 내가 언제?
3: 아, 그때.
0: 크롱, 크롱.
2: 그때 뽀로로가 술래였는데.
0: 여덟, 아홉, 열.
2: 자, 이제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1: 갑자기 배가. 못 참겠다. 안 돼.
2: 여기 숨길 잘했지.
0: 그런가.
2: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0: 여긴 찾기 힘들걸?
1: 당연하지.
4: 왜 이렇게 못 찾지?
2: 나가보자.
0: 얘들아, 뽀로로 못 봤어?
2: 숨바꼭질 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3: 이상하다.

0: 배가 고프네. 아, 맛있다.
1: 이건 뽀로로 발자국인데?
2: 따라가 보자.
3: 그래.
4: 뽀로로네 집이잖아.
2: 들어가 보자.
3: 그래. 뽀로로.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한참 찾았잖아.
0: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2: 뭐야? 응? 뭘 먹기까지 했잖아.
0: 배도 고파서.
4: 그랬었나?
0: 뭐라고?
3: 그냥 그냥.
1: 얘들아. 어? 하늘 좀 봐.
4: 눈보라가 질 것 같다.
1: 저쪽으로 피하자.
3: 빨리 빨리. 가.
0: 그림 다 같이 그린 거잖아.
4: 맞아.
0: 그때 정말 재밌었어.
3: 그랑 그랑
0: 그랑
3: 그랑 그랑 그랑 그랑
2: 그랑
3: 그랑
2: 그랑
3: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빨리 지워.
0: 그랑.
3: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4: 그랑. 안 돼! 방금 빨아놓은 거란 말이야!
2: 그럼 이게 뭐냐고! 설계도가 다 지워졌잖아!
0: 그랑. 그랑, 그랑.
3: 그랑
1: 여기 있었구나. 뭐 하고 있었어?
2: 그랑

0: 그린 거야.
1: 지우지 마, 크롱. 아까 미안했어, 크롱.
2: 나도 미안해.
3: 나도.
1: 크롱, 이제 뭐 그렸는지 보여줘.
2: 정말 잘 그렸다.
3: 멋지게 그렸네.
1: 잠깐, 크롱 옆에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4: 그럼 나도.
2: 나도.
3: 나도.
1: 나는 나무 그려야지.
2: 나는 꽃. 맞아, 그랬었지.
1: 그런데 에디랑 로디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5: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네.
1: 저기 좀 봐.
3: 뭐지? 얘들아.
1: 에디랑 로디야.
6: 여기야, 여기.
3: 저기 있다. 좋았어. 얘들아.
1: 어떻게 된 거야, 애기?
3: 눈이 많이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왔지.
0: 어서 가자.
5: 지금은 눈보라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2: 맞아.
3: 그럴까?
6: 그래. 오면서 보니까 눈 때문에 놀이터가 엉망이 됐어.
3: 걱정 마. 그런 것쯤은 내가 금방 고쳐줄게.
2: 정말?
3: 이번 기회에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만들고. 다들 왜 그래?
2: 그랬다가 또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
3: 지난번처럼? 짜잔! 어때?
1: 우와! 이게 뭐야?
2: 신기하게 생긴 그네네.
3: 이건 자동 그네야. 힘들게 밀지 않아도 된다고.
2: 정말? 그럼 내가 먼저 타볼래.
3: 좋아. 그럼 간다. 꽉 잡아야 돼.
2: 야! 어? 이게 뭐야? 너무 느리잖아.
3: 다른 것도 있어.
1: 이건 뭐야?
3: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
1: 이번엔 틀림없겠지?
3: 그럼. 자, 간다.
4: 에디, 어서 멈춰.
3: 그런 일이 있었나?
1: 모른 척하기야, 애비.
3: 저기.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
2: 정말. 와.
1: 다시 맑게 개었네.
3: 어서 나가보자.
2: 우와.
7: 저런, 눈이 많이 쌓였군요.
2: 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1: 크랑, 크랑.
5: 오늘은 놀이터에서 못 놀겠는데.
3: 왜 못 놀아? 눈을 가지고 놀면 되지, 안 그래, 로디?
7: 로디가 눈을 치웠어요.
1: 대단해, 로디!
2: 맞아, 맞아!
6: 이쯤이야. 애기, 준비 다 됐어.
3: 눈싸움이 짱!
1: 애기, 너!
3: 또 간다!

0: 에디 미안해.
1: 에디 좀 봐. 어디 있어?
2: 이렇게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2: 순한 킹킹.
9: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점심에
1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저녁에
1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수족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얼굴엔
4: 순한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어린 왕자의 고향별. 안녕 어린 왕자.
1: 아,
0: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1: 어, 스토리아 취재도 끝났으니 슬슬 돌아가야지.
2: 같이 지내면 즐거웠는데 정말 아쉽다.
3: 아직 스토리아에 취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지마 어린 왕자.
1: 나도 너희랑 더 있고 싶지만 고향별이 그리워졌어. 통통한 바오밥 나무, 뜨겁지 않은 화산,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햇빛 쪽으로만 자라나던 꽃. 다들 빨리 보고 싶어. 얘들아, 나중에 꼭 다시 올게.
0: 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어린 왕자,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1: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4: 에오 바사! 도대체 마을 녀석들은 언제 혼내줄 거야?
5: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무시무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 드디어 완성했다. 무엇이든지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돌연변이 광선총. 좋아. 어떤 것부터 괴물로 만들어볼까나? 장난감? 책? 아니면 탈장? 장난이야, 장난.
6: 아가.
5: 이건 맛있는 오렌지 냄새.
6: 아.
5: 어? 뚱뚱 치킨? 오렌지 못 봤어?
6: 오렌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5: 이상하네. 설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숨긴 건 아니겠지?
6: 아, 아니에요.
5: 분명히 오렌지 냄새가 났는데.
6: 아. 아.
5: 그럴 줄 알았어. 돌연변이 광선 발사!
6: 깨물다, 잘가!
5: 아주 아주 좋아.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이 괴롭히러 가볼까? 오래 오래요!
0: 떠날 준비는 다 된 거야?
1: 어, 덕분에 빨리 정리했어.
2: 자, 이건 선물이야. 너희 고향별에 잘 심어줘.
1: 우와, 정말 예쁜 꽃이구나. 고마워, 비키. 얘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0: 행복했어.
1: 어린 왕자, 꼭 다시 놀러 와야 해.
0: 당연하지. 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2: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0: 그래, 너희들 레오 박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언젠가는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1: 그럼 레오 박사가 아니지.
0: 이제 그만 가볼게. 친구들 모두 안녕.
3: 어린 왕자 잘 가.
4: 어느 녀석부터 괴롭혀 줄까? 꽃이잖아. 저게 좋겠는걸? 돌연변이 광산 발사!
0: 저게 뭐야?
1: 꽃이 커다란 괴물이 됐어! 어?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0: 아니, 위험한 상황이잖아.
1: 레오 박사가 꽃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2: 어머, 꽃괴물이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0: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얘들아, 먼저 꽃의 뿌리부터 막아야 해.
1: 알았어.
2: 고마워, 플래시런.
0: 어?

0: 녀석들이.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어림도 없는 소리. 좋아, 그렇다면 다음 작전이다.
2: 뭐야, 도망치는 게 작전이었어?
0: 괴물꽃, 자, 받아라. 꽃가루탄 공격.
1: 꽃가루탄이잖아. 꽃가루가 너무 독해. 슈퍼세, 어떻게 하지? 꽃가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꽃가루를 이겨내자.
4: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그린딘이 필요하지. 그린딘의 파세올라민,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그린딘. 헉, 올리브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그린딘 샐러드.

0: 그렇다면 더 강력한 괴물을 만들어주지. 광산 발사!
1: 이런, 안 돼! 엄청 커졌잖아! 힘으로 이길 수 없겠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2: 슈퍼잭! 내 우주선으로 꽃괴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1: 뭐라고? 그렇지만 우주선을 날려버리면 고향나라 갈 수 없어!
2: 괴물을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 우주선을 사용해줘.
1: 그래도 그건...
2: 슈퍼잭, 어서!
1: 알겠어. 플래시론, 꽃괴물을 우주선으로 유인해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플래시론을 꽃가루로부터 막아줘.
3: 알았어. 원더 파워! 오호호!
1: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힛! 어린 왕자, 지금 출발시켜!
2: 알았어, 슈퍼잭!
0: 아야야, 이런 도당하다니.
1: 레오바스라!
0: 너희들이 또 내 일을 다 망쳐놨구나.
1: 너 때문에 어린 왕자가 고향전에 갈 수 없게 됐다고.
0: 그러니까 누가 우주선으로 내 괴물꽃을 날려버리라고 했어?
3: 우리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0: 시끄러워. 다음엔 꼭 혼내주고 말겠어.
2: 제발 그만해, 친구야.
0: 친구? 날 친구라고 부르지 마. 난 친구는 필요 없다고.
2: 친구야, 넌 착해질 수 있어.
0: 그만 좀 따라와.
4: 어디로 가?

0: 왜요, 박스? 언제까지 너의 그 실패 장면을 계속 봐야 하는 거야? 똑바로 좀 만들어 봐.
1: 타이탄, 이번엔 진짜 날 믿어보라고. 자,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2: 와, 장미꽃이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오 박사님?
1: 어떻게 된 거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슈퍼건조기.
2: 어?
1: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바싹 말려버리는 무서운 발명품이지.
2: 와, 역시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1: 뭐야? 이럴 수가. 역시 난 위대한 발명가야.
2: 레오 박사님. 나 이런.
3: 그렇게 하니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4: 응, 책에서 봤어.
5: 그런데 왜 안 생겨?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잖아.
4: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
6: 잭, 물 낭비 그만하고 밭에 물 줘야지.
4: 네. 물이 왜 멈췄지?
3: 다 말라가고 있어.
6: 이게 무슨 일이야?
1: 땅속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스토리아를 사막으로 만들어주겠어.

0: 베어 박사님, 작은 물탱크 안에 스토리아의 물이 다 들어갈까요?
1: 물론이지. 고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물탱크라서 물을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스토리아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지. 좋아, 레오봇. 더 세게 쭉쭉 빨아들여라. 오래오래요.
2: 어?

0: 이제 목이 말라 모두 엄청 괴로울 거다.
1: 자,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왔구나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받아라.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지면 힘을 쓸 수 없지.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주마.
1: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2: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1: 안 돼. 더 이상 싸울 수 없겠어.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응?
4: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려면 요거트가 필요하지. 요거트에 카세인, 고구마에 클로로겐산, 레몬즙에 비타민C를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요거트 한 컵, 고구마 200g, 신선한 레몬즙 5g,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요거트 고구마 스프.

0: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안 돼, 더 세게 흡수해야겠어.
1: 이젠 소용없어. 어서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0: 좋아, 그렇다면 되돌려주마.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수분이다. 자, 받아라. 좋아, 공격!
1: 어? 야! 물살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괜찮아졌어! 수분이 보충됐어!
2: 얘들아! 내 옷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하면 스토리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0: 레오 박사! 어서 스토리아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
1: 분하지만 할 수 없군. 도망이다! 미롱! 야구르지! 어려워요!
0: 미롱,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얘들아! 도와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가!

0: 뭐야? 캬! 안돼! 두고 보자, 슈퍼제!
1: 좋았어! 여기 좀 봐! 무지개가 떴어!
2: 어? 우와, 정말 예쁘다!
3: 예. 레오 박사, 또 실패하다니! 이젠 때가 온 것 같군! 나 타이탄, 스토리아의 왕이 되어 모두 부하로 만들어주겠다! 왕이 되면 공짜로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야지! 어? 어? 아이고, 깜짝이야!
4: 타이탄이 왕이 돼서 모두 부하로 만들어버린다.
3: 어이, 조용히 해.
1: 학원!
4: 어? 어? 타이탄, 나 부하 싫어. 내가 왕 할래.
3: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 학원, 무슨 일이야?
3: 아, 이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0: 똑똑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모든

0: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보, 누워서 텔레비전은 그만 보고 운동을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볼록하다고요.
1: 여보, 나예요. 히어로 캡틴 톰.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2: 엄마, 괜찮으세요?
1: 그럼 괜찮고 말고.

0: 야, 뭐 하는 거야?
1: 죄송합니다, 레오 박사님. 포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0: 야, 뚱뚱 치킨,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무기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면 되겠군. 역시 난 천재야. 오래 오래요.
2: 열심히 단련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젊었을 때처럼. 하, 좋았어. 여봉,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0: 더 빨리. 그래. 좋아, 좋아.
2: 레오 박사?
0: 자, 나의 귀여운 모기들아. 왼쪽 화살표를 만들어. 좋아. 그럼 이번엔 오른쪽으로 바꿔.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군.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볼까? 오래요, 오래요.
2: 이거 큰일이군. 어서 상황을 알려야 해. 잠깐만. 혼자 레오 박사를 혼내준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지? 날 멋지다고들 할 거야. 좋아. 그렇다면 캡틴 톰 변신! 더 이상은 못 간다.
0: 뭐야, 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야?
2: 레오 박사, 나 캡틴 톰이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0: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상대해 주지. 자, 간다.
2: 어림없어. 이런, 혼자서는 안 되겠어.

0: 지금 아빠가 레오 박사한테 당하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구나. 서두르자. 슈퍼제트 출동이라.

0: 신도가 알아주고 있어.
1: 얘들아, 모기 때부터 먼저 처리하자.
2: 알겠어.
1: 슈퍼카 모기캐. 모기약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1: 슈퍼제트!
2: 요 얄미운 녀석들! 하지만 고대의 설계도로 업그레이드된 이 특수전파는 막을 수 없을 듯! 받아라! 특수전파 공격!
0: 뭐야? 아따가 너무 가벼워!
2: 어떠냐? 특수전파로 모은 초소형 모기떼 공격이! 모기들이 너무 작고 빨라서 절대 볼 수 없을걸?
0: 모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1: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시력을 강화시켜 모기를 물리치자.
3: 시력을 강화시키려면 고등어가 필요하지. 고등어에 비타민 A, 마늘에 알리신,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등어 한 마리, 마늘 한 숟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고등어 스테이크.

0: 좋아, 이제 잘 보인다. 플래시룸, 모깃대가 저 나무 밑에 모여 있어.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네 머리 위로 모깃대가 접근 중이야.
1: 원더 파워.
0: 레오 박사, 이제 네 차례야.
2: 흥, 어림없는 소리. 훨씬 더 강력한 전파로 모기를 다 불러주지.
0: 엄청 몰려오고 있어.
3: 저 안테나가 조종기인 것 같은데. 그래, 방법이 있어. 모기가 좋아하는 땀 냄새다! 받아라! 슈퍼잭, 내가 모기를 유인할 동안 넌 레오봇의 안테나를 없애!
0: 안테나요? 아, 저거구나! 슈퍼 냠냠!
4: 이런! 고장났잖아. 뭐야?
2: 내가 아니라 슈퍼잭을 공격해야지.
4: 내려와. 이 자리다. 이 자리 가라고. 이거 뭐지?
0: 캡틴 톰. 캡틴 톰,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5: 어머나, 얼굴 좀 봐. 괜찮아요?
3: 괜찮아요, 여봉. 그냥 목이 좀 물린 건데요, 뭐.
0: 우리가 이겼어요. 캡틴 톰 덕분이에요.
6: 맞아요. 캡틴 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7: 잘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약 발라줄게요.
3: 여봉의 사랑으로 치료해줘요.
0: 정말 못 말이셔. 아빠,

0: 네오봇을 막아라!
1: 드디어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레오봇 날개. 저 날개를 레오봇의 등에 붙이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 또 공중에서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날개를 붙여볼까나. 응? 여기 있던 레오봇이 어디 갔지? 야, 뚱뚱치킨, 레오봇은 어디 있어?
2: 그게 어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1: 뭐? 설마 레오봇이 없어졌다는 거야?
2: 네.
1: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스스로 나갔을 리는 없고. 누가 훔쳐간 건가? 뚱뚱치킨, 당장 가서 레오봇을 찾아와.
3: 네, 레오 박사님.

0: 조심 올까? 아, 아, 어, 안 돼. 다디야, 거기서. 아, 아야. 아야, 어이, 어이.
1: 꼬마고, 괜찮은 거야?
0: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1: 얘들아, 이것 봐. 곤충 채집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지.
2: 우와, 진짜 많다. 그거 다 어디서 잡은 거야?
1: 저쪽에 많이 있던데.
0: 이상하다. 론이 분명히 이쪽에 많다고 그랬는데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 레오봇? 아니, 왜 레오봇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잠깐만 타볼까? 야! 이걸 당기면 움직이겠지? 이. 아! 움직인다! 히히! 아, 이건 뭐지? 잠자리째다! 그렇다면 우와!
2: 조심. 아! 누구야? 뭐야? 레오 박사, 이제는 곤충 채집까지도 방해를 하는 거야?
0: 네, 나야 나.
2: 꼬마봇,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0: 나도 잘 몰라. 숲속에 있길래 그냥 한번 타봤어. 그것보다 이것 좀 봐. 내가 레오봇으로 잡은 곤충들이야.
2: 우와.
0: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레오봇이 저절로 움직였어.
3: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레오봇 무선 조종 장치가 심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내 예상대로 무선 조종도 아주 잘 되는군. 그럼 다시 움직여볼까?

0: 좋았어. 이번엔 무기를 교체해보자. 아니, 뿅망치 말고 레이저포가 나와야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뭐가 문제인 거냐고. 움직여,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아이고, 고장 났네.
1: 어떻게 된 거야?
2: 탱탱볼 포잖아. 얘들아, 어서 도망쳐.
3: 예, 안 되겠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1: 엄마,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4: 어머, 세상에. 레오봇이 저 탱탱볼을 마구마구 쏘고 있어요.
5: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0: 로봇을 멈춰봐.
1: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
0: 어떡하면 좋지? 레오봇을 막으려다가 꼬마봇이 다칠 수 있어. 어떡하면 좋지?
2: 그건 내가 해결해 주지. 레오봇은 내가 만든 로봇이지. 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당장 멈출 수 있어.
0: 그럼 빨리 눌러서 멈추게 해줘.
2: 내가 저 녀석들을 도와주게 될 줄이야. 하지만 되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레오봇, 당장 멈춰.
3: 내가 저럴 줄 알았어.
0: 우와, 진짜 큰일이네.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강화시켜 레오봇을 멈추자. 응?
5: 파워를 강화시키려면 통밀이 필요하지. 통밀의 폴리페놀, 버섯의 식이섬유, 치즈의 단백질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통밀가루 500g, 깍둑 썰은 표고버섯 4개, 신선한 치즈 1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라자냐.

0: 버젯 협동작전으로 꼬마봇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강한 전기파로 레오봇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야.
1: 네, 알겠어요. 내가 레오봇의 시선을 끌게. 플래시 파워!
2: 꼬마봇에게 보호막을 씌울게.
1: 응?
2: 완다 파워!
1: 그럼 마지막은 내가.

0: 고마워 슈퍼제트.
1: 나를 떠나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구나 꼬마봇.
0: 레오 박사님.
1: 모두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리모컨이 고장나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어.
2: 레오 박사, 도망갈 땐 언제고 큰소리야. 맞아, 레오봇이 아니더라도 네가 우리를 괴롭혔을걸.
1: 무슨 소리? 나 같으면 이렇게 좁은 산속이 아니라 넓은 광장에서 마을 녀석들 모두를 빠짐없이 괴롭혔을 거라고. 레오봇은 날개를 달고 신나게 날아다니며 괴롭히려고 했단 말이야. 놀라서 도망가는 마을 녀석들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래요 오래요.
2: 뭐라고?
1: 너희들한테 내 계획을 들켜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려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것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세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6: 진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빠 대 고고맨.
1: 유치원이 끝나고 보니와 친구들이 버스를 타러 나왔어요.
2: 왜 버스가 없지?
3: 아, 얘들아, 어쩌지? 유치원 버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네.
2: 정말이요?
3: 다들 집에 연락해놨으니까 금방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2: 네.
4: 에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5: 보니야!
2: 아빠! 골드도 왔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5: 선생님 연락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2: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
5: 그렇게 좋아?
2: 네! 아빠가 1등으로 오셨잖아요!
3: 어?
2: 어디 아프신가 봐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5: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3: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2: 네? 어떡해요 아빠.
5: 어쩌지? 구급차를 불러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 부부맨으로 변신해야겠어. 보니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금방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게.
2: 아빠!
5: 부부맨 변신!

0: 아, 하늘을 날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이길래.
1: 맞아요. 부부맨이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0: 어? 꽁카를 타고 어서 병원으로 가자. 자, 출발합니다.
2: 부부맨과 본인은 무사히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1: 정말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부부맨.
0: 뭘? 먼저 도우려고 나섰던 보니가 더 대단하지.
1: 근데 뭔가 허전한데? 맞다! 아빠!
0: 그럼 빨리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갈까?
1: 네! 아빠는 어디 계시지?
0: 보니야!
1: 아빠! 어디 가셨어요?
0: 아, 도와줄 사람을 찾느라.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
1: 부부맨이 멋지게 나타나서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0: 그랬구나. 잘 됐네.
1: 네, 부부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역시 부부맨이 최고예요.
0: 아, 그래, 아까는 아빠가 최고라더니.
2: 다음 날 보니와 골디가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네요.
1: 골디, 보자.
0: 어? 보니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1: 아빠, 원반이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0: 어, 그래? 걱정 마, 아빠가 꺼내줄 테니까. 거의 다 됐어. 이 아빠만 믿어.
1: 네.
0: 아, 그게 있었지? 보니야, 잠깐만 기다려.
1: 아빠, 또 어디 가요?
0: 어, 사다리를 어디다 뒀더라? 왜 안 보이지?
1: 골디, 아무래도 아빠는 좀 힘드시겠지? 좀 더 높이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부부맨을 불러야겠다.
0: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3: 맞아요,
0: 어? 아, 어쩔 수 없지.
1: 부부맨!
0: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저기, 나무에 원반이 걸려서요.
0: 아, 근데 저 정도는 너희 아빠가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1: 아이, 아빠는 못해요. 높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부부맨이 쿵쿵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꺼낼게요.
0: 그래, 알겠어.

0: 방귀 부른 콩콩이.
1: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밖에 없어요.
0: 이 정도야 뭐. 요새 자꾸 아빠로서 체면을 구기는 것 같네. 본인은 부부맨만 좋아하고. 하긴 부부맨도 나니까 상관없으려나? 아니야, 아빠일 때도 포기할 순 없지. 오늘은 아빠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2: 이게 다 뭐예요?
0: 아, 보니한테 읽어줄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 인형이에요.
2: 네?
0: 오늘은 특별히 인형극을 하면서 더 재미있게 읽어주려고요. 보니가 좋아하겠죠?
2: 그렇긴 한데 곧 보니 잘 시간이잖아요.
0: 어? 벌써? 아, 다 했어요. 금방 마무리할게요.
1: 오늘은 왜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러 안 오시지?
0: 이번에야말로 점수 딸 기회야.
3: 도와줘요, 보보맨!
0: 어, 안 돼.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0: 어? 그건 아빠가...
1: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오셨어요. 아마 먼저 잠드셨나 봐요.
0: 어, 그래. 내가 재미있게 읽어줄게. 아우! 늑대가 나타났다! 야!
1: 인형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어요.
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
4: 보보맨은 보니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1: 역시 보보맨이 최고예요.
0: 아, 오늘은 꼭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보니가 요즘 아빠 말고 부부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빠일 때도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보니한테 멋지게 보일 방법이 있다고? 강가로 산책을 가서 네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내가 멋지게 구하라고?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역시 골디야.
4: 오후에 아빠와 골디는 보니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0: 아이코! 목줄을 놓쳤네!
1: 골디!
0: 아니, 골디가 위험해! 아빠가 구해올게!
1: 왜요? 골디는 수영 잘하는데? 골디가 많이 더웠나 봐요. 골디, 적당히 놀고 와. 가요, 아빠.
0: 그래.
2: 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0: 그게요. 보니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 네? 갑자기 왜요?
0: 보니가 아빠보다 부부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2: 내가 보기엔 본인은 이미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걸요.
0: 정말요?
2: 그럼요. 지금처럼 본이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본이한텐 최고의 아빠죠.
0: 그런가.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갔다 올게요.
0: 요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고.
1: 바이바이.
2: 그나저나 본이가 웬일로 늦잠을 자죠?
0: 그러게요. 내가 깨워서 유치원 보낼 테니까 걱정 마요. 보니야, 이제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아빠.
0: 보니야, 왜 그래? 열이 심하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부부맨의 뿡카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야. 보니야, 잠깐만 있어봐.
1: 가지 마요, 아빠.
0: 보니야.
2: 지금처럼 보니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보니한텐 최고의 아빠죠.
0: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보니야, 조금만 참아.

0: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1: 아빠, 옆에 계속 있을 거죠?
0: 그럼,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1: 좋아요.
2: 아, 보니야.
1: 응? 엄마!
2: 아픈 건 이제 괜찮아?
1: 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2: 열은 다 내렸네. 다행이다.
1: 아까 아빠가 병원도 데려다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셨거든요.
2: 그랬구나. 역시 아빠가 최고지?
1: 그럼요.
3: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보니의 마음. 이제 아빠한테도 전해졌겠죠? 보니와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 왔어요.
1: 와, 귀엽다. 엄마, 어? 저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인형 진짜 귀엽죠?
2: 인형? 그건 인형이 아니라 저금통이야.
1: 저금통?
2: 그래, 여기에 동전을 넣어서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1: 아, 저 그럼 여기다 동전 모을래요.
2: 그럼 이거 살까?
1: 네.
2: 어? 응? 이건...
1: 왜 그래요, 엄마?
4: 아시죠? 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인형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요즘 아주 인기라니까요.
2: 아, 그래요?
1: 어?
2: 이 저금통만 계산해주세요.
4: 네.
1: 고맙습니다, 엄마.
2: 그래. 자, 이걸로 한번 저금해볼래?
1: 네. 뭐예요?
2: 아, 엄마가 보니만 할 때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야.
1: 우와, 엄마도 인형 좋아했어요?
2: 당연하지. 저 인형 사달라고 외할아버지께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1: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2: 아니, 생일에 사주기로 하셨는데 인형이 어찌나 인기가 많던지 다 팔려서 결국 못 샀어. 그래서 엄마한텐 아직도 꿈 같은 인형이야.
1: 그랬구나. 그렇게 갖고 싶던 인형인데 왜 안 샀어요?
2: 엄만 괜찮아. 이렇게 보니가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은걸.
1: 엄마도 좋아하는 인형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엄마는 늘 내가 좋아하는 걸 사주시는데 나도 엄마한테 선물할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나도 이제 돈이 있지. 계산해주세요.
4: 근데 돈이 많이 모자란데?
1: 네? 얼마나요?
4: 아마 동전이 저금통을 가득 채워야 살 수 있을걸?
1: 정말이요?
2: 아까 그 인형을 봤는데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라 그런가? 어찌나 반갑던지.
0: 그럼 하나 사지 그랬어요.
2: 그럴 뻔했는데 그냥 보니 것만 샀어요.
1: 역시 엄마는 그 인형이 엄청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내 것만 사주시고.
0: 어떤 인형인지 궁금한데요?
1: 엄마, 아빠!
0: 어? 왜 그래 보니야?
1: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2: 돈?
0: 그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지.
1: 그럼 저도 돈 벌 수 있어요?
0: 근데 갑자기 돈은 왜?
2: 보니 너 저금통에 저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1: 네!
0: 그럼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받게 하면 어때요? 스스로 노력해서 용돈을 벌어보면 보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 그럴까요? 보니야, 할 수 있겠어?
1: 그럼요! 시켜만 주세요!
3: 그 후 보니는 집안일을 돕고 심부름도 열심히 했어요.
2: 와, 깨끗하게 잘 닦았네. 자, 여기 용돈.

0: 많이 좀 있어봐.
1: 자, 수고했어.
0: 이렇게.
1: 열심히 한 덕분에 저금통은 점점 무거워졌죠.
0: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2: 보니야, 그만 가야지.
0: 네! 엄마, 주스 드세요.
2: 어머, 고마워.
0: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2: 어디?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3: 정말요? 그렇게 맛있어요?
2: 네.
3: 우와, 진짜 맛있네요. 보니 대단한데?
2: 주스 잘 마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근데 보니야, 왜 그렇게 열심히 용돈을 모으는 거야?
0: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2: 그래? 그게 뭔데?
0: 비밀이에요.
2: 어?
0: 잠깐만요. 인형아, 잘 있지?
4: 또 인형 보러 왔구나.
0: 네.
4: 그게 하나 남은 마지막 인형이란다.
0: 네. 어떡해.
1: 본인은 인형을 못 사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0: 저금통을 다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쩌지?
3: 내일 이 공원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데?
0: 벼룩시장? 그게 뭔데요?
3: 안 쓰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걸 파는 곳이야.
0: 그럼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2: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1: 다음날 본인은 주스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잔뜩 챙겼어요.
0: 됐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가지? 보보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도와줘요, 보보맨! 도와줘요, 보보맨!
3: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오늘 벼룩시장에서 제가 만든 주스를 팔 건데요. 좀 도와주세요.
0: 아, 그 주스? 정말 맛있었는데.
1: 응? 보보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그냥 보니가 만든 거면 당연히 맛있겠지. 근데 주스는 왜 팔려고 하는 거야?
1: 주스를 팔아서 이 저금통을 꽉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엄마 선물을 살 수 있어요.
0: 선물?
1: 네! 엄마가 어릴 때 갖고 싶어하던 인형인데 이제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야 해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선물을 살 수 있게 이 부부맨이 도와줄게.
1: 네!
2: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죠.
3: 이런 건 어떠세요?
0: 우리도 시작해볼까?

0: 장기구름 푸드트럭!
1: 주스 사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예요! 주스 사세요! 어? 왜 아무도 안 사가지?
0: 너무 초조해하지 마. 좀 더 기다려보자.
1: 왜 한 잔도 안 팔릴까요? 다른 데는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엄마, 목말라요.
2: 그러게, 날씨가 너무 덥다.
1: 어? 여기에요, 여기! 시원한 주스 있어요! 어? 엄마, 주스 사주세요.
2: 그럴까? 두 잔만 주세요.
1: 네!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0: 과일 주스는 날개도 친 듯 팔렸어요.
1: 다 팔았다! 야호!
2: 적금 동동 가득 찼어요.
3: 그럼 빨리 엄마 선물을 사러 갈까?
4: 그래, 이제 더 구할 수도 없는데 어쩌지?
2: 안 돼!
0: 결국 본인은 인형 대신 꽃다발을 샀죠.
3: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인형이 아니어도 엄마는 본인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2: 네. 잘까요, 부부맨? 엄마, 어? 드릴 게 있어요.
5: 어? 예. 우와, 웬 꽃다발? 어디서 난 거야?
2: 용돈 모은 걸로 샀어요.
5: 이거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한 거였어?
2: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팔려버려서 못 샀어요.
5: 그랬구나. 괜찮아, 엄마는 이 꽃다발도 정말 좋아. 우리 보니가 열심히 모아서 선물한 거잖아.
2: 정말요?
5: 그럼, 그래서 엄마도 선물을 준비했지?
2: 응?
5: 짜잔! 열어봐.
2: 우와, 이게 뭐예요?
5: 그동안 심부름 열심히 해서 상으로 주는 거야.
2: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5: 정말? 엄만 네가 갖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이 인형을 봤었잖아.
2: 그건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인형이잖아요.
5: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보니야.
2: 저도요.
3: 감동적이야.
5: 다음에 또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땐 보니가 갖고 싶은 걸 사자.
2: 좋아요. 그럼 또 열심히 심부름 해야겠어요. 아빠,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0: 보니의 저금통엔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갔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눈물엔?
8: 답답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옥스퍼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희망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6: 옳지.
5: 땡글땡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6: 옳지.
5: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6: 옳지.
2: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전날 보니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1: 멋지다! 드디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너희는 선물 뭐 받고 싶어?
2: 나는 새 축구공.
3: 난 예쁜 가방. 나는 커다란 곰인형.
2: 난 무선 조종 자동차. 보니 넌?
1: 난 역시 마법사녀 아리 인형이지. 빨리 내일이 되면 좋겠다.
3: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 선물 받을 수 있겠지?
1: 다 받을 수 있겠지.
2: 그래, 우리 모두 착한 어린이잖아.
4: 착한 어린이 맞겠지?
1: 좋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자.
5: 그래.
3: 그럼 난 먼저 집에 갈게.
1: 나도 착한 일 하러. 빠이.
6: 저녁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0: 우리 분이 웬일이야?
1: 착한 어린이는 채소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죠. 아빠, 저도 할래요. 착한 어린이라면 설거지도 도와야죠.
6: 그래.
0: 보니야, 이제 이대 가야지.
1: 착한 어린이는 이대 잘 닦아요.
0: 그래.
6: 보니야, 이제 잘 시간. 벌써 누웠구나.
1: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요.
6: 그래, 그럼 불 꺼줄게.
1: 저기, 아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죠?
6: 그럼, 우리 착한 분이 선물 주시러 꼭 오실 거야.
1: 그럼 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6: 그건 안 될걸. 산타 할아버지는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오시니까. 그리고 일찍 자야 착한 아이지.
1: 맞다, 안녕히 주무세요.
6: 그래, 잘 자, 보니야.
7: 호호호, 루돌프야, 샛별 마을에 왔는데 어느 집부터 갈까?
8: 도착하셨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뒀으니까 썰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7: 아, 그래, 알았다. 아유, 재미없어. 옛날엔 루돌프랑 같이 찾아다니며 재밌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어쩌나?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골디. 선물 줄 테니 조용히 해줄래? 자, 착하기도 하지. 근데 썰매가 문제군. 아유, 어쩐다.
1: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죠?
7: 그래, 보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도 알고 계세요?
7: 그럼, 난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1: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신나요.
7: 사실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썰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깬 모양이구나.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1: 그런데 썰매가 고장나면 선물은 어떻게 나눠줘요?
7: 그러게, 큰일이구나.
1: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7: 뭔데?
1: 저희 동네엔 뭐든지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 있거든요.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6: 이 소리는...
9: 여보, 왜 그래요?
6: 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계속 자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지?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단 가보자.

0: 보고 고장이 났거든요.
1: 아, 자네가 슈퍼 영웅이란 얘긴 들었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썰매가 이래서 선물을 배달할 수가 없거든.
2: 정말 큰일이네요.
0: 보부맨,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고쳐주세요.
2: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사실 보기보다 기계치거든.
1: 에휴, 저런 복잡한 기계 말고 사슴이 끌어줄 때가 좋았는데. 사슴만 있으면 마법을 써서 날개 할 수 있거든.
0: 정말요? 그럼 부부맨이 사슴을 만들어주시면 어때요?
3: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1: 정말 사슴을 만들 수 있나?
3: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1: 이렇게?

0: 썰매 끄는 사슴들 정말 오랜만이군. 이거만 고마워서.
1: 뭐요?
2: 산타 할아버지, 배달을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썰매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네?
0: 근데 걱정 마라. 여기 친구들이 도와줘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
2: 다행이네요. 근데 서두르셔야 해요.
0: 정말이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기엔 시간이 부족해.
1: 그럼 큰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선물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야, 이를 어쩐다. 그러게요.
1: 그럼 부부맨하고 제가 선물 배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골드도 함께요.
3: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1: 네?
0: 다들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1: 네!
0: 메리 메리 매직 사슴아 날아올라라! 야!

0: 저기 선물 주세요.
1: 예?
0: 골드는 어디 갔지? 미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뭐지?
1: 어떡해.
0: 혹시 산타 할아버지?
2: 착한 어린이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1: 저 자고 있어요.
2: 자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0: 콜.
2: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3: 휴,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2: 두 사람 덕분에 이 마을 어린이들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어. 정말 고맙다. 그래, 골디도 고마워.
1: 저희도 재미있었어요.
2: 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보마. 네.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이요?
2: 이 마을에서 제

0: 제일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줬잖아. 자, 이건 우리 보니 거란다.
1: 고마워요, 산타 할아버지.
0: 그래, 내년까지 착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1: 그래.
0: 오, 오, 오, 오,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2: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3: 야호,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야.
4: 가방 정말 예쁘다.
5: 귀여워.
4: 내 선물은 마법소녀 아리인형이겠지?
1: 축구공이잖아.
4: 이것도 좋아. 아빠, 우리 축구해요.
2: 아무래도 선물이 바뀐 것 같죠? 그럼 보니의 선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6: 마법소녀 아리?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2: 다행히 힘찬이도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1: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2: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을 왔어요.
7: 자, 꼬마 소방관들, 용감하게 불 꺼볼까? 발사!
8: 우와!
7: 아주 잘했어요.
9: 이것으로 소방 체험을 마칠게요.
7: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이 났을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죠?
8: 119!
9: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해요.
10: 어?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대원은 즉시 출동 바란다.
7: 그럼 우린 출동해 볼게요.
9: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8: 조심하세요.
6: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2: 응. 준이와 희찬이는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3: 소방관 출동! 칙칙칙!
1: 준이야?
4: 뭐해?
3: 소방관 놀이 어때? 나 소방관 같지?
6: 에이, 그게 무슨 소방관이야. 우리 집엔 진짜 소방관 옷도 있는데.
3: 뭐? 정말이야?
6: 응, 우리 삼촌이 소방관이시거든. 저번에 선물로 주셨어.
4: 멋지다. 그럼 너 소방차도 타봤어?
6: 그럼 당연하지.
1: 우와. 힘찬아, 나 소방관 옷 보고 싶어.
6: 그래?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내가 소방관 옷 입고 올게.
1: 좋아.
4: 난 구급대원 할래.
5: 나도.
3: 그럼 난 소방관.
1: 나도 소방관.
6: 좋아, 그럼 난 소방관 대장.
3: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대장할래.
6: 넌 소방관 옷도 없잖아.
3: 그치만 난 더 멋진 거 있거든.
6: 그래? 뭔데?
3: 그게 소방관 배지.
4: 소방관 배지? 어디서 났어?
3: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관을 도와서 같이 불을 껐는데 그때 용감하다고 특별히 받은 배지야.
4: 우와, 대단하다.
6: 거짓말.
3: 정말이라니까.
6: 그럼 이따 가지고 와봐, 그 소방관 배지.
3: 좋아, 가지고 올게.
4: 우와, 기대된다.
1: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4: 어? 아함. 골디, 너 어때? 소방관 같아?
11: 아유, 역시 아니지. 아유, 나도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4: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2: 이 소리는? 아, 차차차차. 불은 꼭 꺼야지. 안전하게 다시 출동.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무슨 일로 불렀어?
1: 친구들하고 소방관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햄찬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준이는 소방관 배지를 가져온다는데 저도 뭔가 멋진 걸 가져가고 싶어요.
0: 아하, 그랬구나. 옷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
1: 아하! 설마 부부맨도 그걸 생각한 거야?

0: 당연하지.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컬러방귀 캔디 머신. 꿈컬러 파워.
1: 슬기야, 내 구급 상자 어때?
2: 귀엽다.
3: 얘들아.
2: 와, 진짜 소방관 같아.
3: 그치? 소방관 출동. 어? 게다가 부부맨까지.
0: 소방관 놀이할 사람?
4: 좋아요.
0: 좋았어. 그럼 재밌는 소방관 놀이 시작해볼까?
4: 네.
2: 근데 얘들아, 준이는?
5: 아직 안 왔어.
3: 금방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2: 그래.
0: 불이야, 도와주세요. 아, 뜨거.
3: 걱정 마세요.
2: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요.
0: 탈출 성공! 고마워요, 소방관님!
2: 구급대원 출동! 응급환자 치료 완료!
0: 고마워요!
3: 진짜 재밌다! 부부맨, 우리 한 번 더 해요!
2: 맞아요, 우리 더 놀아요!
0: 그래?
3: 오늘 진짜 재밌었어!
2: 다음에 또 놀자!
1: 안녕!
2: 얘들아, 잘 가!
1: 결국 준이는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6: 다음 날 걱정이 된 본이는 준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7: 본이 왔구나.
2: 안녕하세요. 준이 있어요?
7: 근데 기운이 좀 없네.
2: 네? 준이야. 어디 아픈 거야?
7: 아니야, 괜찮아.
2: 괜찮긴. 나 좀 봐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7: 아니, 그냥 좀.
2: 그래서 놀이터에도 안 나왔구나. 얼른 병원에 가보자.
7: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2: 너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럼 내가 부부맨을 부를게.
7: 아니라니까.
2: 도와줘요, 부부맨.
0: 본인은 준이네 간다고 했는데.
2: 이제 곧 부부맨이 올 거야.
7: 나 진짜 괜찮다니까.
2: 부부맨! 이쪽이에요!
0: 대체 무슨 일이야?
2: 준이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안 가겠대요. 부부맨이 대신 좀 봐주세요.
7: 아니에요, 부부맨. 하나도 안 아파요.
0: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열이 있는지 재볼게. 열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심장 박동을 들어볼까?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2: 네? 그러고 보니 준이 얼굴도 엄청 빨개요.
0: 정말이네?
2: 거봐, 준이야, 너 아픈 거 맞네.
7: 아니라니까.
2: 이건 뭐지?
7: 안 돼.
2: 방금 그건 뭐야? 배지 같던데.
7: 그게 소방관 배지를 만들려다가 망쳤어. 사실은 나 소방관 배지 없어.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2: 뭐?
0: 그래서 놀이터도 안 온 거구나?
7: 네. 친구들이 다들 배지 보여달라고 할 텐데 저 이제 어떡해요?
2: 준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7: 안 돼. 그랬다간 힘찬이가 엄청 놀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실망할 거고.
2: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도 이해해줄 거야.
7: 하지만
2: 용기를 내, 준이야. 용감한 소방관처럼.
7: 소방관처럼?
8: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9: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10: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2: 소방관 배치가 거짓말이었다고?
5: 같이 불을 껐다는 것도?
7: 응.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0: 괜찮아.
1: 어?
0: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2: 맞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3: 얘들아.
0: 어? 힘찬이 넌?
3: 어, 난. 어.
4: 미안해, 힘찬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나도 거짓말한 거 있어.
4: 어?
3: 삼촌이 소방관인 건 진짠데, 소방차는 나도 못 타봤어. 미안해.
0: 뭐? 존이랑 힘찬이 진짜 멋지다.
4: 어?
0: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2: 맞아. 너희 진짜 용감한 것 같아.
3: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
5: 우리 이제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자. 씩씩하고 용감한 소방관처럼.
3: 좋아.
5: 화재 발생 출동.
3: 삐뽀 삐뽀 비켜나세요. 어? 준이야,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4: 그러게.
0: 저건 불이야.
2: 어떡해.
0: 저기 전화기가 있어.
3: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자. 불이 났을 땐 119.
5: 이쪽이에요, 이쪽.
3: 우와, 불이 꺼졌어.
2: 아휴, 다행이다.
6: 다음 날이 되었어요.
7: 준이와 힘찬이가 침착하게 화재 신고를 해서 큰 불이 날 뻔한 걸 막았대요.
8: 맞아요. 그래서 준이와 힘찬이를 샛별마을의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7: 정말 잘했어요, 우리 꼬마 소방관들.
0: 이건 소방관 배지? 소방차도 타보고 소방관 배지까지? 정말 좋겠다.
5: 우와, 진짜 소방관 배지가 생겼어.
3: 야호.
6: 준이와 힘찬이가 소원을 이뤘네요. 앞으로도 둘은 용감한 꼬마 소방관이랍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소비는 아프대요.
1: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1: 토르르 지원.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0: 꼬까.
1: 오이 오이. 맞다 뽕.
0: 에 꼬까.
1: 아하. 아야야야야. 아야. 그라마.
2: 뽕.
0: 스위치 피그.

Ha ha ha!

Turn the key switch. Be cool. Oh. Oh. Beep beep beep beep beep.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꼬락꼬락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뽀로로와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1: 나는 용감한 기사! 자, 받아라! 덤벼보시지! 어서와!
2: 크롱!
3: 뭐 하고 있었어?
1: 기사놀이! 같이 할래? 크롱크롱!
4: 그래, 좋아!
5: 난 공주님!
6: 나도! 당연히 공주님이지!
7: 나는 에디 왕자님!
3: 그럼 우린 뭐하지?
1: 공주를 괴롭히는 나쁜

0: 괴물도 있어야지. 자, 누가 할래?
1: 괴물?
0: 괴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2: 내가 할게.
0: 그럼 난 기사.
1: 나도요.
0: 이제 됐다. 그럼 시작해볼까?
3: 호비는 친구들을 위해 괴물 역할을 맡았어요.
2: 나는 괴물이다.
0: 도와줘요.
4: 멈춰.
5: 에디 왕자님.
4: 공주님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용감한 기사들, 괴물을 물리쳐라.
2: 내가 졌다.
5: 이겼다.
6: 고마워요, 에디 왕자님.
0: 정말 재밌다, 그 기법이.
2: 어?
5: 우리 이제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2: 이번엔 내가 왕자님을.
5: 이건 어때? 공주들이 애기 왕자를 구하는 거야.
4: 그거 재밌겠다.
0: 보비, 이번엔 더 무섭게 해줘.
2: 알았어. 나만 이게 뭐야.
5: 공개물 받아라.
3: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0: 잘 가, 얘들아.

0: 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네.
1: 너무 잘 어울려서 쓰고 있는 줄도 몰랐네.
0: 해리, 너 먼저 갈래? 난 이거 돌려주고 갈게.
1: 알았어. 고마워. 잘 가.
0: 그래, 안녕.
2: 포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어요.
0: 어?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어.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2: 나도 왕자님 하고 싶다고. 포비는 밤하늘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0: 소리라고?
1: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2: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1: 그럼
0: 우리도
3: 걱정 마, 루피. 분명 바람 소리였을 거야.
1: 그런가?
3: 응. 신나게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1: 그래, 어서 놀자. 좋아. 내가 밀어줄게, 루피. 고마워.
4: 어?
1: 크랑크랑크랑.
3: 알았어. 크랑? 그럼 먼저 타.
1: 크랑크랑.
5: 호비는 크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네를 양보해 주었어요.
1: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어서 타. 고마워.
3: 좋겠다.
1: 크랑크랑.
3: 어? 정말? 재밌겠다.
2: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아?
1: 응. 내가 샌드위치 싸왔어. 같이 먹자.
2: 좋아.
3: 난 아직 못 탔는데.
0: 우와, 맛있겠다.
2: 잘 먹을게.
3: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네.
1: 어떡하지?
3: 그럼 이건 루피 먹어.
1: 정말? 괜찮아?
3: 난 별로 배 안 고파.
1: 고마워.
3: 배고프다.
5: 호비는 오늘 밤에도 언덕에 올라 속마음을 소리쳤어요.
6: 나도 그네 타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

0: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1: 또 괴물인가 봐!
2: 겁이 난 루피는 뽀로로와 크롱을 불렀어요.
3: 집안엔 아무도 없는데?
4: 크롱, 크롱!
1: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다.
3: 아하! 걱정하지 마.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4: 크롱!
1: 고마워. 그럼 너희만 믿을게. 크롱!
3: 어디?
4: 정말이네.
1: 얘들아 어디가?
2: 다음 날이 됐어요.
5: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내 사주는 별로 없네. 오늘은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3: 어? 푸비, 어디가?
5: 응, 사진 찍으러.
3: 어? 사진이라면 날 찍으면 되는데 어딜 가는 거지?
6: 괴물 소리가 또 들렸다고?
1: 근데 뽀로로랑 크롱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있지?
6: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 우리 집에 소리를 찾아내는 발명품이 있어.
1: 아, 그래? 무섭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꼭 알고 싶어. 너희들도 갈 거지?
3: 그래.
4: 그럼.
6: 자, 가자.
1: 좋아.
5: 그럼. 얘들아.
1: 안녕, 뽀비.
5: 있잖아. 나 사진 좀.
6: 아, 알았어.
3: 어서 찍어.
5: 그게 아니라.
1: 그래? 그럼 이렇게.
5: 그럼 찍을게.
7: 고마워, 바비. 안녕.
5: 잘 가.
2: 친구들은 이번에도 포비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6: 이걸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1: 그랬구나.
3: 왜 그래, 크롱? 정말 정확하네.
6: 그렇지.
1: 바로 저 소리야.
6: 저쪽이야. 어서 가보자.
2: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6: 조금만 더 가면 돼.
1: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6: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1: 괴물인가.
4: 그럼.
6: 저건?
8: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3: 그럼 괴물이 포비였어?
5: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1: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5: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7: 어서 우리.
3: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하자.
7: 좋아.
5: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9: 아니야, 포비. 오늘은 포비가 왕자님의 자.
5: 정말? 그럼 괴물은?
6: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나를 각오해.
5: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1: 우와, 멋지다.
10: 포비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2: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포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6: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5: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2: 친구들은 포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0: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1: 얘들아, 안녕.
2: 안녕.
1: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3: 그냥 크롱.
1: 무서운 꿈?
4: 응,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5: 어떤 꿈인데?
3: 얘기해봐, 크롱.

0: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1: 그럼 무서웠겠다.
2: 그럼 다른 꿈도 꿨었잖아.
1: 그럼.

0: 안 잠긴다고? 정말 무서운 꿈이었네.
1: 무서운 꿈을 싫어.
2: 크랑, 크랑.
3: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0: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1: 크랑.
4: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1: 크랑, 크랑.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1: 크랑.
4: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1: 크랑, 크랑.
0: 잘 됐다, 크롱.
4: 잘 가.
0: 응, 크랑. 안녕.
1: 크랑.
4: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5: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1: 크롱.
0: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랑크랑.

0: 그럼 일어나 크롱.
1: 크롱.
0: 이 장크러기.
1: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2: 크롱 놀자.
0: 크롱
2: 따라와.
3: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크롱! 크롱! 크롱!
4: 크롱!
0: 크롱!
4: 크롱!
0: 빨리야! 빨리야! 크롱!
4: 어딜 간 거야?
0: 뭐? 공놀이나 해야겠다! 해차!
4: 내가 언제 공놀이를 했다고 그래?

0: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1: 뽀로로 크롱! 안녕.
2: 에디, 그게 뭐야?
1: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2: 이게 뭐야?
1: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3: 크롱.
2: 정말 잘 됐다.
3: 어?
2: 벌써 잠들었네.
1: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2: 크롱 자게, 우린 다 가자.
4: 그래.
2: 잘 자, 크롱.
0: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2: 날씨 좋다, 그치?
5: 응, 정말 좋아.
2: 어? 배고프다.
6: 어? 나도, 나도.
2: 먹을 거 없나?
5: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6: 가시자!
5: 우와, 저기 봐!
6: 우와,
1: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2: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6: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친 거야?
5: 그럼
6: 그 빵은 뭐야?

0: 안녕.
1: 안녕.
2: 어? 그런데 크롱은?
0: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3: 크롱.
4: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2: 그러니까.
5: 크롱, 또 나쁜 꿈 꿨구나.
6: 아, 얘들아.
2: 좋은 생각 있어, 포비?
6: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1: 어?
6: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5: 와,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그래.
4: 어때, 크롱?
7: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4: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5: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1: 크롱.
2: 그럼 난 노래를.
6: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2: 치, 알았어.
1: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6: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7: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8: 우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4: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1: 풀어줘.
8: 싫다면.
4: 그렇다면
2: 사과할게.
1: 맛있게 드세요.
8: 먹을까? 어디?
4: 어서 나와, 크롱.
5: 빨리 가자.
2: 다행이다, 크롱.

0: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1: 뽀로로의 꾀병.
0: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2: 뽀로로 크롱!
1: 안녕!
3: 안녕!
1: 가자 크롱!
3: 뽀여요!
1: 어? 왜?
3: 크롱, 크롱?
1: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안 돼, 크롱. 위험해.
3: 크롱.
4: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맞아.
1: 크롱.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3: 크롱.
1: 크롱, 천천히.
3: 크롱.
1: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4: 엄청 빠른데?
1: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3: 크롱.
5: 뽀로로 괜찮아.
4: 어서 집으로 가자.
0: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4: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우린 가볼게.
3: 안녕.
1: 크랑 필요한 거? 동화책 읽고 싶은데.
3: 크랑!
1: 어?
3: 크랑!
1: 고마워.
3: 어? 크랑!
1: 읽어준다고?
3: 크랑!
1: 뭐든지 다 시키라고?
3: 크랑!
1: 크랑!
3: 공주 크랑! 왕자 크랑! 크랑!
1: 우와!
0: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1: 크롱!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샌드위치 말고 루피가 가꾼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3: 크롱!
1: 잠깐 크롱!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3: 크롱!
1: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3: 크롱!
1: 어?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3: 크롱!
1: 우와, 좋다!
0: 크롱은 뽀로로를 수레에 태워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6: 뽀로로는 괜찮을까?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7: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1: 얘들아!
7: 어?
1: 안녕!
3: 크롱!
5: 어? 뽀로로!
3: 괜찮아, 뽀로로.
4: 그거 타고 온 거야?
1: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3: 크롱!
7: 잘 됐다.
6: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3: 좋아.
6: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1: 고마워. 맛있겠다.
3: 크롱.
1: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7: 글쎄.
1: 맛있어. 고마워.
6: 크롱, 너도 와서 먹어.

0: 그럼. 그럼. 그럼. 뭐가 묻은 것 같아. 고마워, 그럼.
1: 우루루,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2: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3: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0: 그럼, 그럼.
1: 괜찮아.
3: 그럼.
1: 잘 먹었어, 루비.
2: 아, 이제 뭐 하지?
1: 놀이터에서 놀까?
4: 그런데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어.
3: 어? 나도 갈래.
1: 다쳤는데 괜찮겠어?
3: 그럼 나 놀 수 있어.
1: 그치 그럼.
3: 그럼 고봐. 그럼 너 괜찮다잖아.
0: 그럼.
5: 가위바위보.
6: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3: 걱정 마. 그런 게 숨겨줄 거야.
1: 그렇지 그럼.
0: 그럼.
6: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7: 수레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6: 셋.
3: 아니야 그럼.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0: 그럼
3: 저기 숨자.
0: 그럼.
3: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들킬 거야. 그럼 이러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0: 그럼.
3: 더 들어가야 해.
6: 어?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3: 그럼 들켰잖아.
2: 이번엔 뭐 하고 놀까?
1: 저것도 할까?
3: 그럼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7: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3: 그럼 나 목 말라.
1: 아이 참.
3: 어? 우와, 이제 안 아프네.
0: 그럼.
3: 그럼 일어났어?
0: 그럼.
3: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1: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3: 안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럴까?
0: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그럼
3: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0: 그럼.
4: 얘들아.
3: 어,
4: 우리 왔어.
3: 어, 안녕.
0: 그럼.
3: 무슨 일이야?
1: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4: 같이 가자.
3: 그럼. 어때? 엄청 높이 날지?
4: 내 것도 높이 날아.
0: 안 돼.
4: 그럼 조심해. 이게 무슨 소리지?
1: 가보자.
3: 그럼 어디 있는 거야?
4: 그럼 괜찮아?
0: 그럼
3: 연은 없어도 돼.
1: 빨리 올라와.
3: 그럼 내 손 좀 잡아봐.
1: 어떡해.
3: 아, 맞다. 붕대가 있었지.

0: 도와줄게, 뽀로로. 조금만 기다려, 크롱. 정말 다행이야, 크롱.
1: 크롱, 크롱.
2: 걱정했어,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3: 다리, 아프다.
0: 내가 오른쪽을 다쳤었나?
3: 처음부터 폐병물인 거 아니야?
0: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괜찮아진 거야.
1: 크롱?
0: 사실은 크롱이 도와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1: 크롱?
4: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3: 맞아.
1: 크롱?
3: 크롱!
0: 크롱 용서해주는 거야?
3: 크롱, 크롱.
0: 잠깐만, 크롱.
3: 크롱, 어? 이제 내가 태워줄게.
0: 어서.
3: 크롱, 크롱.
0: 출발!
3: 영차, 영차.
1: 크롱.
3: 크롱은 좋겠다. 집까지 편하게 가고.
4: 그러게 말이야.
3: 크롱.
0: 더 빨리?
3: 크롱.
0: 네, 알겠습니다.
5: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0: 우리들의 놀이터.
5: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4: 안녕.
3: 크랑크랑.
0: 에디랑 로디는?
6: 응, 좀 늦는데.
0: 그럼 그동안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4: 좋아.
3: 하나, 둘, 다섯. 여덟, 아홉,
0: 열.
3: 이제 찾는다.
6: 여긴 못 찾을 거야.
4: 그럼 찾았다.
3: 아유, 깜짝이야.
0: 살금, 살금.
3: 어디가 뽀로로?
4: 여기는 모르겠지.
3: 여기 있다, 루피.
0: 베티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4: 맞아.
3: 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크롱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6: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0: 왠지 많이 들어본 소린데.
4: 뭐야? 크롱이었잖아.
0: 어쩐지. 크롱, 일어나.
1: 크롱.
0: 우이그, 숨바꼭질 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1: 크롱.
4: 뽀로로, 넌 더 한 적도 있었잖아.
3: 맞아. 내가 언제?
6: 아, 그때.
4: 크롱, 크롱.
3: 그때 뽀로로가 술래였는데.
0: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3: 갑자기 배가. 못 참겠다.
1: 여기 숨길 잘했지.
3: 그런가.
0: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4: 여긴 찾기 힘들걸.
3: 당연하지.
7: 왜 이렇게 못 찾지?
1: 나가보자.
4: 얘들아, 뽀로로 못 봤어?
3: 숨바꼭질 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6: 이상하다.
3: 자,

0: 이건 뽀로로 발자국인데?
1: 따라가 보자.
2: 그래.
3: 뽀로로네 집이잖아.
1: 들어가 보자.
3: 그래.
4: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한참 찾았잖아.
5: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1: 뭐야? 응? 뭘 먹기까지 했잖아.
5: 배도 고파서.
3: 그랬었나?
4: 뭐냐고? 가라, 가라.
0: 얘들아, 어? 하늘 좀 봐.
3: 눈보라가 진 것 같아.
0: 저쪽으로 피하자.
4: 빨리, 빨리. 가!
3: 그림
5: 다 같이 그린 거잖아.
3: 맞아. 그때 정말 재밌었어.
4: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1: 그럼
4: 그랑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빨리 지워.
5: 그랑.
4: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3: 그랑. 안 돼! 방금 빨아놓은 거란 말이야!
1: 그럼 이게 뭐냐고! 설계도가 다 지워졌잖아!
5: 그랑. 그랑, 그랑.
0: 있었구나. 뭐 하고 있었어?
3: 크랑크랑. 어? 그림이네?
4: 뭘 그린 거야?
5: 크랑크랑크랑.
3: 주지 마, 크롱.
5: 크랑.
4: 아까 미안했어, 크롱.
3: 나도 미안해.
1: 나도.
5: 크랑크랑.
3: 크롱, 이제 뭐 그렸는지 보여줘.
4: 크랑.
3: 정말 잘 그렸다.
1: 멋지게 그렸네.
3: 잠깐, 크롱 옆엔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0: 그럼 나도.
3: 나도.
1: 나도.
3: 나는 나무 그려야지.
5: 나는 꽃.
4: 크롱.
3: 맞아, 그랬었지.
4: 크롱.
3: 그런데 에디랑 로디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네.
3: 저기 좀 봐.
2: 뭐지?
1: 얘들아.
3: 얘들아, 로디야.
2: 여기야, 여기.
4: 저기 있다.
1: 좋았어. 얘들아.
3: 어떻게 된 거야, 애기?
1: 눈이 많이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왔지.
4: 어서 가자.
0: 지금은 눈보라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3: 맞아.
1: 그럴까?
2: 그래.
4: 오면서 보니까 눈 때문에 놀이터가 엉망이 됐어.
1: 걱정 마. 그런 것쯤은 내가 금방 고쳐줄게.
3: 정말?
1: 이번 기회에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만들고. 어? 다들 왜 그래?
3: 그랬다가 또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
5: 크롱.
1: 지난번처럼? 짜잔. 어때?
3: 우와.
4: 이게 뭐야?
3: 신기하게 생긴 그네네.
1: 이건 자동 그네야. 힘들게 밀지 않아도 된다고.
3: 정말? 그럼 내가 먼저 타볼래.
1: 좋아. 그럼 간다. 꽉 잡아야 돼.

0: 이게 뭐야? 너무 느리잖아.
1: 크랑 크랑. 아, 다른 것도 있어.
2: 이건 뭐야?
1: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
2: 이번엔 틀림없겠지?
1: 아, 그럼. 자, 간다.
3: 에디, 어서 멈춰.
1: 그런 일이 있었나?
2: 모른 척하기야, 애비.
1: 저기 어?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
4: 정말? 와!
2: 다시 맑게 개었네.
1: 어서 나가보자.
4: 와! 오!
5: 저런, 눈이 많이 쌓였군요.
0: 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1: 그럼, 그럼.
3: 오늘은 놀이터에서 못 놀겠는데.
1: 왜 못 놀아? 눈을 가지고 놀면 되지, 안 그래, 로디?
5: 로디가 눈을 치웠어요.
2: 우와, 대단해, 로디!
4: 맞아, 맞아!
1: 이쯤이야. 애기, 준비 다 됐어. 눈싸움이 짱!
2: 애기, 너?
1: 아, 또 간다!

0: 에디, 미안해.
1: 에디 좀 봐.
2: 어디 있어?
3: 이렇게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시큼내끔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9: 얼굴엔
11: 순한 킹킹.
9: 중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뿌롱뿌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2: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맛.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어린 왕자의 고향별. 안녕 어린 왕자.
1: 아,
0: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1: 어, 스토리아 취재도 끝났으니 슬슬 돌아가야지.
2: 같이 지내면 즐거웠는데 정말 아쉽다.
3: 아직 스토리아에 취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지마 어린 왕자.
1: 나도 너희랑 더 있고 싶지만 고향별이 그리워졌어. 통통한 바오밥 나무, 뜨겁지 않은 화산,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햇빛 쪽으로만 자라나던 꽃. 다들 빨리 보고 싶어. 얘들아, 나중에 꼭 다시 올게.
0: 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어린 왕자,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1: 자.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4: 에오 바사! 도대체 마을 녀석들은 언제 혼내줄 거야?
5: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무시무시한 달명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 드디어 완성했다. 무엇이든지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돌연변이 광선총. 좋아. 어떤 것부터 괴물로 만들어볼까나? 장난감? 책? 아니면 타이장? 장난이야, 장난. 아, 이건 맛있는 오렌지 냄새. 어? 뚱뚱 치킨? 오렌지 못 봤어?
6: 오렌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5: 이상하네. 설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숨긴 건 아니겠지?
6: 아니에요.
5: 분명히 오렌지 냄새가 났는데. 그럴 줄 알았어. 돌연변이 광선 발사.
6: 깨부리다, 자리가!
5: 아주 아주 좋아.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이 괴롭히러 가볼까? 오래오래요!
0: 떠날 준비는 다 된 거야?
1: 어, 덕분에 빨리 정리했어.
2: 자, 이건 선물이야. 너희 고향별에 잘 심어줘.
1: 우와, 정말 예쁜 꽃이구나. 고마워, 비키. 얘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0: 어린 왕자, 꼭 다시 놀러 와야 해.
1: 당연하지. 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7: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1: 그래, 너희들 레오 박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언젠가는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3: 그럼 레오 박사가 아니지.
1: 이제 그만 가볼게. 친구들 모두 안녕.
8: 어린 왕자 잘 가.
5: 어느 녀석부터 괴롭혀줄까? 꽃이잖아. 저게 좋겠는걸? 돌연변이 광산 발사!
1: 저게 뭐야?
0: 꽃이 커다란 괴물이 됐어!
2: 어?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3: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9: 아니, 위험한 상황이잖아.
3: 레오 박사가 꽃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10: 어머, 꽃괴물이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9: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얘들아, 먼저 꽃의 뿌리부터 막아야 해.
1: 알았어.
2: 고마워, 플래시런.
0: 헐.

0: 녀석들이.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어림도 없는 소리. 좋아, 그렇다면 다음 작전이다.
2: 뭐야, 도망치는 게 작전이었어?
0: 괴물꽃, 자, 발따라. 꽃가루 탄 공격.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꽃가루를 이겨내자. 응?
4: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그린빈이 필요하지. 그린빈의 파세올라민,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그린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그린빈 샐러드.

0: 그렇다면 더 강력한 괴물을 만들어주지. 광산 발사!
1: 이런, 안 돼! 엄청 커졌잖아! 힘으론 이길 수 없겠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2: 슈퍼잭! 내 우주선으로 꽃괴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1: 뭐라고? 그렇지만 우주선을 날려버리면 고향나라 갈 수 없어!
2: 괴물을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 우주선을 사용해줘!
1: 그래도 그건...
2: 슈퍼잭! 어서!
1: 알겠어! 피시론! 꽃괴물을 우주선으로 유인해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응? 플래시론을 꽃가루로부터 막아줘!
3: 알았어! 완다 파워! 오호호!
1: 다 잡아봐라! 꽃괴물아!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힛! 어린 왕자, 지금 출발시켜!
2: 알았어, 슈퍼잭!
1: 전염량 타워!
2: 어, 이런!
0: 아야야, 이런 도당하다니.
1: 레오바스라!
0: 너희들이 또 내 일을 다 망쳐놨구나.
1: 너 때문에 어린 왕자가 고향별에 갈 수 없게 됐다고.
0: 그러니까 누가 우주선으로 내 괴물꽃을 날려버리라고 했어?
3: 우리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0: 시끄러워. 다음엔 꼭 혼내주고 말겠어.
2: 제발 그만해, 친구야.
0: 친구? 야! 날 친구라고 부르지 마! 난 친구는 필요 없다고!
2: 친구야! 넌 착해질 수 있어!
0: 그만 좀 따라와!
4: 대박사! 어디로 가!

0: 레오박스, 언제까지 너의 그 실패작 등을 계속 봐야 하는 거야? 똑바로 좀 만들어 봐.
1: 타이탄, 이번엔 진짜 날 믿어보라고. 자,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2: 와, 장미꽃이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오 박사님?
1: 어떻게 된 거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슈퍼건조기.
2: 어?
1: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바싹 말려버리는 무서운 발명품이지.
2: 와, 역시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1: 야! 뭐야? 이럴 수가. 역시 난 위대한 발명가야. 오래오래오.
2: 레오 박사님! 나 이젠.
3: 그렇게 하면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4: 응, 책에서 봤어.
5: 그런데 왜 안 생겨?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잖아.
4: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
6: 잭, 물 낭비 그만하고 밭에 물 줘야지.
4: 네.
7: 어? 어? 물이 왜 멈췄지?
3: 다 말라가고 있어.
8: 이게 무슨 일이야?
1: 땅속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스토리아를 사막으로 만들어주겠어.
2: 레오 박사님, 작은 물탱크 안에 스토리아의 물이 다 들어갈까요?
1: 물론이지. 고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물탱크라서 물을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스토리아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지. 좋아, 레오봇. 더 세게 쭉쭉 빨아들여라. 오래요, 오래요.
9: 어?

0: 어?
1: 어머, 레오 박스 때문에 광장이 모두 바싹 말라버렸어요.
0: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이제 목이 말라 모두 엄청 괴로울 거다.
1: 자,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왔구나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받아라. 응?

0: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지면 힘을 쓸 수 없지.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주마.
1: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2: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1: 안돼.
3: 더 이상 싸울 수 없겠어.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응?
5: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려면 요거트가 필요하지. 요거트에 카세인, 고구마에 클로로겐산, 레몬즙에 비타민C를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요거트 한 컵, 고구마 200g, 신선한 레몬즙 5g,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요거트 고구마 스프.

0: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안 돼, 더 세게 흡수해야겠어.
1: 이젠 소용없어. 어서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0: 좋아, 그렇다면 되돌려주마.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수분이다. 자, 받아라. 좋아, 공격!
1: 어? 야! 물살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괜찮아졌어! 수분이 보충됐어!
2: 얘들아! 레오봇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하면 스토리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1: 좋은 생각이야.
0: 아, 작전이 엉망이 됐잖아. 모르겠다. 너희들 모두 다 날려버리겠어. 최대 출력 물대포 발사.
2: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번엔 안 통해. 레오박사,
0: 도대체 언제 온 거지? 슈퍼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겁도 없구나. 이까나 받더라. 이런, 팔이 망가져 버렸잖아.
2: 레오 박사, 어서 스토리아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
0: 분하지만 할 수 없군. 도망이다. 미롱. 야구르지. 어려워요.
2: 이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얘들아, 도와줘.
1: 알았어.
2: 플래시 파워.
1: 자, 원가.

0: 응? 뭐야? 자! 안 돼! 두고 보자, 슈퍼잼!
1: 좋았어! 저기 좀 봐! 무지개가 떴어!
2: 어? 우와, 정말 예쁘다!
3: 네, 레오 박사 또 실패하다니! 이젠 때가 온 것 같군! 나 타이탄! 스토리아의 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수수기 가자.

0: 옥스퍼드 황.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예쁘다 예뻐. 자, 물 많이 먹고 잘 자라라.
1: 어? 쟤네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2: 어? 여기 새지 보이는데?
1: 어? 어디서 자꾸 돌고래 소리가 들리지?
3: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1: 어떡해, 에그박사님도 마법에 걸렸나봐.
3: 마법?
0: 네, 돌고래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3: 뭐야 이거 뭐야.
1: 그래서 자꾸 끽끽끽 돌고래 소리가 났나봐.
3: 그런데 자꾸 피부가 당기고.
0: 네,
3: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아, 물. 나에게 물이 필요해.
0: 물이 어디 있더라. 그게 여기 있다. 제가 물 뿌려드릴게요.
3: 빨리 뿌려, 빨리 뿌려.
4: 에그 박사가 또 마법에 걸렸네. 요즘 안 그래도 돌고래들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래. 오늘은 돌고래?
5: 들어볼래? 속닥.

0: 잘랄라 잘랄라. 마법을 풀려면 제돌이를 찾아가라.
1: 이제 좀 촉촉해졌구만. 살 것 같다.
2: 어? 나뭇잎 편지다.
1: 응? 응? 나뭇잎 편지? 오. 오. 제돌이를 찾아라.
2: 제돌이?
3: 제돌이가 누구지?
1: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잠깐만 들려요. 아, 제돌이. 제주도 돌고래, 돌고래 이름이야.
2: 아, 그럼 제주도에 살아봐. 어서 제주도로 가요.
1: 좋아, 가보자고.
3: 좋았어.
1: 모두들 준비됐냐? 끼익끼익.
3: 준비 완료.

0: 받았습니다.
1: 저기 봐, 물고 했대요.
0: 오.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물고기들 정말 예쁘다.
2: 바다 거북이다.
3: 안녕 거북아.
4: 안녕.
5: 아니 빨리 제돌이를 찾아야지 마법이 풀릴 수 있는데 말이야.
6: 이거 뭐야? 해파리야 뭐야? 떨어져. 떨어져.
5: 오, 진정해. 내가 떼줄게.
0: 그냥 제가 할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6: 이렇게 지독한 해파리는 처음이야.
1: 해파리가 아니고 비닐봉지야.
7: 정말 큰일 날 뻔했다.
6: 아, 도와줘서 고마워.
8: 근데 너는 처음 보는 돌고래인데?
5: 나? 에그파크. 아니야. 돌고래야. 근데 혹시 네가 제돌이야?
8: 제돌이? 내 이름은 도라돌인데?
0: 우리가 지금 제돌이를 찾고 있거든.
5: 근데 이름 말고는 제돌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6: 정말? 너희 제돌이에 대해서 몰라?
0: 응, 몰라. 넌 알아?
6: 당연하지.
8: 얘가 너희들이 찾던 제돌이야. 제돌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아?
0: 뭘 했는데?
8: 바로 돌고래쇼.
1: 정말?
9: 와, 재밌겠다.
7: 진짜 신나겠다.
0: 점프도 잘하는데?
8: 사람들은 돌고래쇼를 보고 즐거워했지만 제돌이는 슬펐어.
7: 왜?
8: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0: 곰?
8: 제돌이는 이런 공을 받기 위해 매일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했어. 사람들은 자꾸만 똑같은 걸 시키고 또 시켰지. 그리고 돌아오는 건 고작 이 죽은 물고기 하나. 무엇보다 넓은 바다에서 살던 제돌이에게 좁은 수족관은 감옥과도 같았지.
0: 제돌이 불쌍해.
8: 그런데 제돌이가 제주도 바다에서 잡힌 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10: 제돌이는 행복하지 않다.
11: 제돌이를 돌려보내자.
12: 바다로 돌려보내자.
13: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5: 맞다. 맞아.

0: 그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제돌이었어?
1: 그래서 어떻게 됐어?
2: 제돌이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결정했어.
3: 우와, 잘 됐다.
2: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1: 문제? 왜?
2: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야.
1: 어떡해.
0: 나도 기억나. 그래서 제돌이는 바로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어. 아... 그래서 바다에 훈련장을 만들었지.
2: 맞아. 저기서 바다에 적응하며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야.
0: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1: 와, 물고기 사냥 성공!
2: 이렇게 어렵게 제돌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4: 제돌이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돌고래였다니.
1: 제돌이가 다시 돌아와. 다행이야.
5: 맞아.
0: 우리 제돌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2: 그럼 지금은 무리에 적응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5: 잘 됐다. 지금 어디 있는데?
2: 저쪽 위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 잠깐. 내가 초음파로 한번 찾아볼게. 흑.
1: 초음파?
0: 여기서 잠깐 상식. 돌고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로 대화한다는 사실. 도라돌이 어딨지? 도라돌이! 아, 멀리 있나? 그렇다면, 얍! 가다라! 나 여기 있어. 도라돌이.
2: 르르! 애기고래가 날 찾고 있군. 나 여기 음파. 여기야.
0: 이렇게 초음파로 멀리 있는 친구도 부르고. 어디야? 또 먹이도 찾을 수 있지.
2: 그래 맞아 애기고래. 우리 같이 제돌이 부를까?
0: 우리? 아, 나 돌고래지. 좋아.
2: 초음파 준비!

0: 어, 저기다 저기.
1: 어? 저쪽. 와, 돌고래들이 너무 많아.
2: 누가 제돌이지?
3: 아, 제돌이 등 지느러미엔 일자가 새겨져 있어.
4: 일자?
3: 사람들이 계속 보호해주려고 표시해둔 거래.
0: 오, 일자라.
1: 등 지느러미에 일자. 제돌이 엄청 씩씩해 보여.
0: 제돌이를 찾아서 마법이 풀렸어. 마법 덕분에 제돌이도 만나고 반가웠어.
1: 탱구지요. 제돌이가 다시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3: 그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는 아주 행복해. 그렇지만 모든 돌고래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야.
2: 응? 왜 돌아돌이야?
3: 저기 내 친구를 봐.
1: 어? 헉! 꼬리가 없어.
3: 바다에 떠다니는 그물에 걸려서 꼬리 지느러미가 잘리고 말았어.
2: 그물에? 돌고래 불쌍해.
0: 이게 다 우리 때문이야. 돌고래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 그물, 플라스틱, 비닐봉지 때문에 헤엄치다가

0: 많이 다친다고 들었어. 얼마 전에 종달이라는 아기 돌고래도 낚싯줄에 온몸이 감겨서 매우 위험했잖아.
1: 아, 그랬구나.
2: 그런데 낚싯줄을 떼어낸다 해도 우리에겐 큰 상처가 남지.
3: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휴, 바다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 어휴.
1: 돌고래를 막 잡아가 수도 시키고 바다도 막 오염시키고

0: 영채 영채 영채.
1: 오늘 왜 마법에 걸리는지 알 것 같아.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라는 거잖아.
0: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쓰레기 싹 다 치우자.
2: 돌고래를 위해, 바다동물을 위해.
0: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 아유.
1: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0: 제발.
1: 제 도리도 다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어, 다 이거 플라스틱. 어? 거북이가 뭐.
0: 아이고, 컵도 누가 버렸대? 아이고, 진짜 이거 버리면 안 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한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우와!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뱃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물고기 예!
1: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2: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물고기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0: 지금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드디어 지구로 가는구나.
1: 너 왜 그래?
2: 오줌 마려.
1: 휴게소까지 15강년 남았는데.
2: 큰일 났네.
1: 조금만 참아.
2: 오줌 깬데.
0: 누구 맘대로 휴게소를 들른단 거니? 저부터 내가 나섰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미 번개보석을 쥐고 있었을 텐데.
2: 죄송합니다, 따가님.
0: 그거 잘 준비했겠지.
1: 그럼요.
0: 그래, 이거야.
1: 왕관 체크. 망토 체크.
3: 따가.
1: 완벽 그 자체이십니다, 따가왕님.
0: 따가가. 좋았어. 따가. 빨리 가자. 지구로.
4: 15화. 지구로 간 따가왕.
3: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고. 번개스타 큰잔치. 그래, 오늘이야말로 우리 번개 유치원이 흥하는 날이지.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한봉일쌤, 빼먹은 거
6: 하나 없이 간식 준비 끝냈고요. 우리 강희 친구의 특별한 장을 위해 우유 대신 두유 준비됐습니다.
3: 역시 좋습니다. 체크. 그럼 이번에

0: 친구들 준비됐나요?
1: 네, 네, 선생님!
0: 하나, 둘, 셋, 넷!
2: 번쩍! 번쩍!
3: 우린 번개 유치원!
4: 됐어.
5: 그런데 어째? English? 영어가 한마디도 없네요, 존슨.
0: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5: Of course. 자, 그럼 excellent. Perfect. 내가 쓰지 뭐, 영어, 그치? Beautiful.

0: 다가왔다. 드디어 지구에 왔도다.
1: 나갔다가? 대체 뭐라는 거야?
2: 말하는 떡볶이인가 봐. 신기하다.
0: 다가 떡볶이?
2: 친구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3: 감히 따가운이한테 뭐라는 거야? 또 너네네? 안 되겠어. 자, 오늘은 혼 좀 남아야겠는데? 응?
0: 뭐야, 저 시끄러운 지구인은? 잠이나 차라.
2: 원장님!
4: 잠깐만, 유치원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0: 오랜만이다, 번개맨.
4: 따갔다가? 말을 왜 그렇게 하지?
0: 뭐야? 다 너 때문이잖아.
4: 번개, 타워! 번개 버섯의 힘으로 너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뭐야? 왜 머리 안 나오지?
0: 이날만을 기다렸다, 번개맨. 전부 해주어주지.
4: 누구 맘대로?
0: 내 맘대로.
4: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얘들아, 괜찮니?
5: 네, 범계쌤. 아니, 범계맨.
0: 뭐야, 이 분위기는. 옛날이나 지금 짜증나게 만드는군.
4: 잘 가라, 따가왕.
0: 범계! 두 번은 안 당하지.
3: 뭐든지 반사고! 아주 작은 청소기! 범계맨의 힘을 빨아들이자!
0: 좋아!

0: 그, 이게 내 목소리지. 번개 파워도 내꺼, 번개 보석도 내꺼, 이 우주도 내꺼야. 보석도 없는 그 거물이 날 먹겠다.
1: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0: 번개, 이제 넌 날 상대로 이길 수 없어. 절대.
1: 안 돼. 전 아이들과 폐원장님을 빨리 대피시켜요. 절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요.
2: 들었지, 얘들아?
1: 지.
2: 일단 여기를 피하자. 하면.
3: 가자, 가자.

0: 싶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
1: 맞아, 한봉기쌤. 아니, 봉개맨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0: 이제 우리가 봉개맨을 지킬 차례야. 우리 힘을 믿어보자.
1: 떡볶이! 우리 번개유치원에서 당장 나가! 우린 너보다 강해!
2: 뭐가 어찌?
0: 우리에겐 한몽이 선생님이랑 번개유치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3: 얘들아, 안 돼!
0: 번개맨, 우리를 믿어보세요! 얘들아, 준비됐지?
1: 응! 번개맨을 지켜!

0: 이런 것은 처음 봐.
1: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지구로 돌려보내. 아싸!
0: 여기선 네 마음대로 못할걸?
2: 여기는 예스! 키즈존이야.
1: 예스? 뭐?
3: 우리 힘을 모아서 따강을 혼내주자.
1: 니들 날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4: 회복 보신이에요.
5: 존,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거죠?
6: 아마 아이들이 간 곳은 우주 보석섬일 거예요.
5: 번개 보석 가운데 보석이 나온 그 섬이요?
6: 네.
0: 우리도 힘을 하나로 모으자.
2: 내가 따가왕의 주위를 돌릴게. 나는 당황하게 만들게. 따가왕 속마음은 우리 앞보고 있어.
3: 어?
2: 좋아.
0: 지금이야. 가자!

0: 가시창을.
1: 나가 아니 가시창을 만들려고 해.
2: 뭐? 도영아 지금이야.
3: 응. 이야!
0: 이게 뭐야? 당장 치워!
2: 이제 내 차례.
4: 저것 좀 봐.
3: 우와! 공기공성이다.
2: 겉만 있으면 따강을 물리칠 수 있어.
1: 그런데 저걸 뽑을 수 있을까? 단단히 박혀있는 것 같아.
4: 그러게.
3: 아니야. 할 수 있어.
4: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2: 할 수 있어. 우리에겐 권기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0: 얘들아.
1: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짜?
2: 언니!
0: 얘들아.
3: 정말 다행이야. 번개보석금이 돌아왔어.
2: 다행이에요, 번개!
4: 번개보석금이 돌아왔어.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지.

0: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금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긴 어디지?
1: 이 이상한 공간은 뭐야? 네가 만든 함정이냐, 번개맨?
0: 아니야. 어? 어? 여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어? 저건 우리잖아.
1: 우리라니.
2: 영웅의 조건 하나. 용감할 것. 둘째, 정의로울 것. 셋째, 셋째가 뭐더라?
3: 호드라왕!
2: 흐쯔!
3: 응? 어? 아,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여기, 어깨 뭉친 거 좀 봐.
2: 넌 내일이 영웅 선발대회 마지막 시험이 있는 날인데 공부 안 해도 돼?
3: 하긴, 지금 내 점수로는 좀 아슬아슬하긴 해. 그럼, 같이 마법 연습할까?
2: 어, 그래. 우리 둘이 꼭 같이 영웅 되자.
3: 응, 같이. 자, 번개 파워! 뭐야?
2: 뭐가 있는 거야?
3: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조그맣게.
2: 저기 있네. 그럼 나도 줄 수 없지. 나도 간다. 오즈 파워!
3: 와.
2: 어때?
3: 기분이 좀 보들보들해진 것 같아.
2: 우와, 그럼 성공이네.
3: 저거 봐. 따가운 네가 보드라왕이었을 때잖아.
1: 보드라왕이 누구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난 가시별의 왕, 따가왕이다.
3: 이리 와. 봐봐.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우리의 기억을 마주해야 하는 것 같아.
4: 오늘 치러질 마지막 시험에서는 단 한 가지의 자질을 평가할 것이다. 그 자질은 바로 남을 돕는 마음이다.
2: 걱정 마, 번개맨. 우린 둘 다 준비됐잖아.
3: 맞아. 남을 돕는 건 기본이지.
2: 어? 무슨 일이야?
3: 뭐야?
5: 긴급 상황이에요. 댕댕별의 댕댕이들이 위험에 처했대요. 우주의 모든 영웅 후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3: 제가 가겠습니다.
2: 무슨 소리야, 번개맨? 지금 나가면 시험에서 떨어져.
3: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4: 시험 시작까지 8분 남았다.
2: 아빠! 그래, 전화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번개맨 네가 선택한 거야.
3: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2: 번개맨!
3: 이 친구를 구해야만 했어요.
4: 번개맨,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영웅은 번개맨이다.
3: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장 밖에도 나갔다 왔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2: 이게 불공평해요.
6: 시험 시간에 지각한 번개맨이 영웅이라뇨.
4: 보드라왕, 마지막 시험에서 무엇을 본다고 했지?
6: 남을 돕는 마음.
3: 보드라왕, 친구야.
6: 친구? 웃기고 있네.
3: 친구야, 전화는.
6: 야, 친구, 듣기 싫어. 너는 영웅이 돼서 좋았겠지. 하지만 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함께 영웅이 되자더니 남만 믿고.

0: 이제 난 호드라 왕이 아닌 뾰족가시 대가왕이다.
1: 긴급 속보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유명했던 보드라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가왕 때문에 주민들이 급히 우주선을 타고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아직 잠 깨지 못한 주민 두 명이 탑승하지 못했다고요.
2: 여긴 어디지? 탈출우주선! 탈출우주선은 어딨어?
3: 이상하다. 분명히 여긴데.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
2: 뭐?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지.
4: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차지.
2: 아차차.
4: 아차차.
5: 조용.
3: 누구세요?
0: 난 가시별대장 다가왕. 마침 부하가 필요했는데 잘 됐군.
2: 부하요?
0: 대신 내가 엄청난 힘을 주겠다.
2: 힘? 저것 좀 보세요. 저희도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3: 원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6: 따가왕이 원래는 보드라왕이었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지?
7: 그런데?
8: 내가 만든 요술 TV거든. 사실 난 땅땅별의
9: 범계! 위험해요!
0: 내가 이렇게 된 건 친구라고 믿었던 너 때문이야. 넌 날 배신했어.
10: 제발 믿어줘. 난 널 배신한 적이 없어.
0: 거짓말! 쉣! 네 말 따위 이제 믿지 않아.
10: 너 정말...

이게 맨

모든 마음이 이것까지 닫고 있어.

0: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1: 보드라왕은 저보다 더 영웅의 자격을 갖춘 친구예요. 함께가 아니라면 이 망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보드라왕은 자격이 없다.
1: 그럼 저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0: 번개맨!
1: 저는 친구를 버리고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0: 친구야, 어디 있는 거야?
1: 이럴 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2: 제발 기억해줘, 우리가 했던 약속을.
3: 보드라왕, 영웅이 되면 보드라벨을 꼭 지켜줘.
4: 번개맨, 너는 지구를 맡아서 지켜줘.
3: 같이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기억났어. 번개맨.
0: 네가 따가왕이든 보드라왕이든 우린 내 친구야.
1: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0: 나도 미안해, 친구야.
4: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0: 여기야.
5: 얘들아, 어제 지구용 번개맨 봤어?
6: 응.
5: 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6: 응. 좀 재밌긴 하더라. 좀 재밌긴? 아주 재밌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재밌고 멋있어.
7: 자, 여러분,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6: 네.
8: 자자.
9: 친구들의 기억은 모두 지웠다.
8: 우유 한 잔 불고 우리 몸이
9: 번개맨의 꿈이 아닌 친구들의 꿈을 키워야 할 때니까.
10: 오늘도 우유 불고 불고.
9: 따가온과 아차아차차는 가시배를 가꾸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 번개맨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을 떠났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그 어떤 전투보다 힘들었다. 모두 고마웠어요.
11: 무슨 일입니까, 번개 대장님?
12: 출동이다, 번개맨. 따가왕이 사라진 사이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어.
11: 다시 집으라. 걱정 마십시오, 대장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식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1: 달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0: 찐이.
1: 오,
2: 이곳은 찐이의 집인가 봐요. 찐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찐이가 집에서 쉬려는 것 같아요.
3: 찐이,

0: 진니?
1: 어? 진니가 무슨 일로 깜짝 놀랐네요. 왜 놀랐을까요?
0: 어?
1: 아까 찐이의 간식이 여기 많았었는데 누군가 찐이가 소파에서 잠든 동안 몰래 먹었나봐요. 바닥에 포장지들이 떨어져 있어요. 간식을 몰래 먹은 사람이 흘리고 갔을까요?
0: 찐이! 찐이!
1: 오! 찐이가 탐정으로 변신했어요. 과연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찐이!
0: 찐이!

0: 어? 꼬니와 떠니가 지니의 집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안녕 꼬니. 안녕 떠니.
1: 떠니 떠니.
0: 혹시 너희들이 찐이의 간식을 먹었니?
1: 응? 떠니 떠니.
0: 그렇구나. 어때 찐이? 꼬니와 떠니는 범인이 아닌가 봐.
2: 찐이?
3: 지루한.
0: 어? 이건? 아까 1층에 버려져 있던 포장지야. 누군가 먹고 여기에 버린 걸까?
2: 찐이?
1: 써미?
0: 소니와 써미가 찐이의 간식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범인들은

0: 여기 있었네요.
1: 써니? 써니.
0: 써니와 써미가 지니에게 몰래 간식을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네요. 지니가 써니와 써미를 용서해 줄까요? 다행히 지니가 써니와 써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써니, 써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1: 써니.
0: 다행히 지니가 용서해 주었으니 다음부터 간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2: 예!
0: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3: 쩌니!
1: 쩌니! 쩌니! 쩌니!

Cheetah. Cat. Eagle. Dolphin. Pig. Cheetah.

Indigo. Hot pink. Cream. Gray. Turquoise.

0: Jag vet inte skulle vara med det, men det skulle vara.
1: Great white shark. Japanese bullhead shark. Hammer shark. Great white shark. Whale shark. Saw shark.
2: Deutschland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집중!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덥덥한 날!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are different.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이봐, 저도 당장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1: 저기 또 있어! 좋아! 도레미 탐정단 출동!

0: 나를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

0: 됐네.
1: 와! 저쪽으로 가!

0: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 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우리 친구들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자녀 나랑 놀아줘. 왜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Let me introduce my family. This is me, and this is my mom. This is my dad, and this is my brother, my grandma, and this is my grandpa, and this is my family tree.
1: 아, I love donuts. Is that a donut? Do you want some of my donut? It does look delicious.
2: Okay.
1: Here you go.
2: Thanks. You want some of my donuts?
1: Yes. It looks good.
2: But you just had some.
1: Huh? I didn't have any.
2: Ooh, you. Yes, you did. You already had some of my donut. You just ate half of it.
1: No, I didn't.
2: Ooh, kidding. I'll get you.
1: Huh? Kidding? I'm not kidding.
2: Huh? Then who are you?
1: I'm Kidding's brother.
2: Kidding's brother?
1: Kidding and me, we are twin brothers.
2: Huh? Wow, you look exactly the same. Huh? Oh, my donuts.
1: It's good.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달걀이 있나요? 달걀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요?
0: 아! 이 가방은요?
1: 와, 예쁘다! 나 이거 살래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두 개야.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1: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1: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
0: 다른 거. 양이에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0: 저기 동전 3개
1: 고마워요. 받으세요.
0: 고마워.
1: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2: 시장에 갑니다.
0: 배고파. 먹을 걸 살까? 아무것도 없어.
1: 아, 가게 문 닫았어요.
0: 배고파.
2: 나도.
1: 짜잔.
0: 아, 빵이다.
1: 맛있겠죠?
0: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얼마예요?
1: 잠깐만요. 얼마더라? 1개.
0: 어?
1: 빵 하나에 동전 1개입니다.
0: 여기 동전 1개요.
1: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우와!

0: It's 5 o'clock. Oh, it's cheese party time. I have to go. The mouse raced down the clock. Goodby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기.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정도로 건설합니다. 펑펑펑펑, 우와, 완성이다! 펑펑펑펑펑펑펑펑펑. 내가 1등이다!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같네. 자, 우와. 자, 이제 호수를 만들어 볼까?

0: 우리 뼈모 우와 신난다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1: 나도 나도
0: 우와 물줄기 좀 봐 우와 센데 우와 물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0: 가요 플라이보드.
1: 우와,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2: 우, 탄다며.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1: 지구를 이끌어 떠나자. 슈슈,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탄다맨이 나가신다.

0: 이거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된다, 된다. 아, 나 플레이보드.
1: 어, 왜 안 떠? 다시 올라가야지.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1: 아하, 안 된다. 아하, 아하, 아하, 아우, 왜 안 되는 거야?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무리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0: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1: 우와, 강력하다.
0: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1: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0: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더 높이 날아볼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전사!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식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저게 뭐야?
1: 어? 어? 물음표?
0: 오늘은 시작부터 문제! 몸이 크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이 동물은 뱀?
1: 응? 다리가 많으면 거미? 가재? 문어?
0: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옛날 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2: 균형 감각 완전 좋아요.
1: 선비님! 어떡해! 선비님! 정신이 좀 드세요?
3: 여기가
1: 움직이지 마세요. 산길에서 크게 다쳐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요.
3: 절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은혜라뇨.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르세요. 아, 약 드세요. 자.
0: 여인의 집에 머물며 선비는 점차 회복했지.
1: 선비님 드세요. 뭐 하세요, 선비님?
3: 이렇게 신세지는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죠.
1: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상처는 거의 다 회복됐네요.
3: 세심하게 치료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0: 기꺼워서 고함을 쳐야 해. 내 이놈 구렁이야!
1: 뭐? 내 이놈 구렁이? 아니, 누가 감히 겁도 없이!
2: 지금이야!

0: 안 된지다니. 말도 안 돼!
1: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2: 다 선비님 덕분이에요.
1: 아니에요. 전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몸에서 빛이.
2: 구렁이를 이겨서 전 곧 용으로 변할 거예요.
1: 그럼 이제 하늘로?
2: 네. 남편의 원수도 갚고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3: 지혜님도 행복하세요.

0: 이럴 수가. 집이 사라지다니. 진짜 상자가 있네. 이게 웬 금은보화? 아이고! 진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 은혜를 잊지 않은 선비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지.
2: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식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기 훈민이 가방에 있는 줄도 몰랐어. 뭐가 있어?
1: 이것 봐, 과자가 다 부서졌잖아.
0: 훈민아, 실수야, 실수. 난 여기 가방이 있는지도 몰랐어. 실수야, 실수.
1: 정음아, 실수라도 정음이가 잘못한 거잖아. 과자가 다 부서졌네. 힝.
0: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실수를 해서 친구가 화가 났을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2: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내가 실수로 훈민이 가방에 앉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과자가 부서졌지 뭐야?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0: 응.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턱!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우와! 와, 한글 용사다! 재밌다.
0: 내 그림이 망가졌는데 재밌다고?

0: 기쁨이가 실수로 주리의 그림에 물을 엎질렀군.
1: 주리는 속상한데 기쁨이는 재밌다고 말하다니.
2: 주리가 울어버렸어.
0: 여긴 아니야.

0: 주리의 그림이 젖었는데 기쁨이가 괜찮다고 말하다니.
1: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2: 주리가 더 속상해하는군.
1: 여기도 아니야.

0: 우와, 와, 한결 용사다.
1: 내 그림.
0: 미안해.
1: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0: 실수로 그랬어도 주리가 속상해하니까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1: 휴지로 눌러볼까?
0: 응.
1: 물이 없어지네.
0: 다행이다. 잘 말랐으면 좋겠다.
2: 실수로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말하니 주리의 기분이 좋아졌어. 기쁨이와 주리가 웃고 있어.
3: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5: 수사라 한글. 나와라 한글.

0: 미안해.
1: 저장 완료.
0: 미안해.
1: 미안해. 정우미의 손으로.
2: 미안해 한글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미안해. 그래, 훈민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래. 훈민아! 이거.
1: 이게 뭐야? 예쁜 하트네.
0: 글자도 읽어봐.
1: 미안해?
0: 응, 내가 정말 미안해.

0: 과자 부서져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훈민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1: 괜찮아. 과자가 부서지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더 좋네. 우리 같이 먹자.
0: 응. 어, 맛있겠다.
1: 자,
0: 고마워.
1: 너 봤니?
2: 부서지니까 더 맛있다.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미안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4: 앙. 앙. 앙. 미안해. 꿀꺽.
3: 아거, 요 녀석.
4: 할아버지, 미안해.
3: 할아버지께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죄송합니다.
4: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3: 그래, 악어야.
4: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미, 안, 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미안해. 끝.
4: 어른께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3: 미안해. 정음이가 춤을 추다가 실수로 훈민이의 가방 위에 앉아버렸어요. 훈민이의 과자가 부서졌네.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실수하면 미안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미안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괜찮아?

0: 받아.
1: 야, 야. 이번엔 내 차례. 야,
0: 아야.
2: 훈민아, 조심해야지.
0: 나 지금 공에 맞았다고.
1: 그러니까 공을 잘 봐야지. 훈민아, 우리 빨리 공놀이 계속하자. 자. 자, 받아.
0: 나 더 놀기 싫어.
1: 왜?
0: 나 여기 아프다고. 속상해.
2: 왜?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1: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0: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최고마, 안녕?
2: 안녕!
5: 어떤 말이 궁금하니?
2: 내가 던진 공에 훈민이가 맞았거든? 그런데 훈민이가 속상해하면서 가버렸어.
3: 친구가 놀다가 아파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2: 어!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6: 대화의 법!
3: 놀다가 친구가 아파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0: 아야, 아.
7: 재밌다.
0: 뭐가 재밌어? 웃지 마, 기분 나빠. 너랑 안 놀아.
3: 주리가 넘어졌는데 기쁨이가 재밌다고 말했어.
8: 주리를 화나게 했군.
4: 주리가 가버렸어.
3: 여긴 아니야.
0: 아야.
7: 괜찮아.
0: 난 안 괜찮아.
7: 왜 울지?
3: 주리가 아픈데 왜 기쁨이가 먼저 괜찮다고 하지?
8: 그래,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4: 둘 사이도 멀어졌어.
8: 여기도 아니야.
7: 괜찮아?
0: 조금 아파.
7: 내가 호 해줄게. 호.
0: 기쁨이가 호호 해주니까 안 아파. 우리 다시 해볼까?
7: 응.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0: 알았어.
3: 기쁨이가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주리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군.
8: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좋아 보여.
4: 저것 봐, 둘이 친해졌어.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완료!
1: 괜찮아!
0: 정음이의 손으로!
2: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괜찮아?
1: 그래, 훈민이한테 줘야겠다. 훈민아!
2: 왜?
0: 이거.
2: 괜찮아?
0: 응. 아까 내가 던진 공에 맞은 거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1: 응, 이제 괜찮아.
0: 훈민아, 우리 공놀이 또 하자. 이제 조심할게.
1: 그래, 나도 조심할게.
0: 응, 내가 가져올게. 자, 준비됐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괜찮아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냠, 냠. 괜찮아?
2: 아가, 요 녀석.
3: 할아버지, 괜찮아?
2: 할아버지께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괜찮으세요.
3: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 그래, 괜찮아.
3: 다행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아유, 귀여운 악어.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괜찮아. 친구들, 따라해봐요. 괜찮아.
3: 어른께 걱정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2: 괜찮아? 훈민이와 정음이가 공놀이를 해요. 정음이가 공을 던져요. 아야! 훈민이가 공에 맞았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괜찮아가 나왔어요.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메이트.

0: 얼리면 더 맛있어.
1: 옥스포드 탕. 주소 사고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덥덥한 날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마무리하면 되겠다.
1: 엄마! 응? 언제 끝나요?
2: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요.
0: 아유, 미안, 미안.
3: 뭐가 문제지?
2: 엄마는 다 좋은데 발명할 땐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그치?
1: 어? 거품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4: 미워, 뭐?
0: 드디어 완성이다! 어머, 벌써 해가 지고 있네? 어, 맞아! 얘들아, 미안해. 응? 다들 갔네. 뭐?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거북이잖아. 그물에 걸려서 상처가 났구나. 잠깐만. 자. 됐다. 고맙다고 하는 거야? 잘 가. 자, 됐다. 드디어 알집에도 손이 생겼네. 누구세요?
5: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아까 그 거북.
5: 네, 맞습니다. 달이 밝은 밤엔 이런 모습으로 변하죠. 보답으로 제 연구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0: 거불 연구소 거북 박사?
5: 네, 저도 당신과 같은 발명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신기한 발명품들이 가득하답니다.
0: 신기한 발명품이라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5: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0: 재밌겠네요. 잠깐 괜찮겠지?
2: 맘마미야! 여보!
1: 엄마!
2: 어디로 간 거지?
6: 누나 어젯밤에 어떤 거북이랑 바다로 가던데?
1: 네?
6: 해변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어.
2: 거북 박사?
1: 아빠! 그 거북이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2: 뭐? 어떡하지? 맘마미아가 납치된 건가?
1: 엄마! 우리가 엄마를 구하러 가요!
4: 우리가 구할게요!
2: 그래? 빅풋 가족 출동이다!
6: 저기! 납치 같지는 않던데.
2: 그럼 맘마미아를 찾아서 아르메니아 쾅! 어?
7: 출동! 빅풋 가족!
1: 뽀뽀! 빅풋!
2: 파파! 마늘 준비됐지?
1: 네!
2: 좋아! 빅풋 가족 출발! 알집 잠수함 변신!
0: 어머,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 많네요. 이건 뭐죠? 신기해라.
5: 이건 버블건입니다. 1초에 수십 개의 강력한 특수 거품을 발사할 수 있지요. 에헴.
0: 대단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5: 아, 잠깐.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아, 내 버블 건이.
0: 아, 이걸 다른 장치로 교체하면.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간단해요. 이 버튼은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서 튼튼한 버튼으로 교체했답니다.
5: 맘마미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2: 이거 왜 이러지?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였는데.
4: 아빠 조심해요.
2: 얘들아, 괜찮아?
5: 맘마미아, 이곳의 과학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0: 하지만 전 호기심에 잠깐 와본 거라서.
5: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난 역사적인 날이니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0: 저건 소풍 바구니?
1: 엄마, 아직 멀었어요. 쉿!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4: 미워? 와!
0: 맞다! 이런! 박사님,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가족들과 소풍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5: 마마미야, 내 말 좀 들어봐요. 자, 이것 봐요. 나와 함께라면 이 버블건 같은 멋진 발명품도 만들 수 있어.
0: 그게...
2: 아니, 도대체 이 거품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거야?
4: 엄마야!
2: 맘마미야? 저거 총이잖아! 맘마미야가 위험해! 얘들아, 안전벨트 매고 꽉 잡고 있어!

0: 맘마미아! 여보, 괜찮아요?
1: 네, 그럼요.
0: 우린 당신이 납치된 줄 알고 놀랐어요.
2: 맘마미아! 이 자들은 누구죠?
3: 우리 엄마예요!
1: 제 가족들이에요.
2: 아, 함께 소풍을 가기로 하셨다는 가족들.
0: 저게 뭐지? 사람아! 이거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2: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버블건으로 처리하죠. 이야! 받아라! 내 버블건이.
1: 박사님이 위험해. 어이, 그만 둬.
3: 엄마, 괴롭히지 말고!
1: 얘들아!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위바위보 발사!

0: 파파타, 얘들아, 괜찮니?
1: 마마미야, 내 제안은 아직 그대로요. 여기서 나와 함께 발명에 몰두할 수 있어요.
2: 제 발명품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1: 어, 마마미야, 당신은 정말 멋진 발명가로군요.
3: 여보,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4: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마마미야.
4: 파우이, 파우이, 파우!
3: 얘들아, 그만 돌고 밥 먹자.
5: 우와, 엄마, 아이 집에 손이 닿으니까 더 재밌어요.
6: 재밌었고.
2: 그래? 어젠 소풍 깜빡해서 미안해.
5: 괜찮아요. 엄마랑 노니까 진짜 좋아요.
3: 역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있는 게 최고야.
5: 범인은 누구?
7: 고무공을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안 가져갔어요.
8: 그런가요? 고무공이 사라진 시간 그곳에 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슈퍼공룡 나와주세요.
5: 어? 슈퍼공룡? 슈퍼공룡? 이야
3: 내려와서 바나나 어? 푸딩 먹어.
5: 어? 푸딩!
8: 내 슈퍼공룡에 낙서를 하다니.
2: 여보, 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3: 미안, 요즘 주방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말이에요.
2: 그러고 보니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8: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5: 어? 야! 내 거 먹지 마! 어? 내 슈퍼공격!
7: 어디 갔지? 어? 저건. 어? 이건 삐뿌의 크레파스?
8: 감정수칙 첫 번째! 모든 사건 현장에는 흔적이 남는다.
5: 어디 있지? 야!
7: 어? 야!
5: 삐뿌! 내 슈퍼공룡 내놔! 잡히기만 해봐! 삐뿌! 너네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7: 고무공이잖아.
5: 이거 말고 내 슈퍼공룡은.
7: 슈퍼공룡? 우주개념대? 어? 어?
8: 엄마 아빠가 범인일 리 없어. 어? 어? 너 뭐해?
7: 아니야. 아무것도. 어?
8: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7: 놀이방? 아! 아까 삼촌 올라왔었죠?
8: 뭐? 삼촌이 놀이방을?
7: 응! 삼촌이 막 뒤적뒤적.
8: 아무래도 삼촌이 수상해.
7: 삼촌이?
8: 좋아, 삐뽀! 이제부터 널 뽀뽀 탐정의 조수로 임명한다! 야!

좋아! 그럼 삼촌 집으로! 아리랑카! 출동! 입구 탐정단!

0: 이건 슈퍼공룡 발?
1: 하하, 역시 딱 들어맞네.
0: 성찬! 어? 역시 성찬이 범인이었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0: 슈퍼공룡 돌려달려!
1: 이건 내 새로운 악기야. 슈퍼공룡 발이 아니라 악기 부품이라고.
2: 그런데 놀이방은 왜 뒤진 거예요?
1: 그건 공구 빌리러 갔던 거라고.
2: 삼촌도 공구가 있는데 왜 엄마 공구를 빌린 거죠?
1: 내 공구함도 사라졌다고.
0: 네? 사라졌다고요?
2: 삼촌도 공구를 도둑맞았어.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탐정 수칙 두 번째! 사소한 기억도 놓치지 마라! 기억을 떠올려보자. 오, 기억이.
0: 오빠!
2: 다시 떠올려보자. 그래, 거기 있어.
0: 오빠!
2: 아, 진짜 왜?
0: 예? 우와, 저건 슈퍼공룡 팔? 불러!
2: 너 물고 있는 게 뭐야?
0: 불러! 거기서! 멈춰! 멈추라고!
2: 불러! 내 슈퍼공룡 내놔!
3: 이걸 찾는 거니?
2: 역시 불러! 네가 범인이었구나!
3: 그래 아니야 블루가 그러는데 이건 해변 숲에서 죽은 거라는구나.
2: 자, 누군가 지나간 흔적. 탐정 수칙 세 번째, 흔적을 발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숟가락이? 우리 섬에 이런 동굴이 있었나?
0: 야!
4: 요즘 주방 물건들이 사라져서 말이야.
2: 저건 엄마 머리핀이야.
5: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모두 우리 집 물건들인데.
0: 내 슈퍼공룡. 슈퍼공룡 여기 있었구나.
2: 뭔가 묻어있는데 이게 뭐지? 예뻐요. 그래, 사건 현장마다 롱롱이가 있었어. 롱롱이, 네가 범인이었구나. 믿고 불러 롱롱이를 잡아.

0: 용이 거기서!
1: 용농이 너! 이기만 해봐!
2: 없어진 물건들은 모두 롱롱이가 가져간 거였구나.
3: 빅풋 탐정단 정말 대단한데?
1: 우리 빅풋 탐정단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죠.
0: 빅풋 탐정단 최고!
3: 물건이 또 사라지면 부탁해야겠네.
1: 수포공룡, 다시 널 잃어버리지 않을게. 응? 크레파스가 왜 묻어있지? 분명히 지웠는데. 됐다. 자, 내일 봐, 슈퍼공룡. 히히히히.
0: 자, 다 됐다. 안녕, 슈퍼걸. 자, 슈퍼걸, 공격! 가자. 예뻐!
1: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널 체포한다!
0: 뿅!
1: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0: 아니, 없는데. 안녕, 슈퍼걸. 예쁘게 해줄게.
1: 슈퍼공룡 입에 묻어있던 건 너의 크레파스. 탐정 수칙 네 번째.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비뿌, 너를 체포하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댄스 왕이 되고 싶어.
1: 비트랑 켄켄 좀 봐.
2: 둘이 똑같네. 근데 뭘 보는 거야?
0: 어? 신비의 섬이 어디쯤 있을까 찾고 있었어. 켄켄, 신비의 섬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비트, 기다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2: 켄켄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켄켄!
1: 어? 댄스왕 선발대회?
2: 이 대회에 나갈 거라고?
0: 켄켄, 댄스왕이 되려면 춤을 엄청 잘 춰야 해. 자신 있어?
1: 켄켄! 켄켄! 켄켄! 켄켄!

0: 이런 춤으로 어떻게 댄스왕이 되겠다는 거야?
1: 이상하냐고?
2: 아니 잘했어. 근데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잘 출 수 있을 거야.
3: 맞아. 노력하면 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켄 박사님도 그러셨어.
4: 가르쳐.
2: 춤을 가르쳐달라고? 요리라면 자신 있지만 춤은 못 추는데.
3: 나도 뭐든 만들고 고치는 건 자신 있지만 춤은 자신 없어.
4: 비팅해.
0: 진작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했어야지. 나 춤이라면 자신 있거든.
2: 비트, 정말이야?
0: 자, 이게 바로 명탐정 비트의 춤이다.
2: 비트.
3: 으이구, 이럴 줄 알았어.
0: 내 춤이 어때서? 켄켄, 내가 춤 가르쳐줄게. 나 따라해봐. 내가 가르쳐준다니까.
4: 포기,
0: 벌써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내 친구 중에 춤을 잘 추는 댄스왕을 소개해줄게.
4: 댄스왕, 켄켄.
2: 그게 누군데?
0: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가자.
4: 같이 가.
5: 사건이다 슬퍼.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만능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5: 우리 함께 어.
0: 만나러 가는 댄스왕의 춤을 보면 막 깜짝 놀랄 거다.
4: 이야, 짱짱.
0: 저기.
2: 어디?
3: 안 보이는데?
0: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3: 아, 작아? 그럼 다들 안경에 확대 기능을 써봐.
2: 우와, 곰이다. 귀여운데?
3: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댄스왕이라니.
0: 나 귀여운데 춤까지 잘 춘다니까. 그렇지, 공작거미.
7: 깡총.
0: 요 춤을 추려나 봐.
4: 옆에도 켄켄.
0: 옆에서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럼 켄켄이 작아져야 하는데.
3: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제제.
2: 응, 쉐리. 그거 말이지. 켄켄, 준비해. 켄켄 작아져라. 마이크로빔 발사.
0: 우와, 켄켄이 작아졌어.
3: 너도 초대받았니?
4: 춤 켄켄.
3: 아, 춤을 배우러 왔다고. 하긴 내 짝꿍이 춤을 잘 추긴 하지.
7: 짝꿍아, 난 오늘도 널 위해 춤을 출 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 내 절도 있는 다리 움직임을 보라고. 하하. 요. 호. 와. 하. 요.
2: 우와. 정말 신기하고도 멋진 춤이야.
0: 내가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
3: 나 이 곰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아, 공작새랑 닮았어.
2: 뭐? 공작을 닮은 거미가 있다? 이름이 공작거미라고 했던가? 아무리 공작거미가 날 닮았다고 해도 나처럼 크고 화려하진 못할 거야. 안 그래?
7: 내가 비록 공작보단 작고 화려하진 못해도 춤은 한 수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야, 오, 예, 흔들흔들 흔들어봐. 쉐키, 쉐키. 춤하면 바로 나 공작거미지. 오, 오, 예. 후, 하. 흔들흔들. 자기야, 나 어때?
4: 어,

0: 너무 멋져. 넌 정말 최고의 댄스왕이야.
1: 춤을 가르쳐달라고? 뭐 좋아.
0: 이걸 어쩌나? 우리 소풍 갈 거야. 가자.
1: 아, 미안. 춤은 다음에 알려줄게. 짝꿍아, 같이 가.
2: 켄켄, 괜찮아?
3: 켄켄, 실망하지 마. 있잖아, 나도 춤을 아주 잘 추는 댄스왕과 댄스여왕을 알고 있긴 한데 만나러 가볼래? 가자! 어, 저기 있다!
4: 어머, 저게 뭐야?
5: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게 생겼네.
3: 얘들아, 여기야, 여기! 켄켄, 추워? 이리 와.
0: 안 추워.
3: 응, 난 견딜만 해. 내가 살던 남극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웠거든. 어? 내가 말한 댄스왕, 댄스 여왕이야.
2: 어? 두루미들이네?
3: 응, 부부야.
6: 함께 춤추려나 봐.
7: 인사.
6: 어쩜 인사하는 것도 우아해.
8: 오늘도 나와 함께 춤추겠어요?
9: 좋아요.
6: 서로 같은 춤을 추고 있어. 아름다워.
3: 켄켄, 이 두루미 부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30년 넘게 췄대. 두루미 부부, 그 비결이 뭐야?
9: 사랑하니까.
10: 사랑해, 켄켄.
3: 피트, 쉐리, 정말 낭만적이지. 어? 어? 어디 갔어?
2: 아, 미안.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아, 근데 두루미 부부의 춤 정말 멋지다.
6: 내 말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그냥 볼 수 없지. 샤크 캐논! 사랑의 멜로디 발사!
2: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이노 크레인! 사랑의 눈 발사!
8: 여보,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9: 나도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8: 사랑해, 여보.
9: 내가 더 사랑해요.
8: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는군요.
9: 당신이 더 멋져요?
3: 켄켄, 우리도 함께 출까? 우와, 켄켄 잘 추는데.
2: 어, 아니, 켄켄은 아직이야?
6: 어, 올 때가 됐는데.
3: 비트, 쉐리.
11: 제제, 켄켄은?
6: 잘 안 된 거야?
2: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니까. 어, 그래서 켄켄은 어딨어?
3: 켄켄, 어서 와. 아니지, 아니지. 댄스왕 납시오!
11: 우와, 켄켄! 댄스왕이 된 거야?
3: 응, 어찌나 잘 추던지 너희들도 봤어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2: 보여줘, 보여줘!
6: 나도 보고 싶어.
10: 그럴까, 켄켄?
2: 진짜 잘 친다.
6: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2: 진짜 댄스 왕이네. 우리 켄켄 최고다. 레벨 업.
11: 켄켄
2: 전설의 사냥꾼.
10: 제니, 얘기 또 해줘.
6: 어떡하지? 수리해야 하는데. 아,

0: 멘티스킨 말인가요?
1: 네, 맞아. 멘티스킨.
0: 다은이가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영상을 검색합니다.
2: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위협적인 앞다리.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한번 잡은 사냥감은 놓치는 법이 없다. 밤이 되면 까맣게 빛나는 눈. 밤에도 낮에도 멘티스퀸. 그녀의 사냥은 계속된다.
0: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3: 안녕, 다들 나 알지? 전설의 사냥꾼 왕사마귀 멘티스퀸이야. 피트, 쉐리, 제재, 켄켄. 사건을 의뢰하면 뭐든지 해결해준다고?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4: 세상에, 멘티스퀸이 사건을 의뢰하다니.
5: 그러게, 근데 무슨 일일까?
4: 글쎄.
1: 그건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얼른 가보자.
4: 일단 다들 나만 믿고 따라와.
6: 갑시다. 사건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4: 기억탐정 피트, 궁금해
1: 캥캥, 맞는 게 쉐리,
7: 젠틀맨 제재.

0: 매직 스킨!
1: 여기야, 여기!
2: 어? 어딨지? 안 보여! 멘티스 퀸! 무슨 일이지? 뭐든 말 말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1: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2: 어디 아파?
1: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나 대신 찾아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꼭 찾아올게!
3: 약속! 피트, 정말 찾을 수 있겠어?
2: 당연하지! 이미 찾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알고 있거든!
3: 누구야?
4: 그게 누군데?
2: 따라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야, 여기!
5: 여긴 낙엽들만 있는데?
2: 여기 있잖아, 여기! 안녕, 낙엽 사마귀!
6: 아, 피트! 오랜만이야.
4: 오, 낙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5: 그래서 못 알아봤나 봐.
6: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2: 아, 멘티스 퀸이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네가 딱인 것 같아서.
6: 그럼 제대로 잘 찾아왔네.
5: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낙엽 사마귀도 힘없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전설의 사냥꾼이 될 후계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4: 맞아. 최고의 사냥꾼을 찾고 있잖아.
6: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좋아. 내 사냥 실력을 보여주지.
7: 얼른 집에 가야지.
8: 어, 너로 정했다. 여 녀석!
5: 어? 어, 낙엽이 말을 하고.
6: 봤어? 멘티스 퀸만큼 빠르지?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냥감을 놓쳐본 적이 없어.
2: 어때? 낙엽 사마귀, 전설의 사냥꾼 인정?
3: 그래, 나도 인정.
6: 그럼 이제 내가 전설의 사냥꾼인가?
9: 말도 안 되는 소리.
4: 누구지?
2: 저기 봐, 꿀 개구리야.
3: 꿀 개구리?
2: 머리에 낙엽처럼 생긴 뿔 보이지? 그래서 이름이 뿔개구리인데.
3: 방금 봤어? 사냥감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
9: 그래서 내 별명이 꿀꺽이라고. 근데 낙엽 사마귀가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될 거라고.
3: 사냥을 어찌나 잘하는지.
9: 그렇게 되게 놔둘 순 없지.
10: 아니, 왜?
11: 방학개비한테 놀러 가야지.
9: 어, 메뚜기로구나. 너도 한 입에 꿀꺽 삼켜지. 아니, 겁도 없이 이 뿔개구리의 사냥감을 가로채. 화가 난다.
12: 뿔개구리다. 나처럼 낙엽 사이에 숨어 있어서 못 봤던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9: 낙엽 사마귀, 그때 지옥을 대갚아주마. 너는 오늘 내가 꿀꺽한다.
12: 오지마, 오지마. 나 안 할 거야. 전설의 사냥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오지마.
2: 뭐야, 안 한다고? 그럼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어떡해?
5: 어떡하긴, 그냥 다른 후계자를 다시 찾아봐야지 뭐.
4: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 여기야, 여기!
5: 바다에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있다고?
2: 예제, 우린 지금 멘티스 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근데 바다에 오면 어떡해?
4: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안녕, 멘티스 슈림프!
13: 어? 제제구나. 안녕?
4: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를 찾으러 왔는데.
13: 뭐? 전설의 사냥꾼이라면 나지, 나?
2: 어? 저 앞다리 사마귀랑 닮았어.
5: 툭 튀어나온 눈도 닮은 것 같은데?
13: 맞아. 난 사마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멘티스 슈림프야. 사마귀 새우라고도 부르지.
2: 그럼 너도 멘티스 퀸처럼 사냥을 잘한다는 거야?
13: 아마 내가 더 잘할걸? 난 눈이 아주 좋아.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긴 앞다리로 번개처럼 빠르게 낚아채는 거야.
3: 빨개다!
13: 그뿐인 줄 알아?
3: 우리 멘티스 슈리프 중에는 주먹왕도 있어.
9: 하, 요 녀석. 내 주먹 맛 좀 봐라.
3: 앞다리가 주먹처럼 생긴 멘티스 슈림프는 초강력 펀치를 날려 사냥을 한다고. 그러니까 멘티스 슈림프가 전설의 사냥꾼 맞지?
10: 맞네, 맞아.
2: 그럼 멘티스 퀸한테 가서 후계자를 찾았다고.
0: 멘티스 슈림프, 네가 전설의 사냥꾼이라고? 난 난 줄 알았는데.
3: 오빠야!
4: 멘티스 슈림프.
2: 뭐야? 또 도망간 거야?
14: 멘티스 퀸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찾았어?
2: 아니.
1: 난 알을 낳고 나면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2: 멘티스 퀸 걱정 마. 네 사냥 기술을 네 아기들한테도 가르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키울게.
3: 약속해.
1: 고마워.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0: 레벨 업! 캔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5: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6: 남반구는 북반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8: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5: 화이팅.
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화이팅.
4: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화이팅.
6: 우리 모두
5: 화이팅.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고민은 아프대요.
8: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
14: 킹킹! 무슨 일이야?
13: 가비가 위험해! 출동이다! 가자!
1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3: 병청정 피트! 궁금해!
7: 킹킹!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15: 우리 함께 업업업!
16: 무슨 사건인데? 세상에!
7: 저기 사자들 틈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게 가비라고?
13: 맞아.
16: 우리 큰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자. 이그라이!
7: 샤크 캐논!

0: 정답이야.
1: 어? 다들 오랜만이야. 사자들은 어디 갔어? 갑이 널 괴롭히는 줄 알고 왔는데.
2: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사촌 형이야.
3: 사촌 형, 진짜?
4: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2: 괜찮아, 우리 천상과 비늘은 단단하다고 했잖아. 끄떡 없을 거야.
3: 단단해?
2: 천상갑의 비늘은 단단한 케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5: 케라틴이라면 동물들의 발톱이나 부리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잖아.
6: 내 뿔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발톱처럼 점점 자란다고.
7: 거북이 등껍질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해.
2: 게다가 천상갑은 단단한 비늘이 온몸을 겹겹이 덮고 있어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으면 사자가 발톱으로 찔러도 끄떡 없을 거야. 아마 이 정도로.
8: 어? 사자다.
9: 와, 이거 뭐야?
2: 뭐긴 뭐야. 동그라니까 공이잖아.
9: 공? 나 공 진짜 좋아해.
2: 아이, 살살해. 우리 사자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라고. 잘못 건드렸다가 공 터지면 어떡해.
9: 아, 터지나 확인해볼까? 이야! 아야야! 공이 왜 이렇게 단단해?
2: 공이 단단해 봤자지. 내가 이빨로 꽉 깨물어볼게.
9: 아이고야! 아이고, 내 이빨!
2: 무슨 이런 공이 다 있냐! 가자, 가자!
10: 나 공 아닌데, 천상갑인데.
2: 그런데 말이야,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9: 뭔데, 있겠지?
2: 스카이맨이 하늘을 나는 걸 봤는데, 날개도 없이 어떻게 나는 거야?
5: 아, 그건 말이지.
11: 스카이맨!
12: 어허, 비트, 제제, 쉐리, 케케. 우리 집엔 또 무슨 일로 왔어? 나 요즘은 잘 알고 있는데.
5: 알아. 근데 아기 천상갑 가비가 스카이맨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궁금하대.
12: 아하, 그건 나한테는 비막이 있어서.
5: 아니, 비막 때문인 건 알지. 아는데 비막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거지.
12: 아, 그건 직접 보여줄게. 자, 잘 봐. 치아. 하늘 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비막으로 연결돼 있어. 비막을 활짝 펼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5: 오, 갑자기 이게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12: 공기 때문에 비막 위쪽은 둥글게 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되는데. 비막 위쪽 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아래쪽은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5: 우리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그럼 뭐해? 올려.
12: 비막 아래 공기가 비막을 위로 밀어올려서 하늘 다람쥐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샷! 아!
13: 하! 내가 만든 샤크 캐논, 이그라이, 라이노 크레인도 하늘 다람쥐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나는 거잖아.
14: 오, 쉐리.
13: 아이, 뭘.
5: 근데 말이야, 하늘 다람쥐처럼 날 수 있는 동물들이 또 있어.
9: 난 라이도마 뱀이야. 나도 하늘 다람쥐처럼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비막을 낙하산처럼 펼쳐서 날아갈 수 있어. 야!
15: 날뱀도 날 수 있다는 거 알아? 난 둥근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헤엄치듯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아간다고.
16: 난 하늘을 나는 물고기 날치야. 가슴 지느러미를 쫙 펴고 하늘을 날지.
5: 이 친구들도 스카이맨과 같은 원리로 나는 거잖아. 그렇지, 스카이맨?
4: 어, 역시 명탐정 피트야. 치아. 그리고 있잖아, 가비한테 전해줄래? 난 비막을 펼치고 날 때 이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어디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치아. 어때?
1: 와, 멋지다. 봐도 스카이맨처럼 꼬리는 기니까 한번 날아볼까? 그래, 연습하면 날 수 있을 거야.
4: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나도 눈이 큰데 안경 원숭이도 눈이 크더라. 안경 원숭이야, 너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0: 안경 원숭이야.
8: 또 너희들이야? 우리 눈이 큰 이유가 궁금하다고?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너 알아?
3: 나도 모르겠어.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커서 눈이 왜 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커서 좋은 점은 있지.
8: 다른 원숭이들은 열매나 과일 등을 먹지만 안경 원숭이들은 유일하게 육식파인 거 알지?
3: 곤충이나 도마뱀, 개구리 같은 걸 잡아먹는다는 거야.
8: 사냥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3: 너무 빨라서 일령이라고 해도 받았잖아.
8: 우린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눈이 커서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빛을 빨아들여 주변을 잘 볼 수 있다고.
4: 어허, 그건 나랑 똑같네. 하늘 다람쥐도 밤에 돌아다녀야 해서 눈이 큰데, 올빼미처럼 무서운 동물들이 공격할지도 몰라서 큰 눈으로 이리저리 잘 살펴봐야 한다고.
5: 그런데 눈이 너무 커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아?
3: 물론 있긴 해. 머리에 비해 눈이 너무 커서 눈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니까.
8: 하지만 사냥엔 문제없어. 어떤 사냥감이든 덮쳐서 잡을 수 있으니까.
3: 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랑이 됐네.
8: 켄켄, 너도 우리처럼 눈도 크고 꼬리도 길고 사냥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줄까?
3: 벌써 갔나? 아싸.
8: 갔네. 아우.
5: 레벨 업!
8: 켄켄!
5: 리본 장어의 비밀!

0: 젤리, 이게 다 뭐야?
1: 혹시 내 선물이야? 아이, 내 생일도 아닌데 뭐 이런 걸 다.
2: 피트 거 아니거든.
3: 그럼 내 선물이야?
2: 미안, 제대 선물도 아니야.
0: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줄 건데?
2: 지난번 바다에 갔을 때 만난 친구인데.
0: 아, 샤크 캐논 고장났을 때?
2: 샤크 캐논이 바위에 부딪혀서 가라앉는데 친구가 나타나서 구해줬거든.
0: 쉐리, 너 그때 엄청 고생했잖아.
2: 맞아, 그때 나 도와준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름도 어디에 사는지도 못 물어봤어.
1: 이 명탐정 피트가 찾아주지.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이름은 몰라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거 아니야.
2: 그게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어.
1: 캔캔처럼?
2: 아니, 저 리본처럼.
0: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책에서 봤어. 켄 박사님 책에서. 응, 다니, 켄 박사님이 쓴 책 바다의 모든 것 27페이지 찾아줘.
4: 다니가 바다의 모든 것 27페이지를 검색합니다.

0: 이름은 리본 장어.
1: 오, 리본 장어였구나.
2: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0: 사건이라고?
1: 어? 리본 장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얼른 가보자. 선물에 깜빡했어.
0: 나도 도와줄게.
2: 같이 가.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치, 궁금해
1: 캥캥, 맞는 게 제리,
0: 젠틀맨 제제.

0: 여기는 지난번에 내가 길을 잃었던 곳이야.
1: 그럼 여기서 리본 장어를 만날지도 모르겠네.
0: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리본 장어야, 별일 없는 거지.
2: 쉐리, 너무 걱정하지 마. 곧 만나게 될 거야.
1: 어, 어디 어디? 쫓아가보자. 잠깐만, 거기서!
3: 누군데 날 찾고 쫓아오는 거야.
0: 리본 장어가 아니야.
1: 이건 바다뱀이야.
3: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그럼 바다뱀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겠네. 화내기 전에 그만 따라와.
0: 리본 장어인 줄 알았는데.
2: 쉐리, 실망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리본 장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4: 리본 장어야! 리본 장어야! 리본 장어야!
5: 어? 누가 나를 부르지?
4: 리본 장어야!
5: 그때 그 친구잖아. 다시 왔네.
2: 어? 저기 파란 리본 장어가 있어.
0: 저 친구한테 물어보자. 너 혹시 검정 리본 장어가 어디 사는지 아니?
1: 제발 알려줘. 쉐리가 애타게 찾고 있거든. 검정 리본 장어 주려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
5: 나야, 내가 그 검정 리본 장어야.
0: 뭐라고? 넌 검정색이 아니라 파랑색이잖아.
1: 너 선물 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거지?
5: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때 검정 리본 장어 맞아. 너 기억 안 나? 샤크 캐논이 바위에 부딪혔을 때.
3: 위험해!
5: 그때 내가 구해주고 집으로 가는 길도 알려줬잖아.
3: 이쪽이야! 따라와!
0: 그때 날 구해준 게 너라고?
1: 쉐리, 속지 마. 이 친구 말대로라면 검정색 리본 장어가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건데 말도 안 돼.
2: 아, 책에 리본 장어에 대해 뭔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몸 색깔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5: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난 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으면 그걸로 됐어.
1: 그만 가자.
5: 휘, 나에 대해선 제대로 모르는구나.
0: 검정 리본 장어를 꼭 찾고 싶었는데.
2: 파란 리본 장어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1: 그 거짓말쟁이한테는 뭐하러.
2: 이거 봐.
4: 리본 장어야! 파란 리본 장어!
1: 흩어져서 찾아보자.
0: 혹시 파란 리본 장어 봤어?
6: 못 봤는데.
2: 파란 리본 장어 봤어?
7: 아니,
1: 나도 못 봤어.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너 아까 만난 파란 리본 장어 맞지?
8: 아니, 잘못 봤어.
1: 맞잖아.
8: 아니라니까.
4: 리본 장어야, 잠깐만 기다려봐.
8: 쫓아오지 마.
1: 상어다.
8: 리본 장어가 위험해.
9: 그거 참 맛있겠군.
0: 리본 장어를 구해야 해. 샤크 캐논, 끈적끈적 풍선 발사.
9: 꼬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야!
8: 상어한테 잡힐 뻔했잖아.
4: 리본 장어, 괜찮아?
8: 그래, 난 리본 장어야. 하지만 너희들이 찾는 파란 리본 장어는 아니야.
0: 네가 변했다는 거 알아.
2: 목소리도 변한 거잖아.
1: 리본 장어는 태어나서는 검정색이었다가 자라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 그땐 남자였다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여자가 되잖아.
8: 어떻게 알았어?
4: 리본 장어, 미안해.
1: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0: 날 구해준 널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리고 그때 나 구해줘서 고마워.
8: 너도 날 구해줬잖아. 나도 고마워.
0: 아, 그리고 이건 널 위해 준비했어.
8: 와, 고마워. 근데 선물도 고맙지만 쉐리, 핀트, 제제, 켄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더 기뻐.
0: 나도 기뻐.
1: 나도.
2: 나도.
1: 켄켄, 뭐 하는 거야?
0: 리본장어처럼 몸 색깔이 변했으면 좋겠대.
2: 켄켄, 이제 그만해.
0: 버려둬. 나도 가끔은 몸 색깔이 바뀌면 어떨까 궁금할 때가 있거든.
1: 아,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까?
0: 어떻게?
1: 쉐리, 있잖아. 수리실에 있는 모니터. 내가 깨뜨렸다.
0: 그랬어? 잘했어. 뭐라고? 빛나?
1: 궁금하다면서. 아,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건데. 빨리 그만 쫓아와. 아, 친구끼리 이러기야.
0: 너야말로 이러기야.
2: 못 말려 정말.

0: 레벨 업! 캔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캔캔!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황.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중물엔
13: 덥덥한 말.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8: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9: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0: 같이 놀자.
11: 즐거운 캠핑 여행.
12: 뽀로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옳지.
1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4: 옳지.
13: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4: 옳지.
15: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1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여긴 또 어디야?
1: 이 해변 경치 진짜 좋네요.
0: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착륙하다니.
1: 우와. 이 바다 냄새. 정말 상쾌하다.
0: 해변에 온 김에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이동하는 게 어때? 이런 좋은 곳에 와보기도 쉽지 않잖아.
1: 아, 그래도 괜찮을까?
0: 해수욕도 하고 캠핑도 하면서 바비큐 파티도 즐기죠. 내가 저 야자 열매로 맛있는 주스도 만들어줄게. 셋이 어때?
1: 글쎄,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0: 멋진데 드라곤은?
2: 난 찬성이야. 다들 지쳤으니 휴식이 필요할 때도 됐지. 어때, 세실?
1: 그래,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0: 드디어 휴가다!
1: 좋았어!
0: 놀자! 기대하시라! 생님의 요리

0: 솜씨를. 세씨 야자 주스도 마셔봐.
1: 알겠어요. 야, 시원하다.
0: 내가 만든 건데 당연하지.
1: 바닷꽃까지 다 마셔야지.
2: 안 돼. 어? 공을 내 쪽으로 잘 던져야지. 다시 해봐. 그렇지. 좋았어, 드라곤에. 자, 이번에도 받아봐. 잘했어. 또 간다. 이야, 드라곤의 제법인데. 드라곤의 최고야. 수영도 제법 잘하네.
0: 고기 다 익었어. 이제 그만 놀고 나와. 점심 먹자. 얼른. 저걸. 사고다. 사고가 나타났어. 사고가 나타났다고. 어?
2: 사고라고요? 으아, 드라곤에 어서 도망쳐.
0: 사고가 가까이 왔어.
3: 타타, 빨리 나와. 빨리.
0: 다시 돌아갔다. 타타, 괜찮아?
2: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해요. 해변까지 오다니 진짜 위험한데요.
1: 아휴, 상어 노릇하기도 힘드네. 어쨌든 잘 됐어. 아까 걔들 놀라서 도망치는 거 봤지?
4: 네, 공주님.
1: 타타, 지금쯤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겠지?
4: 그야 당연하죠. 상어는 아주 무서운 존재니까요.
1: 이 마을 테리안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야 하는데.
4: 곧 알게 될 겁니다.
1: 좋아, 녀석들 이제 상어를 잡겠다고 나서겠지?
4: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상어 속으로 들어가겠군요.
1: 내가 누구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지. 지금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거야.
5: 시장님!
6: 응? 무슨 일인데 그래?
2: 시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해변을 통제해야 해요.
6: 뭔 소리야?
2: 마을 해변에 상어가 나타났다고요.
6: 그래? 상어가 나타났다고? 근데 뭐?
0: 뭐라고요?
2: 상어가 언제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6: 에헤이, 이거 봐 젊은 친구들, 내 말 잘 듣게. 우리 섬은 여름 한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곳일세. 극간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섬 수입원을 끊을 순 없다고, 알겠는가?
3: 아니, 시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은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신가요?
6: 에헤, 그렇게나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자네들이 그 상어를 잡아오면 되겠구만. 안 그런가?
3: 에이, 뭐 저런 시장이 다 있어?
7: 그게 정말이야?
8: 진짜라니까.
6: 아이고, 기자분들 어서 오세요.
7: 시장님, 상어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6: 예? 상어요?
7: 그럼 해수욕장은 폐쇄하는 겁니까?
6: 천만에요, 그럴 리가요. 해수욕장은 계획대로 개장할 겁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상어를 못 봤으니 해변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난 이만.
8: 뭐야 이거. 우리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잖아.
2: 할 수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상어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8: 우리가?
2: 좋아. 근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 나타날 거야.
6: 에이, 타타! 어? 오랜만이구만.
8: 아니, 저분은?
2: 테리엠 선장님!
6: 지나던 길에 에밀레호가 보였어.
2: 정말 반가워요, 선장님.
6: 신세도 갚을 겸 기다렸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상어를 잡으려면 좀 더 깊은 바다로 가야지.
3: 그 무서운 상어를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6: 그럼 잡아야지. 꼭 잡아야 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난 안 다녀본 바다가 없어.
2: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6: 응? 뭐가?
2: 선장님 다리를 그렇게 만든 건 괴물 문어 크라켄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6: 에이? 내가 그렇게 말했나? 아, 나이를 먹으니 기억이 흐리되졌구만.
2: 그렇죠? 그런데 그 크라켄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6: 그랬지. 하지만 상어란 놈은

0: 무서워.
1: 상어다!
0: 상어! 상어다! 상어가 나타났어! 생선 미끼를 던져주니까 나타났나 봐. 타타,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1: 네! 상어 때문에 별걸 다 해보네.
0: 이놈, 넌 도가내던 치자. 결국해라! 야! 명중이다! 쉑! 뭐해, 빨리 당겨!
2: 네, 선장님! 근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1: 저기 봐, 올라온다!
3: 어? 아, 저게 뭐야?
4: 플랫마이너랑 칸타잖아?
5: 아, 비린내! 무슨 생선을 그렇게 뿌려내!
1: 이건 또 뭐야?
6: 이번에도 누나가 꾸민 짓이었어요?
7: 아, 저기 미안한데 우리 좀 배 내려주고 얘기하면 안 될까?
0: 참 어이가 없구만. 전에 크라켄을 물리칠 때도 못된 짓을 하더니 이놈들 상어 먹이로 만들 줄 알아라. 응? 뭐지? 너 왔다! 엄청 큰 놈이야!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
2: 엄청 강한 녀석인데!
5: 진짜 무지한데요!
0: 어서 배로 올라가!
2: 또 온다! 뭐야, 내 쪽으로 오잖아!
5: 아저씨!
1: 위험해요! 내 손 잡아!
6: 이제 저 녀석은 내가 맡을 테니까 모두 배 안에 뒤에 있어.
1: 알았어, 타타! 너들 조심해!
6: 걱정 마! 이 덩치만큼 괴물아!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8: 비겁하게 당장 내려와!
6: 넌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이 괴물아!
8: 뭐? 우리가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6: 그래! 바닷속에 먹잇감도 많은데 왜 우리 인간들을 해치냐고!
8: 우리는 자연스러운 먹잇감만 먹지 인간은 먹지 않아!
6: 그런데 왜?
8: 왜긴? 인간들이 우리 화나게 하니까 그렇지!
6: 인간이 화를 나게 하다니 무슨 말이야?
8: 말귀가 어둡군. 궁금하면 따라와!
6: 그래! 못 갈 거 없지!
1: 자, 이제 얘기해줘.
8: 저들을 봐라. 내 동료들이야.
1: 뭐지? 상어들 등이 왜 이래?
8: 너희 인간들이 체스핀을 먹겠다고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려서 우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잔인한 건 바로 너희 인간들이야.
1: 근데 왜 해변에 나타나서?
8: 너희 인간들은 영화나 잡지에 우리를 흉폭하게 표현하며 누명을 씌웠지. 우린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1: 미안해. 인간을 대표해 내가 사과할게.
6: 상어가 화가 난 건 다 인간들 때문이에요.
0: 아, 그랬구나.
1: 우리가 뭐 해줄 건 없을까?
2: 글쎄.
0: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2: 그렇지.
4: 3D 프린터로
6: 상어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자.
4: 이제 달아주면 돼.
6: 상어들아, 잘 받아. 거기 두 사람.
5: 뭐, 나?
6: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와서 좀 도와줘요.
5: 내가 너희처럼 하찮은 애들이랑 어울릴 것 같아. 간다.
7: 네, 공주님.
5: 가자.
7: 네, 공주님.
0: 저것 좀 봐라.
5: 성공이야.
2: 모두 기뻐하고 있어. 고맙다는 건가?
6: 이렇게 진심은 통하는 거구나. 상호야, 어때?
8: 아, 이제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6: 그래, 맞아. 이젠 사람들을 겁주거나 해칠 필요가 없으니까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게. 세식!
1: 알았어.
2: 아침엔 나가!
6: 상호야, 이제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 우리가 잘 지켜줄게.
0: 우리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6: 네, 테리엘 손장님 고마웠어요.
0: 그래, 나도 고맙다.
6: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이번엔 나도 너희한테 한 수 배웠단다. 잘 가거라.
9: 네, 손장님.
5: 건강하게 지내세요.
0: 그래, 언젠간 또 만나겠지.

0: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1: 뭐긴 뭐야. 바닷가 재단에서 축제라도 벌어진 거겠지.
2: 부럽다, 부러워. 우리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저기 쟤들처럼 테리안들이 바치는 재물도 받고 신처럼 존중받았겠지.
0: 난 저 모자가 제일 부러워. 쟤들 채석장에선 나보다 작았던 애들인데 저렇게 큰 모자를 씌워놓으니 지금은 엄청 커 보이잖아.
1: 쟤들이 너보다 작았다고?
0: 정말이야. 지금은 이래 보여도... 어? 누가 온다.
3: 또 불시착이네. 여긴 또 어디지?
0: 뭐지 여긴?
4: 우와, 이건 책에서 본 모아이 속상인데?
5: 그렇네, 진짜 모아이들이야. 그럼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터섬? 우와, 이게 웬일이야?
0: 지금 좋아할 때야? 이건 사고라고, 사고.
5: 아저씨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스터섬에 한번 와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0: 아유, 버킷리스트인지 맛집리스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밀레오가 석상머리에 단단히 껴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러다가 몬스터를 봉인해도 다음 세상으로 못 갈 수도 있어.
6: 그럼 안 되지.
4: 가을 박사님!
6: 하필 석상 위에 떨어졌구만. 근데 모아이 중에서도 머리 큰 모아이 위로 떨어져 단단히 꽉 낀 것 같구나.
4: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박사님?
6: 글쎄다. 이 모아이 석상들은 바위산의 채석장에서 만들어져 바닷가로 옮겨지는데 이동하다가 실수로 파손이라도 되면 그냥 길에 버리고 가기도 한단다.
4: 아, 그래서 이렇게 귀도 떨어지고
0: 코도 깨지고
4: 머리도 깨진 모아이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었던 거군요.
6: 그래, 말하자면 이 석상들은 석공들의 실패작인 거지.
4: 근데 이 모아이 석상들이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 거라면 지금 채석장엔 바위를 깎는 테리안들이 있겠네요.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테리안이라면 이 석상 머리에 낀 에밀레오도 쉽게 빼줄지 몰라요. 드라고넷, 채석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어서!
6: 역시 타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구나. 그렇지, 얘들아? 에이! 하여튼 성격도 급하다니까.
4: 최고의 석공을 찾아야 해.
0: 걔들 누구지? 처음 보는 녀석들이던데. 테리안처럼 보이지는 않고.
7: 응, 그러게. 근데 그 멋진 모자는 어디서 났어?
0: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모자라니?
7: 네 머리 위에. 그냥 모자도 아니고 황금 모자라고.
0: 그래? 어디? 우와, 진짜 모자가 생겼네.
7: 그뿐이 아니야. 모자 때문에 머리에 있던 흡집도 감쪽같이 사라졌어.
0: 오, 그게 정말이야?
7: 그렇대도 지금 모습이라면 재단에 올라가도 되겠어.
0: 그래? 좋아, 나도 저 재단으로 내려가는 거야. 난 키도 크고 모자도 멋지니까 테리안들도 날 소신으로 섬기겠지. 그럼 그들한테 꼭 이야기하겠어. 여기에 남겨진 모아이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7: 우와, 진짜 멋지다. 황금 모자 잘 어울려.
8: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4: 어? 다 온 거야?
5: 여기가 채석장인가 봐. 그 많은 모아이들을 다 여기서 만드는구나.
4: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5: 글쎄. 저기 나이 많은 테리안이 가장 실력이 좋을 것 같아.
4: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볼게. 저 실례합니다.
0: 와, 뭔가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5: 할 수 있대?
4: 일단 가서 확인해보재. 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에밀레오가 어디로 간 거지?
0: 어? 못 보던 구덩이가 있네? 엄청 깊어 보이는데? 설마 거기에 있니? 에밀레오! 에밀레오, 대답해!
5: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서 에밀레오를 찾아요?
7: 뭘 그렇게 찾는 거죠?
4: 누구야?
7: 전 코깨진 모아입니다.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4: 세상에, 석상이 말을 하잖아.
7: 네, 말할 줄 압니다. 제가 코가 없지 입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석상이 말을 하다니.
7: 혹시 황금 모자를 찾는 건가요?
4: 황금 모자? 모자?
5: 어, 맞아. 황금색 에밀레호.
2: 그럼 저기 바닷가로 내려가 보시죠.
4: 어, 바닷가?
5: 어, 저기 어? 에밀레호야.
9: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봐.
10: 자리가 없다니. 조금씩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
11: 가긴 어딜 가.
10: 내 번쩍이는 모자를 봐서 좀 끼워주면 안 될까?
9: 대충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11: 네가 끼어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니까.
10: 그래? 할 수 없지. 다른 재단을 찾아볼게.
9: 저렇게 실망하는 거 보니 좀 안 됐네.
11: 그냥 자리 하나 내줄 걸 그랬나? 쟤 누군지 기억 안 나? 네? 우리랑 같은 재석장에 있었잖아.
9: 아, 넘어져서 머리 한쪽이 깨졌더래.
11: 그래, 바로 걔야. 그래서 머리에 뭘 썼잖아.
9: 깨진 머리를 가리려고 괴상한 깡통 모자를 썼나 보군.
11: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9: 그렇게 여기 끼고 싶었을까?
11: 하마터면 불량품과 함께 지낼 뻔했네.
5: 이런 이런.
10: 뭐야?
5: 아유, 그게 무슨 꼴이니. 덩치가 아깝다, 덩치가 아까워.
10: 아니, 넌 또 뭐야?
12: 너라니, 당장 블랙마이너 공주님께 예의를 갖추거라.
5: 됐어, 캄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쪼그려 앉아 울긴 하는 녀석한테 뭘 바라겠어. 나 같으면 저런 애들 한 방에 다 처리하고 벌써 재단을 차지했을 텐데.
10: 쟤들은 나랑 같은 재석장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야. 의리가 있지. 쟤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5: 아휴, 의리는 무슨. 그냥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10: 뭐? 날 도와준다고? 뭘 할 수 있는데?
5: 네 마음속의 용기를 끌어내주지. 하나라 용기 백배 파워 천배.
9: 이게 무슨 소리지?
11: 어, 그 녀석이야. 황금 모자. 진정해, 황금 모자. 우리 친구야.
13: 감히 날 무시했겠지. 이제 와서 친구는 무슨 친구. 이 재단은 이제 나 혼자 차지할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군.
4: 당장 멈춰. 에밀레오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13: 뭐? 에밀레오? 나의 황금 모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가?
4: 그건 우리의 소중한 에밀레오야. 당장 벗지 못해?
13: 그런 맹랑한 것들,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4: 아저씨!
13: 아니,
10: 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가 돼. 나도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때마다 힘으로 맞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네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13: 그래? 그렇구나. 난 항상 스스로 다짐하곤 했었어. 날 재단 위에 올라가게만 해준다면 누구보다 강한 소신이 되어 테리안들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말았지. 나 같은 건 처음부터 소신 될 자격이 없었어.
5: 이봐, 깡통 모자. 어? 그새 다시 나약해진 거야?
4: 블랙마이너? 역시 또 눈아짓이었군.
5: 깡통, 아니 황금 모자야? 자책하지 마. 넌 소신이 될 자격이 있어.
10: 내가 이렇게 다 망쳐버렸는데도.
5: 망치긴 뭘 망쳐. 너한테 필요한 건 바로 공포야, 공포. 테리안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널 섬기고 공경할 거 아냐.
4: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듣지 마, 황금 모자.
10: 저 꼬마 말이 맞아. 난 테리안들을 겁줘서 소신이 되고 싶진 않아.
5: 저런 멍청한 돌덩이. 그새 내 마법의 효력이 다 떨어졌고. 그렇다면 한 번 더 비탈의 불을 날려주지.
10: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0: 녀석들이 사라지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군. 이 반짝이는 모자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건 너희 거니까 다시 돌려줄게.
1: 근데 그 전에 망가진 유적도.
0: 그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려 놓아야지.

0: 당근 모자 김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내 모습 또한 욕심이 없던 그때로. 잠시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즐거웠어.
1: 그래? 근데 우리와 함께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날 그 조그만 슬라이드에 집어넣겠다는 거지?
1: 이렇게 작아 보여도 안은 엄청 쾌적하다고. 아, 그 전에 석궁 아저씨가 먼저 할 일이 있대. 우와, 아저씨 대단하세요.
0: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2: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0: 좋았어.
2: 자, 같이 여행 가자.
3: 욕심 없고 평온한 곳에서 잘 쉬어.
1: 우리 친구 모아이군 잘 어울리는데.
2: 여기 이스터 섬의 모아이들은 다들 이런 사정이 있었나 봐.
3: 자, 우리도 이제 그만 가자.
2: 너희도 잘 지내, 모아이들아. 이스터 섬의 석상 모아이들, 내 버킷리스트 완성.
3: 세시, 어? 빨리 하려고 뭐해.
2: 가요.
1: 석궁 아저씨도 안녕히 계세요.
2: 모아이들 안녕.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7: 인식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긴 또 어디지?
1: 목소리가 울리는 걸 보니까 동굴 속 같은데요? 한캄에서 알 수가 있어야지. 타타, 불 좀 켜봐.
2: 알았어. 와라, 완낭 전등.
0: 그러네. 세실 말대로 동굴 속이야.
2: 무슨 동굴인데 이렇게.
0: 이게 뭐야?
2: 이건 해골이잖아.
1: 진짜야?
2: 근데 우리랑 같은 사람의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0: 좀 이상한데.
2: 어? 부사님?
3: 아, 얘들아.
2: 뭐야? 박사님도 무서운 게 있나 보네요.
1: 아유 참, 박사님도 이런 해골이 뭐가 무섭다고 두 번씩이나 놀라고 그러세요.
3: 그게 아니고, 지금 타타가 들고 있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란다.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을 볼 수 있다니.
0: 뭐? 네안데르탈? 그게 무슨 털인데요?
2: 아이고,
3: 털이 아니고 탈, 네안데르탈.
1: 근데 박사님,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게 꼭 사람 해골 모양인데요? 머리 뒤쪽이 좀 긴 거 말고는.
3: 역시 세실은 관찰력이 좋구나.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0: 에피펜스에 비해 키는 작지만 근육질에 다부진 몸매를 지녀 썼단다. 뭐 지금은 멸종돼서 사라진 종이지.
1: 멸종됐다고요? 왜요?
0: 당시 활동 시기가 겹치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멸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2: 전쟁에서 져서 멸종했다고요? 아유, 안타깝네요. 멸종되지 않았으면 친구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요.
0: 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한데. 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할 건 없단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2: 우리한테도?
1: 우와, 그럼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조상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0: 화석이 아닌 유골이 그렇게 온전한 걸 보면 아마도 거긴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마지막 빙하기인 것 같구나.
1: 그럼 4만 년 전쯤 된다는 말씀이세요?
2: 뭐라고? 4만 년 전 빙하기라고? 어쩐지 여기 으스스하다 했다니까.
0: 선사시대인 만큼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하거라.
1: 박사님! 선사시대라고 했지?
2: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 여기! 늑대구리 잡아!
3: 이런 겁쟁이! 이딴 게 뭐가 무섭다 그래요? 어디 사냥 한번 해볼까?
1: 활은 어디서 난 거야?
3: 어쨌든 조심해. 여긴 4만 년 전 선사시대라고. 어떤 이상한 동물이 있을지 몰라. 걱정 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냥하는 건 다를 게 전혀 없거든. 야!
2: 뭐야? 이건 우리가 사냥을 당한 것 같은데.
3: 참, 꼭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야.
4: 다른 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입고 있어야 합니다.
3: 냄새! 몸은 또 왜 이렇게 간지러워?
4: 아마 몸니 때문일 겁니다.
3: 몸니? 내 몸에 이가 있다고?
4: 그런데 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3: 무슨 소리야? 간지러워서 못 참겠구만.
4: 인간의 몸에서 털이 없어진 게 몸니 때문이거든요.
3: 뭔 소리야? 나도 호모사피엔스의 후예지만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조금만 참자.
5: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털복순이한테 잡혀간 내 딸은 대체 언제 찾아올 건가? 지난번 전투에서 남은 털복순이들은 다 전멸시켰는데
6: 따님을 잡아간 녀석만 못 잡았습니다.
5: 아니, 우리 부족수가 얼만데 그 한 놈을 못 잡는단 말이냐? 원래 하나 잡기가 더 힘든 법 아닙니까?
6: 지금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니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툭하면 변명이구만. 매번 시간 지겹지도 않나.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따님은 잡혀간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뭐라? 잡혀간 게 아니라면 혹시 족장님 따님하고 그 털복순이가 작정하고 도망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딸이 털복순이가 좋아서 따라갔다.
6: 네?
5: 이놈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곱신형 당장 가서 들어와!
7: 알겠습니다!
5: 아니, 서로 좋아서 도망간 걸 어떻게 잡냐고!
6: 내 말이...
3: 여기네!
5: 너희는 누구냐?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3: 안녕!
5: 나?
2: 우와, 이거 통바비큐 냄새잖아!
1: 이런 순간에도 식욕이 생겨요? 어쩌면 우리가 통바비큐가 될 수도 있다고요.
8: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네안데르탈인은 최고의 사냥꾼이었는데.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2: 뭐야?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
9: 돌아가라, 맥근이들. 난 너희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1: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맥근이들이 아니에요.
9: 그럼 뭐야? 머리통도 작고 털도 없는 게 맥근이 맞다.
1: 잘 보세요. 우리 안에는 당신의 모습이 남아있다고요.
9: 뭐? 너희 안에 내가?
1: 눈동자 색깔이랑 머리카락 색깔?
2: 듬직한 어깨도

0: 비슷하잖아요.
1: 그러니까 아저씨랑 우린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어요.
0: 자.
1: 고마워요.
2: 우와, 검초랑이잖아. 진짜 신기하다.
0: 둘 다 뭐하고 있어? 어서 저녁거리를 구해야 할 거 아니야.
2: 알겠습니다.
3: 중대 발표를 하겠다. 앞으로 이 맥근이들이 새로운 참모 역할을 할 것이다.
4: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너희한테 맡겨두었다간 내 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맥근이들을 새 참모로 고용했으니 말 잘 듣거라.
5: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 남은 네안데르탈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모두 이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3: 머리가?
6: 잠시만요. 말씀 중 죄송한데 네안데르탈이 뭡니까? 우린 털복숭이를 찾고 있는데요.
5: 아차, 네안데르탈이란 말을 아직 모르지. 네안데르탈이란 바로 이 지역 이름입니다.
6: 오, 여기가 네안데르탈이었어?
4: 근데 이름이 어렵네. 네안데르탈?
5: 아무튼 이 지역엔 모두 128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중 사람이 살지 못할 80곳을 제외하면.
6: 잠깐만,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128은 뭐고 80은 또 무슨 소린지?
5: 아차차, 숫자 개념이 아직 원시 수준이었지.
2: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
5: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위치고 바로 여기가 녀석들의 동굴로 추정됩니다.
6: 아,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들어오네.
3: 어때, 새 참모들 똑똑하지? 모두 잔터 준비! 예!
2: 휴, 저런 사람들이 내 조상이었다니 답답하네. 털복숭이라는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멸종하고 이제 한 명 남았다는데 꼭 찾아서 없애야만 하는 거야?
5: 그들은 공주님과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멸종됐다고 해서 동정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게 된 건 역사적 필연이니까요.
2: 하지만 왠지 하나 남았다는 그 사람이...
0: 형님, 선사시대 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2: 그러게요.
7: 아우, 배불러라.
2: 어?
7: 어? 왜 그래, 드라곤은?
0: 맥근이들이 몰려오고 있어. 아우! 아우!
8: 하지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7: 나까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
8: 그러지 말고 우리랑 안전한 곳으로 가요.
0: 아니야, 난 우리 부족과 끝까지 함께한다. 야! 호모사피엔스들 정말 너무해.
7: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막을 순 없을 거예요.
0: 그럼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7: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세실!
2: 알았어.
8: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2: 괜찮아, 한 발이면 충분해.
7: 네안데르탈인, 당신의 자손들도 영원히 대를 이을 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그만 편히 쉬세요. 자, 선사시대의 문제도 해결했으니 다른 몬스터를 잡으러 출발!

0: Virginia!
1: Whoa!

이제 다 끝났나? 힘든 여정이었군. 잘들 있어라. 나도 이제 눈 좀 붙여야겠구만.

0: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필 왜 이런 곳에 착륙해가지고.
1: 그러게 말이에요. 어두운 밤중에 꾸준 비까지 내리다니. 춥고 찝찝하고
0: 배도 고파.
1: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어디 호텔 같은데 없나?
2: 야,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다.
3: 호텔이 어딨어? 여긴 중국 청나라 시대라고.
0: 뭐? 청나라란 말이지? 그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만두를 먹어야 하는데.
1: 아유, 지금 이 상황에 만두 얘기가 나와요?
0: 아이, 난 그냥
1: 음식보단 이 비를 피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3: 드라곤은 왜 그래?
0: 어? 우와, 저기 좀 봐.
1: 저거 여관 맞지? 진짜 다행이다.
0: 먹을 것도 있겠지?
1: 빨리 들어가자.
3: 이것들 뭐야? 당장 나가!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디 들어와?
0: 좋다가 말았네.
1: 기운도 없고
4: 잠도 쏟았어.
5: 그리야!
2: 이게 뭐야? 아저씨! 흙탕물 다 튀어도...
4: 죽잖아요.
2: 이봐요, 아저씨!
1: 아휴, 이제는 화낼 힘도 없다.
0: 정말 너무 힘들다. 사람이 졸리면 자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데 아유, 힘들어.
1: 뭐라는 거야?
3: 저쪽에 뭐가 있다는데.
1: 그래?
0: 제 말도 이젠 못 믿겠어.
3: 여긴가 봐요.
1: 뭔가 좀 으스스한데?
0: 먹을 건 없네.
3: 뭔가 나올 것 같아.
1: 왜 그래? 아따,
2: 이건
1: 침대야. 아이, 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
4: 이렇게 누우면 딱 맞네.
0: 이런, 난 크기가 안 맞는데.
3: 에이, 아저씨,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요.
5: 아, 그렇지. 역시 창의력이 넘친다니까.
4: 먹을 건 내일 날 밝으면 구해줄게. 너도 얼른 자.
2: 꿈나라로 갔군.
6: 네, 깊이 잠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당장 처리하시죠.
2: 아니지,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있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어리석은 것들.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들어오다니. 너희는 이제 귀신이 되어 영원히 이 미스테리아를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불쌍한 영혼들이여. 너희 잠에서 깨워줄 부적은 내 손 안에 있다. 됐어, 착하자 칸타.
6: 네, 공주님.
2: 이제 저 녀석들도 끝.

0: 뭐야? 어? 어? 야! 이것들 뭐야? 설마 강씨? 다들 어서 일어나요. 강씨가 나타났다고요.
1: 아, 뭐야? 뭐라고?
0: 강씨라고!
2: 세상에, 이게 다 뭐야?
0: 강씨들이에요.
2: 강씨라니!
0: 청나라 시대에 객제에서 죽은 자들의 원혼이 깃든 시체를 바로 강씨라고 해요. 시신이라면서 살아서 우리 공격하고 있잖아!
1: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묘지에 묻히기 전까진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좀비 같은 존재랄까?
2: 좀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
0: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씨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조심해요! 녀석들이 노리는 건 우리 피거든요. 물렸다간 우리도 강씨로 보내버려요. 근데 수가 너무 많아. 무슨 방법 없어?
1: 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 강씨들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로 그 사람의 위치를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으면 우리를 쉽게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2: 뭐? 그래! 숨을 할 수가 어떻게 하라고!
0: 아, 됐다! 어서 피해!
1: 잘했어, 타타!
2: 어? 어? 뭐야?
0: 타타! 어떻게 된 거야? 한타, 어? 너 알고 있었어?
3: 뭘요?
0: 숨을 참고 있어야 강씨가 못 찾는 거.
3: 네.
0: 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3: 전 인간이 아니라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0: 그래? 너 원래 숨 안 쉬는 애였나? 그럼 난 마법사의 딸이니까 괜찮으려나? 아휴. 뭐야? 어. 날 봤잖아! 간다! 너 똑바로 안 할래?
1: 뭐야? 또 바지씌웠어요?
0: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어쩔 건데?
3: 승부는 1대1로 정정당당해야지.
2: 뭐라는 거야? 당신 같이 생긴 게 가만 안 되겠어.
0: 저요. 좋아. 아야, 불릴 것 같아.
2: 제발 좀 떨어져.
0: 마법도 소용없는 거야.
3: 이 난장판을 어쩌면 좋지.
2: 히리야! 히리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구만. 히야! 다들 멈추지 못한가? 고이한 것들, 어찌하여 제 있을 곳을 탈출하여 이 소란을 피우는 거냐? 꼼짝 마라! 자, 이제 너희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라. 못 보던 애들인데. 아, 네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날 급하게 찾아온 게로구나. 저런. 그 사이에 강씨에게 물려 얼굴색이 변하고 있구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하이야! 와서!
1: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2: 정상으로 돌아온 건가?
0: 뭐야? 다 너희 때문이야. 나까지 영원히 강씨로 살 뻔했잖아.
4: 지금 뭐라고 했어? 강씨들 관에 붙인 부적을 떼어낸 게 누군데?
0: 에이, 건방진게. 네가 뭘 한다고?
4: 다 알거든.
2: 어허, 네 녀석들 그만두지 못할까? 그렇게 계속 싸우면 다시 강씨로 돌려보낼 줄 알아.
0: 가자, 강타.
3: 네.
2: 구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1: 세실, 아저씨, 뭐예요? 어서 저 강씨들을 슬라이드에 봉인해야죠.
4: 오케이.
2: 이 완료? 잠깐! 얘들아,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
1: 도사님, 이제 저 강씨들을 봉인해야 해요.
2: 글쎄, 안 된다니까. 강씨들은 땅에 묻어줘야만 해. 그래야 영원히 평온한 잠을 잘 수가 있단다.
1: 하지만 도사님, 저희는요.
4: 타타, 어? 예로부터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2: 그럼 여긴 청나라니까 청나라 법을 따라야지.
4: 네, 좋아요. 그럼 함께 도사님을
2: 도와드리자.
5: 정말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 안 그래도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0: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도사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강시로 살 뻔했잖아요.
5: 따지고 보면 강시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야. 어쩌다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해 갈 곳을 잃은 거니까. 이제 잘 갔을 게다.
0: 다행이네요.
2: 그럼 우리 임무는 달성한 거지?
4: 당연하죠.
0: 딱이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증거 맞네. 도사님,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에밀레호 소환!
6: 도사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5: 그래, 잘들 가거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9: 얼굴엔
11: 순한 킹킹.
9: 줄무란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부자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나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It's 5 o'clock. Oh, it's cheese party time. I have to go. The mouse raced down the clock. Goodby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오늘 해안도로 건설합니다. 붕붕붕붕. 우와, 완성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아, 내가 1등이다. 야자수 몇 개 심었는데 섬 같네. 자, 우와. 자, 이제 호수를 만들어볼까?

우리 팀은 우와 신난다.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우와, 센데? 우와! 물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날래!

0: 어떨까요? 플라이보드.
1: 우와, 우와,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지구를 뒤로 떠나자. 슈슈.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간담회니 나가실

0: 이거 왜 뭐야? 왜 그래? 다시 올라가자.
1: 어, 된다, 된다. 아, 나 플레이보드.
0: 왜 안 떠? 아, 다시 올라가야지.
2: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1: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왜 안 되지?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0: 아하, 안 된다. 아하하. 아하하. 아우. 아, 왜 안 되는 거야?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0: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아휴,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물 위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 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준비!

0: 우와!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이제 플라이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플라이보드의 비밀은 바로 물이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더 높이 날아볼까? 자, 강력한 물의 힘으로 플라이보드를 움직여라! 강력한 물의 힘 부탁드립니다!
2: 오케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달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오늘은 다 함께 축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축구하자. 킥킥.

0: 처음으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0: 저게 뭐야?
1: 어? 어? 물음표?
0: 오늘은 시작부터 문제! 몸이 크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이 동물은 뱀?
1: 다리가 많으면 거미? 가재? 문어?
0: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옛날 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2: 균형 감각 완전 좋아요.
1: 선비님! 어떡해! 선비님! 정신이 좀 드세요?
3: 여기가
1: 움직이지 마세요. 산길에서 크게 다쳐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요.
3: 절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은혜라뇨.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르세요. 아, 약 드세요. 자.
0: 여인의 집에 머물며 선비는 점차 회복했지.
1: 선비님 드세요. 뭐 하세요, 선비님?
3: 이렇게 신세시는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죠.
1: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상처는 거의 다 회복됐네요.
3: 세심하게 치료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1: 아직 기력은 더 회복하셔야 하니 편하게 천천히 더 머무르세요. 그럼 전 시장에 좀.
3: 떠날 때가 되니 아쉽네.
4: 이럴 수가. 사악한 욕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3: 사람이 아니라뇨?
4: 이 집의 여인은 산에서 천년을 산 천년 묵은 지네요.
3: 지네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4: 선비를 돌봐주다가 해치려는 속셈이요. 못 믿겠으면, 그래, 이 약초로 확인해 보시오.
3: 약초로요?
4: 이 약초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방 안으로 넣으면 여인은 지네로 변해 죽게 될 것이오.
3: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0: 그래, 저렇게 친절한 여인이 지네에 일 리가 없지. 진짜 지네? 그 도사말이 사실이었어. 어떡하지? 그래, 그... 아니야.
1: 아하!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동물은
2: 지네였구나!
3: 맞아! 아이, 근데 선비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해치려는 게 자꾸 망설여졌어.
0: 그래, 내게 은혜를 베푼 여인을 해할 수는 없어. 그냥 도망을...

0: 그 도사 말대로 전 이 산에서 천년을 산 진해가 맞습니다.
1: 살려주세요.
0: 하지만 선비님을 구해드린 건 제 진심. 선비님을 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렇지만 그 도사가...
0: 그자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자의 정체는 문제. 천년 묵은 그 동물은 몸이 길고 땅에서 기어다니며 다리가 없죠. 1번 곰치, 2번 기린, 3번 구렁이 중 무엇일까요?
2: 곰치는 몸이 길지만 물에서 살잖아. 곰치는 아니야.
3: 기린은 몸이 아니라 목이 긴 거지.
2: 그러니까 정답은
3: 구렁이.
1: 천년 묵은 구렁이라고요?
0: 네. 그 자는 아주 옛날 제 남편을 죽인 원수.
4: 이 산의 최고는 바로 나 구렁이. 진의 주제 감히 날 넘봐.
5: 구렁이, 도깃발로 내 녀석을 혼내주마.
0: 여보!
4: 야, 받아라!
5: 그리고 살아냈어요.
4: 이봐, 지네. 지네니까 지네. 이기네였으면 이겼겠지.
0: 저도 그러고. 그 후 천년을 살더니 이젠 절 노리고 있어요.
1: 네? 왜요?
0: 천년 묵은 지네와 구렁이 둘 중에 이긴 자만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1: 아, 용이 된다고요?
0: 네. 아마도 그 구렁이는... 그럼 전 시장에 좀... 몰래 저희 집을 감시하다.
4: 그래, 저 선비를 이용해 지네를 없애볼까?
5: 이럴 수가, 이 사악한 욕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0: 이 독초로 절 죽이려고 한 걸 거예요.
1: 날 이용한 거였어.
0: 구렁이가 또 찾아올 거예요. 위험하니 선비님은 여길 어서 떠나세요.
1: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돌봐주셨는데 그냥 갈 순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0: 선비님, 정 그러시다면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감히 날 독초로 없애려고 해? 천년 묵은 구렁이야, 이참에 나와 당당하게 겨뤄보자! 제가 먼저 구렁이를 유인할게요. 선비님은 숨어있다가 저희가 싸울 때 구렁이가 한눈을 팔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쳐주세요.

0: 믿으세요.
1: 하찮은 지네가 천년을 묵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감히 날 먼저 불러내다니.
2: 치사하게 몰래 날 죽이려던 구렁이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구나.
1: 지네.
2: 우리끼리 있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탈은 언제까지 쓰고 있을 거지?
1: 아, 차차차차차. 아, 구렁 덤덤. 아, 구렁 덤덤. 크라.
0: 진짜 구렁이었어.
2: 받아라!
3: 지네와 구렁이가 싸우자.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산이 흔들렸어.
0: 구렁이가 한눈팔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데.
2: 지네
1: 구렁이.
2: 선비님은 뭐 하시는 거지? 선비님.
1: 아, 생각보다 세구나.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마. 구렁덩덩.
2: 선비님.
3: 그렇게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지.
0: 많이 아프세요? 죄송해요. 싸움이 그렇게 엄청난 줄 모르고.
2: 죄송하다뇨. 그런 말씀 마시어요.
0: 다음번엔 바위 꼭 붙잡고 버티다가 꼭 크게 고함을 칠게요.
2: 네. 다음번엔 꼭 부탁드려요.
0: 네.
3: 얼마 후 다시 시작된 지네와 구렁이의 싸움.
2: 오늘은 꼭 승부를 내주마.
1: 내가 바라는 바 하늘의 용이 될 자 바로 나 구렁이. 죽기 전에 미리 축하해주는 건 어때?
2: 그럼 난 작별 인사 먼저 하자. 잘 가라 구렁이야.
0: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지네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안 돼. 어서 고함을 쳐야 해. 내 이놈 구렁이야!
1: 내 이놈 구렁이. 아니 누가 감히 겁도 없이.
2: 지금이야!

0: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1: 다 선비님 덕분이에요.
0: 아니에요. 전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몸에서 빛이.
1: 구렁이를 이겨서 전 곧 용으로 변할 거예요.
0: 그럼 이제 하늘로?
1: 네. 남편의 원수도 갚고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0: 지혜님도 행복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은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덕분만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바닷속 초대.
12: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13: 엄마!
12: 응?
13: 언제 끝나요?
14: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요.

0: 미안.
1: 뭐가 문제지?
2: 엄마는 다 좋은데 발명할 땐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그치?
3: 어?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4: 미워!
0: 드디어 완성이다! 어머, 벌써 해가 지고 있네? 어, 맞아! 얘들아, 미안해. 응? 다들 갔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거북이잖아! 그물에 걸려서 상처가 났구나. 잠깐만. 자. 됐다. 고맙다고 하는 거야? 잘 가. 자. 됐다. 드디어 알집에도 손이 생겼네. 누구세요?
5: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아까 그 거북.
5: 네, 맞습니다. 달이 밝은 밤엔 이런 모습으로 변하죠. 보답으로 제 연구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0: 거불 연구소 거북 박사?
5: 네, 저도 당신과 같은 발명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신기한 발명품들이 가득하답니다.
0: 신기한 발명품이라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5: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0: 재밌겠네요. 잠깐 괜찮겠지?
2: 맘마미야!
3: 엄마!
2: 여보!
3: 엄마!
2: 어디로 간 거지?
6: 누나 어젯밤에 어떤 거북이랑 바다로 가던데?
3: 네?
6: 해변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어.
2: 거북 박사?
3: 아빠! 그 거북이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2: 뭐? 어떡하지? 맘마미아가 납치된 건가?
3: 아빠! 우리가 엄마를 구하러 가요! 우리가 구할게요!
2: 그래? 빅풋 가족 출동이다!
6: 저기! 납치 같지는 않던데.
2: 그럼 맘마미아를 찾아서 아르기르기는 쾅! 다들 준비됐지? 좋아, 빅풋 가족 출발! 자, 다 같이! 알집 잠수함 변신!
0: 어머,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 많네요. 어머, 이건 뭐죠? 신기해라.
5: 이건 버블건입니다. 1초에 수십 개의 강력한 특수 거품을 발사할 수 있지요. 에헴.
0: 대단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5: 아, 잠깐.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아! 내 버블 건이.
0: 아, 이걸 다른 장치로 교체하면.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간단해요. 이 버튼은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서 튼튼한 버튼으로 교체했답니다.
5: 맘마미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2: 이거 왜 이러지?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였는데.
3: 아빠 조심해요.
2: 얘들아, 괜찮아?
5: 맘마미아, 이곳의 과학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0: 하지만 전 호기심에 잠깐 와본 거라서.
5: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난 역사적인 날이니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1: 어? 저건 소풍 바구니?
3: 엄마, 아직 멀었어요. 쳇!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4: 미워?
3: 오빠!
0: 맞다! 오, 이런! 박사님,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가족들과 소풍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5: 마마미야, 내 말 좀 들어봐요. 자, 이것 봐요. 나와 함께라면 이 버블건 같은 멋진 발명품도 만들 수 있어.
0: 그게...
2: 아니, 도대체 이 거품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거야?
3: 엄마야!
2: 맘마미야? 저건 총이잖아! 맘마미야가 위험해! 얘들아, 안전벨트 매고 꽉 잡고 있어!

0: 맘마미아! 여보, 괜찮아요?
1: 네, 그럼요.
0: 우리 당신이 납치된 줄 알고 놀랐어요.
2: 맘마미아! 이 자들은 누구죠?
3: 우리 엄마예요!
1: 제 가족들이에요.
2: 아, 함께 소풍을 가기로 하셨다는 가족들.
0: 저게 뭐지? 사람아! 이거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2: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버블건으로 처리하죠. 이야! 받아라! 내 버블건이.
1: 박사님이 위험해. 어이, 그만 둬.
3: 엄마, 괴롭히지 마!
1: 얘들아!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위바위보 발사! 아빠다, 얘들아, 괜찮니?
2: 맘마미아, 내 제안은 아직 그대로요. 여기선 나와 함께 발명에 몰두할 수 있어요.
1: 제 발명품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0: 마마미아 당신은 정말 멋진 발명가로군요.
1: 여보, 응?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2: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마마미아.
1: 얘들아, 그만 놀고 밥 먹자.
2: 네! 우와, 엄마, 아이 집에 손이 가니까 더 재밌어요.
3: 재밌었고.
4: 그래, 어젠 소풍 깜빡해서 미안해.
2: 괜찮아요. 엄마랑 노니까 진짜 좋아요.
1: 역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있는 게 최고야.
2: 범인은 누구?
5: 고무공을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안 가져갔어요.
2: 그런가요? 고무공이 사라진 시간 그곳에 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슈퍼공룡 나와주세요. 어? 슈퍼공룡? 내 슈퍼공룡이야! 빨리 보여줘!
6: 시조! 내 슈퍼걸이야!
2: 내 슈퍼공룡이야!
1: 얘들아! 내려와서 바나나 푸딩 먹어!
2: 내 슈퍼공룡의 낙서를 하다니

0: 여보, 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미안, 요즘 주방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말이에요.
0: 그러고 보니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어? 야! 내 거 먹지 마! 으악! 내 슈퍼 공격! 어디 갔지? 어? 저건. 이건 삐뿌의 크레파스? 감정 수칙 첫 번째! 모든 사건 현장에는 흔적이 남는다. 어디 있지? 삐뿌! 내 슈퍼 공룡 내놔!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체포한다! 야, 자! 아이고, 머리야. 삐. 어? 잡았다! 어? 어? 이건 내 고무공이잖아? 이거 말고 내 슈퍼공룡은?
3: 슈퍼공룡? 부족했는데? 어?
2: 엄마 아빠가 범인일 리 없어. 어? 너 뭐해?
3: 아니야 아무것도. 왜 오빠?
2: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3: 놀이방? 아 아까 삼촌 올라왔었죠.
2: 뭐? 삼촌이 놀이방을?
3: 응. 삼촌이 막 뒤적뒤적.
2: 아무래도 삼촌이 수상해.
3: 삼촌이?
2: 좋아, 삐뽀! 이제부터 널 뽀뽀 탐정의 조수로 임명한다!

0: 역시 딱 들어맞네.
1: 성전! 어? 역시 성전이 범인이었어.
0: 이게 무슨 소리야?
1: 슈퍼공룡 돌려잡기야!
0: 이건 내 새로운 악기야. 슈퍼공룡 발이 아니라 악기 폭풍이라고.
2: 그런데 놀이방은 왜 뒤진 거예요?
0: 그건 공구 빌리러 갔던 거라고.
2: 삼촌도 공구가 있는데 왜 엄마 공구를 빌린 거죠?
0: 내 공구함도 사라졌다고.
3: 네? 사라졌다고요?
2: 삼촌도 공구를 도둑맞았어.
3: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2: 탐정수칙 두 번째! 사소한 기억도 놓치지 마라! 기억을 돌려보자. 오, 기억이.
3: 오빠!
2: 다시 떠올려보자. 그래, 거기 있어.
3: 오빠!
2: 아, 진짜 왜?
3: 예? 우와, 저건 슈퍼공룡 팔? 불러!
2: 너 물고 있는 게 뭐야?
3: 불러! 거기서! 멈춰! 멈추라고!
2: 불러! 내 슈퍼공룡 내놔!
4: 이걸 찾는 거니?
2: 역시 불러! 네가 범인이었구나!
4: 그래 어냐 블루가 그러는데 이건 해변 숲에서 죽은 거라는구나.
2: 자, 누군가 지나간 흔적. 탐정 수칙 세 번째, 흔적을 발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숟가락이?
3: 우리 섬에 이런 동굴이 있었나?
5: 요즘 주방 물건들이 사라져서 말이야.
3: 저건 엄마 머리핀이야.
6: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모두 우리 집 물건들인데.
3: 내 슈퍼공룡. 슈퍼공룡 여기 있었구나. 뭔가 묻어있는데 이게 뭐지?
2: 예뻐요. 그래, 사건 현장마다 롱롱이가 있었어. 롱롱이, 네가 범인이었구나. 이뻐, 불러 롱롱이를 잡아.

종놈이다. 피디만 해봐.

0: 롱롱이 너를 체포한다. 아르르르가 피굴 탐정단 사건 해결.
1: 야. 그럼 없어진 물건들은 모두 롱롱이가 가져간 거였구나.
2: 빅풋 탐정단 정말 대단한데.
0: 우리 빅풋 탐정단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죠.
3: 빅풋 탐정단 최고.
2: 물건이 또 사라지면 부탁해야겠네.
0: 수포공룡, 다신 널 잃어버리지 않을게. 응? 크레파스가 왜 묻어있지? 분명히 지웠는데. 됐다. 자, 내일 봐, 슈퍼공룡.
3: 자, 다 됐다. 안녕, 슈퍼걸. 자, 슈퍼걸, 공격!
0: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널 체포한다! 너 뭐해?
3: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왜?
0: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3: 아니, 없는데. 안녕, 슈퍼걸. 예쁘게 해줄게.
0: 슈퍼공룡 입에 묻어있던 건 너의 크레파스. 탐정 수칙 네 번째.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비뽀, 너를 체포하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롬 사이어스.
17: 난방구는 붙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Switch, Pico.

my face.

요. 아하. 오케이.

Ha ha ha!

Oh, bibidi bibidi.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1: 나는 용감한 기자! 자, 받아라! 덤벼보시지! 어서와!
2: 크롱!
3: 뭐 하고 있었어?
1: 기사놀이! 같이 할래?
2: 크롱, 크롱!
4: 그래, 좋아!
5: 난 공주님!
1: 나도! 당연히 공주님이지!
6: 나는 에리 왕자님!
3: 그럼 우린 뭐하지?
1: 공주를 괴롭히는 나쁜 괴물도 있어야지. 자, 누가 할래?
4: 괴물?
1: 괴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3: 내가 할게.
1: 그럼 난 기사.
7: 나도요.
1: 이제 됐다. 그럼 시작해볼까?
0: 호비는 친구들을 위해 괴물 역할을 맡았어요.
3: 나는 괴물이 돼!
1: 도와줘요!
6: 멈춰!
5: 에디 왕자님!
6: 공주님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용감한 기사들, 괴물을 물리쳐라!
3: 내가 졌다!
5: 이겼다! 고마워요, 에디 왕자님!
3: 으쌰!
5: 정말 재밌다, 그치, 포비?
3: 어?
5: 우리 이제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3: 이번엔 내가 왕자님을...
5: 이건 어때? 공주들이 애기 왕자를 어? 구하는 거야!
6: 그거 재밌겠다!
5: 포비, 이번엔 더 무섭게 해줘!
3: 알았어... 나만 이게 뭐야...
1: 공병을 받아라!
0: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1: 잘 가, 얘들아.
5: 멀구먼 엘러벨만 나의 고향은 그곳. 뱅조들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3: 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네.
5: 너무 잘.

0: 거리에서 쓰고 있는 줄도 몰랐네.
1: 해리, 어? 너 먼저 갈래? 난 이거 돌려주고 어. 갈게.
0: 알았어. 고마워. 잘 가.
1: 그래, 안녕.
2: 포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어요.
1: 어?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어.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나도 왕자님 하고
2: 싶다고. 포비는 다만들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0: 이제 자야겠다.

0: 괴물이라고?
1: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2: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1: 그럼
3: 우리도
4: 걱정 마, 루피. 분명 바람 소리였을 거야.
1: 그런가?
4: 응. 신나게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2: 그래, 어서 놀자.
1: 좋아.
2: 내가 밀어줄게, 루피.
1: 고마워.
2: 어? 그럼.
4: 알았어. 그럼 먼저 타.
1: 그럼.
5: 호비는 크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네를 양보해 주었어요.
2: 패트,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어서 타. 고마워.
4: 어, 좋겠다.
2: 크롱.
4: 어? 정말? 재밌겠다.
2: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아?
1: 응. 내가 샌드위치 싸왔어. 같이 먹자.
2: 좋아.
4: 난 아직 못 탔는데.
3: 우와, 맛있겠다.
2: 잘 먹을게.
4: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네.
1: 어떡하지?
4: 그럼 이건 루피 먹어.
1: 정말 괜찮아?
4: 난 별로 배 안 고파.
1: 고마워.
4: 배고프다.
5: 호비는 오늘 밤에도 언덕에 올라 속마음을 소리쳤어요.
6: 나도 그네 타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네 타고.
1: 또 괴물인가 봐.
5: 겁이 난 루피는 뽀로로와 크롱을 불렀어요.
2: 집안엔 아무도 없는데.
1: 크롱.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아.
2: 아하, 걱정하지 마.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크롱.
1: 고마워. 그럼 너희만 믿을게. 얘들아, 또 괴물이.
7: 괴물 어디?
2: 정말이네.
1: 얘들아, 어디 가?
5: 다음 날이 됐어요.
4: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내 사진은 별로 없네. 오늘은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7: 포비, 어디 가?
4: 응, 사진 찍으러.
7: 사진이라면 날 찍으면 되는데 어딜 가는 거지?
8: 괴물 소리가 또 들렸다고?
1: 근데 뽀로로랑 크롱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있지?
8: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우리 집에 소리를 찾아내는 발명품이 있어.

0: 그래? 무섭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꼭 알고 싶어. 너희들도 갈 거지?
1: 그래.
2: 그럼. 자, 가자.
0: 좋아.
3: 그럼.
4: 얘들아.
3: 어?
5: 안녕, 도비.
4: 있잖아. 나 사진 좀.
2: 아, 알았어.
1: 어서 찍어.
4: 그게 아니라.
0: 그래? 그럼 이렇게.
4: 그럼 찍을게.
5: 고마워, 도비. 안녕.
4: 잘 가.
6: 친구들은 이번에도 포비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2: 이걸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0: 그랬구나.
1: 왜 그래, 그럼? 그럼. 정말 정확하네.
2: 그렇지.
6: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2: 조금만 더 가면 돼.
1: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
0: 크랑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2: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1: 괴물인가.
0: 크랑.
2: 저건?
7: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1: 그럼 괴물이 포비였어?
4: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0: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6: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4: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5: 어서 와, 포비.
1: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하자.
5: 좋아.
4: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8: 아니야, 포비. 오늘은 포비가 왕자님의 자.
4: 정말? 그럼 괴물은?
2: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4: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0: 우와, 멋지다. 우리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6: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포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2: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4: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8: 자.
6: 친구들은 포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게 해줬어요. 행복해하는 포비를 보며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친구들 참 잘했어요.
1: 곰은 싫어요.
6: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1: 아, 물고기가 너무 많네.
6: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1: 얘들아, 안녕.
5: 안녕.
0: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그냥 크롱.
0: 무서운 꿈?
1: 응,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2: 어떤 꿈인데?
1: 얘기해봐, 크롱.

0: 빵?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1: 그럼 무서웠겠다.
2: 그럼 다른 꿈도 꿨었잖아.
1: 그럼 그럼.

0: 물이 안 잠긴다고? 정말 무서운 꿈이었네.
1: 무서운 꿈을 싫어.
2: 크랑, 크랑.
3: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0: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크랑.
4: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2: 크랑, 크랑.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잠깐만 있어봐.
5: 그래, 어디 있더라?
4: 자, 마법의 차야.
2: 크랑.
4: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2: 크랑, 크랑.
0: 잘 됐다, 크롱.
4: 잘 가.
0: 응, 크랑. 안녕. 크랑.
4: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6: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2: 크롱, 크롱.
0: 크롱,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랑크랑.

0: 그럼
1: 그럼 참 그러기
0: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 그럼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0: 그럼 놀자.
2: 그럼
0: 따라와.

0: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어딜 간 거야?
2: 어?
1: 공놀이나 해야겠다. 해차!
0: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3: 뭐라라 크롱. 안녕.
1: 에디, 그게 뭐야?
3: 아, 이건 말이야. 어? 오.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1: 이게 뭐야?
3: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1: 정말 잘 됐다.
2: 어?
1: 벌써 잠들었네.
3: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1: 크롱 자게, 우린 다 가자.
3: 그래.

0: 나?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아시다! 우와! 저기 봐! 우와! 우와,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그래.
1: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친 거야?
2: 그럼
1: 그 빵은 뭐야?

0: 안녕.
1: 안녕.
2: 어? 그런데 크롱은?
0: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3: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2: 그러니까 그럼 또 나쁜 건 같구나.
4: 아, 얘들아,
2: 좋은 생각 있어, 포비?
4: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1: 어?
4: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2: 와,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그래.
2: 어때, 크롱?
5: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2: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6: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1: 그럼
2: 난 노래를.
4: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2: 치, 알았어.
1: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4: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5: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7: 우리 음식을 다 모았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3: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1: 풀어줘!
7: 싫다면?
3: 그렇다면
2: 사과할게.
1: 맛있게 드세요.
7: 먹을까? 어디?
3: 어서 나와, 크롱. 빨리 가자.
2: 다행이다, 크롱.

0: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1: 뽀로로의 꾀병.
0: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2: 뽀로로 크롱!
1: 안녕!
3: 안녕!
1: 가자 크롱!
3: 뽀여요!
1: 어? 왜?
3: 크롱, 크롱?
1: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안 돼, 크롱. 위험해.
3: 크롱.
4: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맞아, 맞아.
1: 크롱.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3: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크롱, 천천히.
3: 크롱, 크롱.
1: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크롱.

0: 크나? 빨리야! 크나,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1: 크나.
0: 아야, 아야.
2: 어로로, 괜찮아.
1: 어? 어서 집으로 가자.
0: 크나, 크나.
3: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4: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0: 그럼
4: 우리 가볼게.
5: 안녕.
1: 그럼 그럼
0: 그럼 필요한 거?
1: 그럼
0: 동화책 읽고 싶은데. 고마워. 읽어준다고?
1: 그랑.
0: 뭐든지 다 시키라고?
3: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0: 크롱.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샌드위치 말고 루피가 가꾼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1: 그럼
0: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1: 그럼
0: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1: 그럼
0: 우와, 좋다.
3: 크롱은 뽀로로를 술에 태워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0: 뽀로로는 괜찮을까?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6: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0: 얘들아!
6: 어?
0: 안녕!
1: 크롱!
2: 어?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4: 그거 타고 온 거야?
0: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1: 크롱!
6: 잘 됐다.
0: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4: 고마워. 맛있겠다.
0: 크롱.
4: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6: 글쎄.
4: 크롱.
0: 맛있어. 고마워.
1: 크롱,
0: 너도 와서 먹어.
1: 크롱.
0: 뭐가 묻은 것 같아. 고마워, 크롱.
4: 뽀로로,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7: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0: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1: 크롱.
0: 괜찮아.
4: 잘 먹었어, 루피.
7: 아, 이제 뭐 하지?
4: 놀이터에서 놀까?
0: 그런데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어.
4: 어? 나도 갈래.
0: 다쳤는데 괜찮겠어?
4: 그럼 나 놀 수 있어. 그치, 크롱?
0: 크롱.
4: 고봐, 크롱도 괜찮다잖아.
1: 크롱.
6: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4: 걱정 마. 크롱이 숨겨줄 거야. 그렇지, 크롱?
1: 크롱.
6: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3: 술래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6: 셋.
4: 아니야, 크롱.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0: 크롱,
4: 저기 숨자.
0: 크롱,
4: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0: 그만, 이거 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1: 그래.
0: 더 들어가야 해.
2: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0: 그럼 들켰잖아.
3: 이번엔 뭐 하고 놀까?
0: 저거 탈까? 그럼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4: 안녕.
5: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0: 그럼 나 목말라. 아이 참. 우와, 이제 안 아프네. 그럼 일어났어?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6: 안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러니까
0: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1: 크롱
0: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7: 얘들아, 우리 왔어.
0: 안녕.
1: 그럼
0: 무슨 일이야?
7: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0: 어때? 엄청 높이 날지?
7: 내 것도 높이 날아.
1: 안돼.
7: 크랑 조심해. 이게 무슨 소리지?
0: 가보자.
7: 크롱, 어디 있는 거야?
1: 크롱,
7: 괜찮아?
1: 크롱,
0: 연은 없어도 돼.
7: 빨리 올라와.
0: 크롱, 내 손 좀 잡아봐. 붕대가 있었지? 그럼 잡아!
1: 그럼
0: 꽉 잡아!
1: 그럼
7: 도와줄게, 뽀로로.
0: 조금만 기다려, 그럼!
7: 정말 다행이야,
0: 그럼 걱정했어, 그럼.
7: 다리, 아프다.
0: 내가 오른쪽을 다쳤었나?
7: 처음부터 꾀병불인 거 아니야?
0: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괜찮아진 거야. 사실은 크롱이 도와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 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7: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0: 맞아.
7: 크롱
0: 용서해주는 거야?
7: 크롱
0: 잠깐만, 크롱 다 이제 내가 태워줄게. 어서
7: 크롱
0: 출발!
7: 영차
0: 크롱은 좋겠다. 집까지 편하게 가고.
7: 그러게 말이야.
0: 크롱 더 빨리? 네, 알겠습니다.
5: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0: 우리들의 놀이터.
5: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0: 안녕. 크랑크랑.
1: 에디랑 로디는?
2: 응, 좀 늦는데.
1: 그럼 그동안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0: 좋아.
2: 여긴 못 찾을 거야.
1: 그럼
0: 찾았다. 아유, 깜짝이야.
1: 살금 살금.
3: 어디가 뽀로로?
0: 여기는 모르겠지.
1: 여기가 루피야. 베티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0: 맞아.
4: 뭘 이 정도 가지고.
0: 이제 크롱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2: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1: 왠지 많이 들어본 소린데.
0: 뭐야? 크롱이었잖아.
1: 어쩐지. 크롱, 일어나.
0: 크롱.
1: 우이그, 숨바꼭질 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0: 크롱. 뽀로로, 넌 더 안 잡 때 있었잖아.
4: 맞아. 내가 언제?
2: 아, 그때.
0: 크롱, 크롱.
3: 그때 뽀로로가 술래였는데.
1: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0: 갑자기 배가.
1: 못 참겠다.
3: 여기 숨길 잘했지.
1: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0: 여긴 찾기 힘들걸. 당연하지.
5: 왜 이렇게 못 찾지?
3: 나가보자.
0: 얘들아, 뽀로로 못 봤어?
3: 숨바꼭질 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2: 이상하다.

0: 이번엔 배가 고프네. 아, 맛있다.
1: 이건 뽀로로 발자국인데?
2: 따라가 보자.
3: 그래.
4: 뽀로로네 응? 집이잖아.
2: 들어가 보자.
4: 그래.
5: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한참 찾았잖아.
0: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2: 뭐야? 응? 뭘 먹기까지 했잖아.
0: 배도 고파서.
4: 그랬었나?
5: 뭐냐고?
1: 얘들아. 어? 하늘 좀 봐.
4: 눈보라가 질 것 같아.
1: 저쪽으로 피하자.
3: 빨리빨리.
5: 그림
4: 다 같이 그린 거잖아.
5: 맞아.
4: 그때 정말 재밌었어.
5: 그랑 그랑
4: 그랑
5: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2: 그럼
5: 그랑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빨리 지워.
2: 그랑.
5: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4: 안 돼! 방금 빨아놓은 거란 말이야!
2: 그랑. 그럼 이게 뭐냐고! 설계도가 다 지워졌잖아!
6: 그랑. 그랑, 그랑.
1: 뭐 하고 있었어?
4: 크랑 크랑. 어? 그림이네?
7: 뭘 그린 거야?
6: 크랑 크랑 크랑.
5: 주지 마 크롱.
2: 크랑?
5: 아깐 미안했어 크롱.
4: 나도 미안해.
2: 나도.
4: 크랑 크랑.
5: 크롱 크랑. 이제 뭐 그렸는지 보여줘.
2: 크랑?
4: 정말 잘 그렸다.
2: 멋지게 그렸네.
5: 잠깐, 크롱 옆엔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1: 그럼 나도.
4: 나도.
2: 나도.
5: 나는 나무 그려야지.
4: 나는 꽃.
2: 크랑. 크랑.
4: 맞아, 그랬었지.
2: 크랑, 크랑, 크랑.
0: 그런데 에디랑 로디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1: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네.
4: 저기 좀 봐.
3: 뭐지?
2: 얘들아.
5: 애들이랑 로디야.
3: 여기야, 여기.
7: 저기 있다.
2: 좋았어. 얘들아.
5: 어떻게 된 거야, 애기?
2: 눈이 많이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왔지.
7: 어서 가자.
1: 지금은 눈보라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4: 맞아.
2: 그럴까?
3: 그래.
7: 오면서 보니까 눈 때문에 놀이터가 엉망이 됐어.
2: 걱정 마. 그런 것쯤은 내가 금방 고쳐줄게.
4: 정말?
2: 이번 기회에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만들고.
3: 그건
2: 좀. 어? 다들 왜 그래?
4: 그랬다가 또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
2: 크롱. 지난번처럼? 짜잔. 어때?
3: 우와.
5: 이게 뭐야?
4: 신기하게 생긴 그네네.
2: 이건 자동 그네야. 힘들게 밀지 않아도 된다고.
5: 정말? 그럼 내가 먼저 타볼래.
2: 좋아. 그럼 간다. 꽉 잡아야 돼.
5: 이게 뭐야? 너무 느리잖아.
7: 크랑 크랑.
2: 아, 다른 것도 있어.
5: 이건 뭐야?
2: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
5: 이번엔 틀림없겠지?
2: 그럼. 자, 간다.
1: 애기, 어서 멈춰.
2: 그런 일이 있었나?
5: 모른 척하기야, 애비.
2: 저기 어?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
4: 정말? 와!
5: 다시 맑게 개었네.
2: 어서 나가보자.
4: 우와!
8: 저런, 눈이 많이 쌓였군요.
4: 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7: 크랑 크랑.
1: 오늘은 놀이터에서 못 놀겠는데.
2: 왜 못 놀아? 눈을 가지고 놀면 되지, 안 그래, 로디?
9: 로디가 눈을 치웠어요.
5: 우와, 대단해, 로디!
4: 맞아, 맞아!
7: 이쯤이야. 애기, 준비 다 됐어.
2: 눈싸움이 짱!
5: 애디, 너?
2: 또 간다!

0: 에디, 미안해.
1: 에디, 좀 봐.
2: 어디 있어?
3: 그렇게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콩콩.
4: 진물엔
5: 답답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될까?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0: 레시아스님이 위험해!
1: 보자, 레시아스!
2: 수고했다, 이시스. 저들은 곧 다시 올 것이다. 당장 타오세티족과의 전쟁을 준비하거라.
1: 네. 헛토름바님, 명명하신 대로 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드레자 카네스야, 리시아스를 방심하게 만드는 나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한 연약한 리시아스를 그토록 경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레시아스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소행성의 공주에 불과하던 레시아스가 천년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3: 형, 괜찮아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어두운데?

0: 말아 소년. 우린 그저 살던 곳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
1: 지구인이나 외계인이나 남의 땅을 빼앗고 서로 죽이고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0: 욕심 때문이겠지.
1: 전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 명상을 하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서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넌 볼 수 있게 돼. 네가 보고 싶은 것과 봐야 할 것들을.
3: 눈을 떴구나. 안녕 아가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세상에 나오게 했어.
4: 우리 엄마가 아니야?
1: 개꿈 아니야?
4: 개꿈 아니야. 그냥 평범한 꿈도 아니고 명상에서 보던 게 꿈으로 이어졌어.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이 보고 싶어서 명상을 했더니 태어난 순간까지 보게 된 거야.
5: 자꾸 생각하니까 꿈까지 꾸게 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4: 엄마가 아닌 사람이 내가 엄마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생각이야?
6: 태호야, 최철 사령관이 그러는데 네가 전투만 나가면 수당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투는 많이 나가고 있는 거냐? 그놈의 성질 머리만 죽이면 좋겠다고 하더라. 제발 까칠하게 굴지 말고 잘해.
7: 누구에게 맡기셔도 도안이는
8: 저 당분간 전투 안 나갈 겁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제 감정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단단히 착각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당신들이 결정했지만 이제 안 될 거예요.
5: 유리도 그렇게 떠났는데 너까지 그러지 마 제발. 너 S대는 거 꿈이잖아. 문제만 안 일으키면 너 여기서 S대접 받을 수 있어.
8: 대접? 웃기지 마. 왜 우리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모아놨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한테 우리 삶 없어. 1호, 2호, 3호. 우리 그냥 다 병기야.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죽으면 또 고아는 데려오면 되는데 우릴 누가 대접해? 누가 인간 취급해?

0: 바이나, 바이나, 문 열어. 언니랑 얘기 좀 하자, 빨리.
1: 네가 두드릴수록 아이니는 문 더 안 열 거야. 너도 알잖아. 아이니한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자.
2: 그건 꿈이 아니라 진짜였어.

0: 아빤 뭐든 다 할 수 있어.
1: 그럼 한 번 더.
0: 오케이, 한 번 더. 자, 우주로 갑니다. 슝. 예쁜 내 딸, 평생 이렇게 웃을 수 있게 지켜줄게.

0: 엄마 아빠 고마워.
1: 걱정돼서 잠도 못 잤겠네.
2: 아인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네 말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았어.
1: 잘했어.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거야.
3: 솔직히 그게 정리가 되냐? 나 같았으면 정룡 데리고 날 속인 어른들 찾아가서 그냥...
1: 아인이는 네가 아니잖아.
3: 그치?
4: 아인아, 무슨 일 있니?
0: 사령관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원래는 강은쌤한테 가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강은쌤도 사령관님한테 허락받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솔직히 말해주셔야 돼요.
4: 그래. 뭐가 궁금해서 아인이가 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0: 제 친엄마가 누구예요?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저는 최연소 천재 파일럿인 지금의 내가 좋아요. 이렇게 날 이쁘고 똑똑하게 키워준 엄마 아빠도 고마워요.
2: 너희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아인이가 그것까지 알게 되면 괜찮을 수가 없어.
3: 아인이한테 가려고?
2: 아니, 만나야겠어.
3: 누굴?
0: 명상하다가 친엄마를 봤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계속 그 모습이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요. 사령관님이 찾아주세요. 우리 친엄마.
4: 그래. 내가 찾아볼게.
0: 약속이에요?
4: 약속.
5: 놀랐구나. 네가 다시 날 찾아오다니.
2: 아인이의 출생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해주세요.
5: 아인이는 디아모의 미래가 될 수 있어. 그런 소중한 기록을 삭제할 순 없다.
2: 여전히 욕심만 부리시는군요. 우리가 감당할 아픔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5: 너희 마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내 자리다. 그만 돌아가라.
2: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5: 모두를 위해선 어쩔 수 없어.
6: 아, 지금 제가 만든 보안툴을 저보고 깨보라는 말씀이세요?
4: 거절하신다 해도 이해합니다. 디아모의 규칙을 어기는...
6: 재밌겠는데요? 아, 역시나. 진짜. 아, 몇 년을 쉬었는데 해킹 실력이 녹슬지도 않고. 아, 정말 칭찬해.

0: 지금까지 내 인생 전부 다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안 될 거예요.
1: 여전히 욕심만 부리시는군요. 우리가 감당할 아픔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0: 그래. 이걸 지운다고 인류의 미래가 위태롭진 않을 거야.
1: 자, 이제 이 불법으로 얻은 비번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곧 열립니다.

0: 짜잔. 어? MT 폴더인데요?
1: 이게 무슨...
0: 이상하다. 이터널 코어 채굴 지역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다. 추가 병력 파견해.
2: 네, 즉시 파일럿들 출동시키겠습니다.
0: 아니, 이번엔 사이보그 파일럿들만 출동한다.
2: 이터널 코어를 사수해야 하는데 사이보그 공룡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도 출격시켜 주십시오.

0: 대호가 출동을 안 하면 주의와 형석뿐입니다. 어떡할까요?
1: 출동시키세요. S링커, 전원 출동 준비해. 하이나,
2: 나 빼고 갈 생각이었어?
0: 아니, 당연히 올 줄 알았지.
3: 하이나, 나 네 절친 아니야?
2: 맞아. 왜?
3: 아, 그럼 나한테 바로 왔어야지. 혼자 있지 말고.
2: 가끔 혼자 놀고 싶을 때도 있잖아.
1: 너 괜찮겠어?
2: 아, 뭐가?
1: 지금 전투 나가는 거.
2: 언닌 몰라? 난 전투라면 언제든 오케이. 괜찮다고. 내가 엄마 아빠랑 놀 나이는 아니잖아.

0: 내가 왜 너희를 이번 전투에서 뺐는지 이제 이해되겠지?
1: 디아보 측이 현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0: 때마춰 아저군. 전부 대가 지켜.
1: 네, 알겠습니다.

0: 방향에 지대 점령이 출격했습니다. 암호 장착합니다.
1: 네, 불순암호 합체

0: 카페라노도 출격했습니다. 암호 장착합니다.
1: 리오, 암호 합치!

0: 사랑의 레터를 출격합니다. 레터들, 암호 장착합니다.
1: 스텔라, 마들렌은 확실!
2: 에스링커 아머드 사우루스 출격합니다.
1: 뭐야? 얘네 왜 다 쓰러져 있어?
3: 사랑부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모두 경계 풀지 마.
4: 뭐야? 누가 카이자군을 이미 다 해치워버렸네? 유라시아 지부에서 먼저 출동한 건가? 그럼 혹시 유리도 왔다 갔나?
5: 그건 아닐 거야. 출동 전에 지부끼리 정보 공유하거든.
3: 신암호 공룡까지 출동시킨 카이저군을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유라시아 지부 전력으로는 어림도 없지.
1: 그럼 도대체 누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 언니, 오빠들 저기에...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0: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시작하면 웬만해선 녀석을 말릴 수 없다.
1: 아야, 아야. 갑자기 또 울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0: 매일매일 피를 보고 살아야 하는 집사.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공격 본능.
2: 같이 사는 것도 이제 좀 약간 고려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0: 고양이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끝을 알 수 없는 입질량 럭키와의 전쟁. 집사,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둘 다 샴이라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좀 마르고 날쌔고 얘는 좀 순둥이에요.
0: 순둥이 담이야, 안녕.
1: 키가 조금 뚱뚱하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0: 체격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럭키. 그런데 첫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제작진을 격하게 환영해주는 럭키.
5: 이 양말 마음에 든다옹.
6: 럭키, 럭키야니 외모는 어떠?
5: 에이, 나만의 인사 방식이다옹.
0: 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엎치락 뒤치락 체급 차이는 나지만 다미와 레슬링 삼매경에 빠진 럭키.
5: 어디 간다냥? 나랑 더 놀자옹.
0: 아무리 봐도 럭키는 그저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냥이 같은데요. 뭐 일단 두 형제 냥이들 관계는 좋아 보이네요. 맞죠 집사님?
1: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붙어서 듣는 자요. 같이 막 그 그루밍도 해주고.
0: 냥이들이 큰 말썽 없이 지내는 동안 집사는 주말 오후를 즐겨보는데요. 집사가 거실로 가자마자 집사에게 쫓아가는 럭키. 아하, 너 집사님 껌딱지구나. 쉬고 있는 집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던 그때 럭키 집사를 갑자기 깨뭅니다. 어허,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차 공격.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 하지만 집사의 경고는 가뿐히 무시.
5: 집사가 신은 양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옹.
7: 상처투성인데요?
8: 자주 물어요. 막 언제 무는지 알면은 피할 것 같은데 언제 물지를 몰라가지고.
5: 나도 내가 언제 무는지 잘 모르겠다.
0: 럭키 입질 때문에 연고를 달고 산다는 집사. 아, 집사님 너무 쓰라리겠어요. 물린 뒤엔 럭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냥놀이를 꼭 해준다는데요. 럭키가 장난감에 관심이 쏠리면 그제야 쉴 수 있답니다.
5: 아, 집사야 좀 더 놀아주면 안 되겠냐옹.
0: 드디어 자유시간을 갖게 된 집사. 그런데 럭키야, 왜 또 무슨 볼일 있니? 뒹굴뒹굴 애교를 보이던 녀석 할 말이 있는 모양이네요.
6: 그래.
0: 집사가 큰 반응이 없자 결심이라도 한 듯 또 공격을 시도하네요. 여의치 않은지 자리를 옮기는 럭키.
5: 집사야, 내 눈을 바라보라옹.
0: 그리고 연거푸 달려드는 럭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녀석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0: 한번 기회를 엿보더니
1: 아야.
0: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뒤엔 시침이 뚝. 럭키야, 집사님 물면 못 써.
2: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리는 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집사. 요즘 부쩍 재채기와 콧물이 늘었다는데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2: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0: 럭키에게 물리고 나면 약을 챙겨 먹는다는 집사.
2: 네,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뭔가 고양이 침, 럭키가 물어가지고 고양이 침이 들어가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0: 알레르기 달고 살면서도 양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깁니다.
3: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맛있다.
0: 이빨 힘이 좋아서 그런지 사료도 아작아작 잘 먹네요. 럭키가 식사하는 동안 집사도 배를 채워야겠죠. 그런데 아이고 깜짝이야. 어느새 또 럭키가 발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마 혹시... 아이고 혹시가 역시가 됐냐. 대체 언제까지 물 생각인 거니? 녀석을 달래보려 하지만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는 럭키. 결국 식사는 다음 기회에 럭키랑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슝! 볼링놀인데요.
3: 오호! 이거 좀 재미지다옹.
0: 미끄럼틀 타는 아이처럼 지치지 않고 노는 럭키.
3: 이번엔 스트라이크다옹.
0: 탑사키 놀이도 해보는데요. 럭키에겐 양보란 없습니다.
3: 아하, 내가 이겼지롱.
2: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어도 안 아프니까 이렇게 장난쳐줬는데 그냥 그때 물어도 귀엽게 봐주고 막 귀엽다 이러고 그때부터 그냥 시작된 것 같아요.
0: 7년 전 집사의 형이 데려온 귀여운 고양이 럭키. 가족들 사랑을 독차지했다는데요. 하지만 커갈수록 입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2: 이제 본가에서 키우다가 입질이 심하니까 이제 형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럭키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제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냥 가족이라서 뭐 다른 데를 보낼 생각은 안 했어요.
0: 하지만 상처는 나날이 늘어만 갔고 고쳐보려고 별 교육을 다 해봤지만 럭키의 입질은 더 심해졌답니다.
2: 화가 나서 그냥 와 얼마나 무나 보자 이러고 팔을 내준 적이 있거든요.
4: 팔을 내준 적도 있어요?
2: 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팔을 내준 적이 있는데 근데 내주는 그대로 그냥 다 물더라고요.
0: 너무 심할 땐 거실로 럭키를 격리한다는 집사. 이러면 얌전히 있을 줄 알았지만 럭키가 그럴 리가 없죠. 귀찮다는 다미를 따라가서 제대로 물고 늘어지는 녀석.
3: 다 물어버린다옹.
0: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집사가 나섰습니다.
2: 럭키 다미 왜 물어?
3: 아잉, 집사 나왔냐?
0: 반갑다며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다가가더니 벌러덩.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럭키 때문에 집사는 늘 긴장 상태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혼 전제로 함께 지내는 여집사 때문인데요.
5: 나 왔어.
6: 다미 안녕. 다미 있었어. 잘 지냈죠?
0: 그런데 왠지 럭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6: 럭키 안녕.
0: 그때 인사하러 다가온 여집사를 물어버리는 럭키.
6: 럭키 안녕.
5: 럭키랑 안 친해요.
7: 왜 안 친해요?
5: 럭키가 자꾸 잘 물어갖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3: 물만 하니까 무는 거다. 어?
5: 저도 집사여서 고양이가 이렇게 무는 거를 많이 당하는데 죽자 살자 이렇게 막 물 줄은 몰라갖고 그냥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고 좀 그랬는데 딱 처음 만난 날에 얼굴

0: 공격을 당해갖고
1: 이번에는 엉 침대 위로 점프. 럭키가 근처에 다가올 때마다 여집사는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맙니다. 남집사가 럭키를 진정시켜 보는데요.
2: 어허, 그래 집사야, 거기 좀 더 긁어보라.
1: 럭키가 안정된 김에 살짝 쓰다듬어 보려는 여집사. 하지만 손을 뻗자마자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는데요. 그리곤 남집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성에 찰 때까지 물겠다는 듯 팔과 발을 공격하는 녀석. 그래서 집사들은 럭키의 작은 움직임에도 움찔움찔. 럭키가 포기할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럭키를 거실로 내보내는 집사. 럭키 너 반성 좀 해야겠다. 도대체 왜 그러니?
2: 흥, 나 지금 신통났다옹.
3: 남자들은 뭐 상처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여자들은 상처 있는 게 조금 그러니까.
1: 럭키를 내보내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사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럭키 생각은 다른데요. 녀석은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발을 넣어보기도 하며 문 앞을 떠나지 않는 녀석.
4: 이렇게 왜? 이렇게 울었잖아.
1: 애타는 야옹 소리에 결국 다시 문이 열립니다.
5: 일로 와.
1: 올해가 가기 전 결혼을 할 예정이라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여집사는 럭키 녀석이 두렵지만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조심스레 럭키에게 다가가 봅니다.
2: 지금 뭐 하는 거냐옹?
4: 럭키.
2: 흥, 건드리면 무는 거 모르냐옹?
1: 아이고 럭키야, 일을 어쩌니? 이 상처 어쩔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이 나타나면 여집사는 또 얼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들. 그런데 저 수상한 꼬리. 제발 럭키가 아니길 바랐는데 갑자기 움찔움찔 하더니 여집사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6: 또 물었어?
1: 아니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지?
0: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 저렇게 저를 공격하니까 같이 사는 것도 이제 좀 약간 고려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 같이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확신이 안 돼.
1: 끝없는 럭키의 입질. 과연 집사들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 위기에 빠진 럭키네를 구출하기 위해 오늘도 출동한 든든한 해결사 야옹신 도와주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부탁해 나음식 수의사입니다.
1: 선생님, 럭키 좀 잘 부탁드려요.
7: 럭키 때문에 신청하신 거예요?
9: 네.
7: 아 진짜? 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9: 얼굴이야?
7: 얼굴도 좋고 몸도 좋아 보이는데?
1: 럭키 첫인상 합격. 그럼 럭키의 문제점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럭키는 주로 집사가 쉬고 있을 때 달려들었는데요. 집사가 가만히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문답니다.
7: 급발진을
10: 맞아요, 맞아요. 어,
7: 급발진을 하는 애가 맞아. 보통 이제 공격성을 평가할 때 적극적인 공격성인지 방어적인 공격성인지 아니면은 놀이에 의해서 생기는 공격성인지 아니 또 다른 공격성인지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가볍지는 않네요. 이건 또 가볍지는 않네요.
1: 하긴 단순한 놀이로만 보기에는 집사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그럼 대체 럭키가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7: 뭔가 좋으면서도 약간 언짢은 듯한 관심과 조금 좋은 감정이 섞여 있는데?
9: 좋은 감정이랑?
7: 네, 언짢은 감정이. 왜냐면 꼬리, 보통 꼬리 언어를 보면 꼬리를 옆으로 살랑살랑 탁탁 치잖아요. 그러다가 꼬리 섰죠. 꼬리가 서서 이쪽 방향인 거는 갑자기 이제 호기심? 아니면 즐거움? 근데 다시 또 꼬리를 탁탁 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거는 이렇게 웨깅이라고 해서 흔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1: 공격 직전 집사에게

0: 다가갈 때 럭키의 꼬리를 자세히 보면 치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휙휙 흔드는데요. 집사가 좋지만 그만큼 뭔가 불편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1: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럭키 같은 경우도 보호자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호자님 좋아하고 다 뭐 애교도 많고 자신감도 있고 사람도 친화적인데 이게 몇 가지가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럭키하고 보호자님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안 돼요.
0: 집사들과 럭키 사이의 소통이 문제다.
1: 얘는 놀고 싶은데 손으로 만지니 그쵸, 자꾸 이거 봐.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뒷발 팡팡 하려는 거예요.
2: 네.
1: 정형적인. 자꾸 뒷발을 팡팡. 보호자님은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 놀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은 만지는 거로 생각해요.
3: 놀자는 거 아니었어?
1: 나 놀고 싶다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 막 터치하면서 놀아줬잖아. 그래서 그거를 자꾸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정색한다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0: 럭키는 집사의 터치를 놀이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늘 더 놀고 싶어 집사의 근처를 맴돌다가 럭키는 손이 닿는 순간 공격놀이를 시작했던 거.
1: 보호자님 손을 엄청 쓰시네. 무의식적인 행동이 많이 좀 발현되신 것 같아요. 놀고 싶네 계속. 이게 되게 감칠맛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놀 거면 놀던가 말 거면 말던가. 보호자님은 만졌다가 말다가 만졌다가 정확하게 어떤 특정 시간에 뭐 놀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러면 아 놀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0: 놀이 공격성이 있는 양이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건 자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야옹신에게 포착된 한 장면. 럭키가 집사에게 먼저 와서 만져달라는 듯 애교를 부리다. 집사가 막상 쓰다듬으면 공격을 한다는 점. 왜 그럴까요?
1: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스킨십 공격성이라고도 해요. 만짐 공격성. 사람은 만지고 싶은데 고양이는 싫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2: 올 때는 이제 만져달라고 와가지고.
1: 그래요. 그게 그 핵심입니다. 쥐가 만져달라고 해서 와놓고 만져주니까 왜 물어? 이게 돼.
0: 럭키야, 너 진짜 대체 원하는 게 뭐니?
1: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스킨십. 과도한 애정 표현. 특히 이런 보호자님 많아요. 막 고양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유 너무 이뻐 막 이런 거 같아요. 꽉 껴안고 그런 애들 갑자기 물고 가네. 너무 이뻐 막 이런 거. 아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아 이뻐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3: 아 정말 싫다.
0: 늘 물지만 늘 집사는 럭키를 예뻐해줬는데요. 이 상황 어딘가에 집사들이 모르는 고양이식의 싫다는 의사표현이 숨어있답니다.
1: 근데 얘 방금 싫어했거든요. 응. 왜 알았냐면 여기 귀를 펄럭펄럭 버렸어요. 이미 불편하다고 나한테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번 하고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0: 조금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옹신이 쉬운 설명을 위해 럭키를 안고 토닥거렸는데요. 럭키가 귀를 팔락거리자 야옹신은 바로 놔줍니다.
1: 팔락거린다던가 꼬리를 탁 친다던가 이거는 되게 스트레스식.
0: 누가 만져주던 럭키는 불편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고 소통이 안 되자 깨물었던 것. 그나저나 공격 후 한두 시간 정도 럭키를 거실에 분리해놨던 집사들. 그런데도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1: 공간 분리할 때는 핵심적인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먹는 공간, 싸는 공간, 노는 공간, 쉬는 공간이 제일 핵심 공간인데 지금 보면은 캣타워, 쉬는 공간과 그런 공간 저기 안에 있고 먹는 공간과 화장실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반 섞여 있다는 거예요.
0: 그동안 방과 거실에 흩어져 있던 양이들의 필수품을 거실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 잘못돼서 격리가 됐는데
1: 네.
2: 격리된 공간에 재밌는 것들이 많으면 좀 그야
1: 그게 혼나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럭키한테 가장 좋고 좋은 사람은 보호자님이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혼나는 거죠.
3: 집사랑 떨어지기가 제일 싫다냥.
1: 나 엄마가 좋은데 엄마랑 나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자체가 아이한테는 조금

0: 버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뭐 독방에다가 막 가둬놓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1: 물면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았는데 물지 않게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오는데 만져주기도 그렇다고 안 만져주기도 참 애매한 집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짧게 여러 번 만집니다. 안아서 만진다 그러면 보통 고양이를 안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2: 기댈 수 있거나 잠깐만 이렇게 기댈 수 있거나 턱을 기대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댈 수 있는
0: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스트레스 시간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발을 다시 좋아라 가게끔 해줘야 돼요. 팔을 대준다, 받쳐준다, 대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1: 쓰담쓰담부터 다시 배우는 집사.
0: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턱 옆둥. 지금 요 불편했어요. 불편하면 바로 놔주거나 아니면 참았으니까 물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보상 주시면 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럼 자기가 보게끔.
3: 쓰다듬고 간식 주니까 좋은 것 같다.
1: 자, 다음으로 가족이 되어야 할 여집사 차례. 하지만 아직 럭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 그런지 앉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0: 살았는데?
4: 네.
5: 순하네.
1: 일단 스킨십은 합격. 공격 안 했으니 만난 간식 대령.
0: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5분에서 10분씩 하시면 됩니다. 짧고 만질 때는 길게 턱 옆이나 얼굴 위주로 행복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입 주위에요. 미간 긁어주기, 그다음에 볼 옆에 만져주기.
3: 아, 기분 진짜 좋아졌다.
4: 선생님,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애기들 그 털 미는 거는 혹시 괜찮은지?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털을 밀어서 고양이의 알러지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알레르기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거는 고양이 타액이나 고양이의 이제 피지샘에서 나오는 이 펠디1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치매 타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흡입하거나 만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털을 미는 거는 그 날릴 수 있는 털들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알레르기가 좀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아요.
3: 집사야, 잘 참아줘서 고맙다냐.
4: 여자친구가 이제 신청해보자,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저는 자포자기하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양호신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 번만에 이게 보이니까 효과가 제가 저희가 조금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것 같아요.
1: 과연 럭키는 입질을 멈췄을까요? 오, 럭키야, 너 얌전하게 간식 잘 먹는구나. 여집사님 손길도 좋아하게 됐네요. 입질했을 때를 대비해 분리 공간에 필수품까지 장착 완료. 럭키야, 7년 동안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지? 이제 집사님들이 럭키 마음 알았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이제 상처 끝! 행복하고 즐거운 럭키네 가족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 럭키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0: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1: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0: 라즈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대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0: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1: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0: 라즈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한때는 10대의 전유물이었던 팬클럽. 하지만 코로나 시기 트로트의 폭발적인 열풍으로 중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K-POP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중년 팬덤의 행복한 덕질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해야겠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제일 막내 연차 PD 문봉주입니다.
2: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3: 안녕, 봉주예요.
0: 저는 EBS의 유아 어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펭수,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까지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왔는데요.
1: 제 주변에 덕후 친구들이 좀 있는데 평소에 그 친구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무한정을 좋아할 수 있나? 이렇게 대가 없이 좋아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이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팬들도 가수 따라간다고 영탁 팬분들이 엄청 활발하신 거예요. 다른 팬덤보다도. 그래서 제가 또 MBTI 대문자 이어가지고 뭔가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아서 활발하신 영탁 팬클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0: 무척이나 더웠던 지난 8월,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팬클럽을 직접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4: 오늘 우리 아빠님 엄마 최고의 오빠를 하고요.
5: 안녕하세요.
0: 네. 가수 영탁의 공식 팬클럽 영탁앤블루스. 그중 영탁스 찐사랑이라는 소모임의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 소모임의 방장님.
6: 안녕하세요. 영탁 팬클럽의 소붕어방 영탁스 찐사랑 방장블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방장님은 부방장, 고문, 통신부장 등으로 이루어진 임원진과 함께 약 80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계시죠. 저도 오늘 이 소모임에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1: 혹시 오늘 저 막내 회원으로 좀 받아주실 수 있는지.
7: 환영합니다.
1: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7: 그럼요.
8: 네. 네. 1번은 우리 영탁님 팬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아~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네. 여기 온다고 사실 미리 네. 영탁님 팬클럽 가입을 했어요.
7: 와, 찐이다!
9: 여기 네. 저기 뭐 닉네임을 아. 실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 실명 말고 닉네임 다른 걸 변경해서
1: 그러면 닉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혹시 네. 지금 닉네임 좀 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9: 닉네임
1: 저 뭐로 해요?
7: 이 네. 우리 닉네임을 뭐로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10: 깜찍탁
1: 깜찍탁.
10: 아까 앵두탁 앵두탁도 나왔었어.
1: 앵두탁
7: 부르기 쉬운 걸 앵두탁이 좋겠다.
1: 부르기 쉬운 건 앵두탁?
10: 앵두탁.
1: 앵두탁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졌어요, 지금. 아, 앵두탁 이제 됐고. 근데 여기 다 영탁님의 사랑에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9: 네.
1: 도대체 영탁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장점 좀 말씀해주세요.
10: 인성도 좋지만 똑똑하고 또 열심히 하고.
7: 아, 너무 성격도 밝고.
10: 웃는 모습은 백만 불짜리지.
11: 영탁님이 활동적인 그걸 똑같이 담아있더라고. 나는 표출을 못했는데 같이 표출할 수 있는 게 콘서트상.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쾌하.
6: 다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 노래를 들으면은 너무 슬퍼요, 노래가. 노래는 잘해요. 어느 가수

0: 분이 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영탁님은 에너지가 최고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힐링을 해주니까 그 차이예요.
1: 즐겁고 유쾌한 에너지가 영탁님의 매력이라네요.
2: 와, 역할이 네.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하나씩 다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3: 네, 저는요, 우리 방에서 나이로는 누구한테 안 찌고, 나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영탁님하고 딱 닮았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엔 너 내 과다. 내가 딱 그렇게 찍었어.
4: 근데 나는 원래 가수 이런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영탁님이 나오면 막 마음이 저리고 콘서트 볼 때마다 빠져들어요.
0: 우리 방에서 부방장 맡고 있습니다.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영탁님 보고 밖에 외출을 하고 전국 여행 다니듯이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5: 저는 이제 식당업을 하고 식구들은 많은데 그때 사업이 막 너무너무 안 되고 있을 때 그 우리 영탁님이 부를 때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식당이고 뭐고 막 다 정리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은요 안 하고 이제 우리 영탁님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6: 코로나 시대에 방콕할 때
1: 삶이 버겁던 시기 영탁의 에너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데요.
7: 나는 눈물이 나.
1: 방장님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에겐 부모님뻘의 회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는데요.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8: 앵도 탕녕 오셨죠? 네. 저희가 오늘 꾸며드려야죠. 네. 한영식을 해야죠.
2: 아, 그래.
8: 네네네. 한영식 스며드십니다.
2: 스며드는 중입니다. 감사하고. 네.
8: 이거 한번 익혀보세요.
1: 단숨에 영탁팬으로 변신 완료. 그러고 보니 모두 영탁팬클럽의 상징 코발트 블루색 장신구를 착용했는데요. 이런 굿즈들은 손수 제작해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만들어봐야겠죠?
9: 잡으세요.
2: 진짜 무서워. 근데 네. 오늘 네. 다들 왜 오신 거예요?
0: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날 광복 80주년이잖아요.
2: 네.
0: 거기 우리 영탁님이 출격을 하십니다.
2: 아, 출격.
0: 네. 그래서 저희 영불수들이 각지에서 오늘 영탁님 엄마 말하러 다 만나러 응원하러 우와, 와요. 네.
2: 그러면은
0: 응원에 다 왔어요.
2: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10: 제가 노장탁입니다.
11: 노장탁
2: 몇 시에 오신 거예요?
10: 밤에 3일 공연에서 공연 때문에 7일날 올라왔어요.
2: 7일날 올라와서 지금까지 계속 네. 있네.
0: 집 나왔다.
11: 집 나왔어요. 집
10: 저는 기본 나오면 그냥 3박 4일 이상입니다.
2: 아니 가족분들이 막 뭐라고 안 하세요?
10: 아버님 물 주러만 가면 됩니다 집에. 2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네, 됩니다.
11: 맞아요 맞아요.
2: 오, 티켓팅 네. 하셨어요 오늘 공연?
11: 못했어요.
2: 티켓팅
11: 하기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0: 깜빡하는데 다 나갔어요.
2: 아니 근데 티켓팅을 못하셨는데 여기 오시면 못하잖아요.
10: 밖에서 또 보면 되죠?
0: 못했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에 대한 게 돼요.
11: 좋은 거예요.
2: 아니
11: 그것 말으로도
2: 청량판 볼 거면 그냥 집에서 TV 보면
11: 아니죠. 아니죠.
1: 팬클럽의 세계는 아직 제게 너무 어렵네요.
11: 혹시 아무진 치네.
2: 영탁님 달랑달랑거려요.
11: 영탁님 신났어.
8: 잠시만요. 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2: 필요한 게 있어요?
8: 네.
2: 아니 제가
1: 방장님이 직접 가사지를 챙겨온 이유는 갓 나온 신곡의 응원법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냥 가수만 좋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덕질이라는 거 전혀 몰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응원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출퇴근길도 따라다니고 방송국 따라다니고 전국 행사도 따라다니고 지금 뭐 영탁님이 활동하시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응원합니다.

0: 발자국을 봐도 행복합니다. 그림자를 봐도 행복하고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공연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2: 공연까지요? 네. 2시간 반?
1: 2시간 반이나 넘었는데 지금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2: 지금 벌써 안 늦었어요.
1: 진짜 늦었다고요? 아니
3: 팬클럽의 리더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
4: 먼저 답사를 했어요.
5: 미리
4: 답사하고 네. 어디가 편하고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이런 거 다.
5: 진짜?
4: 네네네 다.
3: 방장님은 동선과 좌석, 공연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늘 앞장서서 움직이고 팬들이 질서 있게 활동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죠.
4: 여기 다 연구소 이쪽에 다.
1: 다 연구소.
2: 주시고.
3: 팬클럽의 리더가 없다면 체계적인 운영도 어려워지고 응원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날 기온 32도. 푹푹 찌는 더운 날씨 속에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지금 조용하신데
5: 70만.
1: 네. 아니 안 힘드세요?
5: 안 힘들어요.
1: 하나도 안 힘드세요? 몇 시부터 와 계셨어요?
5: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1: 리허설?
5: 그럼 아침인데요?
1: 뭐 3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5: 네. 급하게 할 때.
1: 거의 4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6: 저는 이렇게 못할. 아니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죠. 하나고 이제.
3: 얼마 뒤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가수의 무대에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팬들의 매너입니다.
5: 너무 신나겠죠?
3: 그리고 마침내
1: 신곡 나온
7: 영탁 씨를
6: 사실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진짜 더워서 공연 시작할 때까지 그 뙤약볕에서 기다리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옆에 계신 방장님이랑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이것만 보려고 몇 시간 기다린 게 맞냐? 맞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6분만 봐도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정말 또 그것 또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8: 네, 광장님!
9: 네. 어머, 애청자님!
8: 어서오세요!
9: 환영합니다.
8: 저희 한 일주일 만에?
9: 네.
8: 일주일 만에 보는 거. 네.
9: 그때 목을 공부하셔서 집에 오신다는데.
8: 네, 아이.
9: 응?
8: 영탁 방에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네. 왔는데.
9: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8: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9: 그렇게 궁금했어요? 여기,
8: 아니,
9: 여기까지.
8: 오자마자.
9: 네.
3: 방장님의 영탁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8: 그냥 사면이 다 영탁이에요.
10: 아니 근데 어느 찐팬이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8: 이게 다 구역별로 다 그 뭔가 컨셉이 있는 거예요. 여기 벽은 다 네. 사진이고 막 네. 여기는 이것도 다 뭐예요?
10: 이거 굿즈. 영탁님 콘서트 다녔을 때 굿즈. 전국 투어하면서는 갈 때마다
8: 이걸 다 사서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10: 사는 게 아니고 입장할 때 이 종이 슬로건하고 하고 종이 슬로건하고 굿즈를 이렇게
8: 굿즈.
10: 입장할 때.
8: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 아 여기 다 챙겨놓지 못했어요.
8: 이게 다 아닌 거예요?
10: 네, 더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을까 봐.
8: 지금 이미
10: 네. 이거 글기 좀 앵두탕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8: 팟쇼의 새로운 여정 네. 여러분과 함께 첫 페이지를 써내려 갑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영탁 드립니다.
9: 너무 좋아. 너무 좋아.
8: 아, 떨리는 아주 멋있는데? 네. 아니, 이거 너무 그냥 좋아.
1: 그냥 네. 일상적으로 하는
10: 거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야. 딱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기가 이게
1: 그런 거구나.
10: 이런 거 영탁이.
3: 사실 이 공간은 막내 아들이 쓰던 방이었는데요. 아들이 결혼한 후 영탁방이 되었습니다.
10: 처음에는 딸 눈치 보게 되지요. 엄마가 응? 왜 저렇게 연예인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절에나 해가지고 왜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방에. 근데 얘는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1: 엄마 나왔어.
3: 이날 마침 방장님의 첫째 따님이 친정집을 방문했는데요.
10: 왜?
1: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났어?
10: 떨어졌다.
1: 엄마 이거 살 거야?
10: 아니 안 샀어.
1: 안 샀어?
10: 안 샀어. 야 봐봐. 형 이렇게.
1: 이거 아이돌들이 하는 거 아니야?
10: 이거 아이돌들이 하는 건데 엄마도 이렇게. 이 사진관 이거.
1: 우리라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찍었는데.
10: 그러니까.
1: 어? 이건 뭐야?
10: 어?
1: 이건 처음 보는 건데.
10: 이거?
1: 어? 엄마 조금이 안 돼.
10: 나도 새로 신곡이야.
1: 아, 좀 소리 좀 줄여줘. 어? 소리 좀 줄여줘, 엄마. 소리 좀.
10: 소리 줄으면 엄마가 마음이 또 조금.
6: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잠깐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렇게까지 연예인을 좋아하나?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끼리 만나면 보통 자녀들한테 핸드폰 그만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해. 근데 저희 엄마는 계속 하니까 엄마 핸드폰 그만해. 이런 반대. 이런.
3: 사실 방장님이 영탁에게 빠져든 이유는 새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후에 찾아온 깊은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10: 그때 울었어요. 허전해서. 그 둘째 딸, 작은 딸 결혼을 시키고 한 3일 울었어요. 잠시 그때 좀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보내놓고 엄청 울었죠. 왜냐면 이게 이 마음을 아이들이 못 채워주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이 공허한 마음은 채워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채워주는 거는 모르지. 우리 영탁님.
7: 되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우울했었는데 우울증이 없어지고 뭐 영탁님을 통해서 뭐 이런데 우울한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이런 말 아무도 몰라요. 말 안 했어. 근데 하여튼 삶은 많이 밝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그냥 벼놓고 나오는 거지. 뭐 내 인생을 누가 살아줄 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여한 없어요. 여한 없어요.
11: 애들 아빠가 가나무로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밖에 사람 만나는 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아예 그냥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소파도 안 하고 이 바닥에 앉아서 아침에 아들 출근했다 퇴근한 그때까지 앉아 고작이 눕지도 않아 있었어요. 그때가 내가 왜 이러는가 싶을 정도로 아들이 이제 영탁님 보면서 엄마가 웃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공연 보러 간다 하면은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웃고 하니까 그냥 좋아해요. 그냥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3: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된 팬클럽 활동. 고요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장님 집에는 영탁 굽지 못지않게 수많은 표창장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방장님은 이 동네의 유명인사입니다. 마을 부녀회장이자 주민자치회에서 10년째 봉사 중이시죠.
12: 우리 영탁 가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뭐? 전국을 흔들죠. 우리 배영자 회장님 그러면 영탁. 이게 닉네임처럼.
13: 에너지가 넘치죠. 아니 이렇게 봐도 빌빌거리고

0: 다니다가도 영탁이 얘기만 나면 이게 막 오는 것 같아. 하여튼 뭐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즐겁게, 너무 즐겁게 사는 것 같아.
1: 영탁에게 받은 활력으로 지역 봉사도 앞장서는 방장님. 주로 한부모 가정과 독거 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계세요. 지동 분회장입니다. 복숭아하고 토마토 좋아하실는지 모르겠네. 토마토하고 좀 사오고 또 이거 휴지도 좀 준비했어요. 휴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더위.
1: 봉사가 생활인 방장님 덕분에 소모임에서도 나눔과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비를 모아 부르이웃을 돕고 영탁의 고향 안동에 기부도 합니다. 다가올 콘서트에서도 특별한 나눔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3: 방장님, 네. 그래서 저 뭐 알려주시는 거예요?
2: 아, 지금 공카에 지금 댓글에 달렸나 지금 보고 있거든요.
3: 뭐 무슨 댓글이에요?
2: 우리 이제 대전 31일 날 부채 나눔 하잖아요.
3: 부채 나눔을 해요?
2: 영탁님 20주년. 아. 데뷔 20주년.
3: 저희 소모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2: 소모임 방에서 1,000개.
3: 1,000개?
2: 네, 그런데 앵도탄님 와서 그날 할 수 있어요?
3: 제가 하는 거예요? 1,000개 나눠주는 거?
2: 같이.
3: 같이?
2: 네. 운영진들하고 같이 해서.
3: 같이? 네. 부채 1,000개 나눠주기? 꽤나 오래 걸리겠는데요?
4: 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참 잘 볼래? 굿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저번에 보니까 저희 소모임분들이 다 자기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앵기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표 앵기탁, 앵기탁이 나왔어요. 옆에 동기가 있는데 자꾸 옆에서 참정해. 앵기탁?
3: 뭐냐고.
5: 다음에 제망의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샀어요.
3: 야광봉?
5: 아, 응원봉. 짜라짜라 짠짠짠짠짠. 대박. 대박. 이렇게. 짠, 시원.
3: 너무 더워 보여요. 아직 여름인데.
5: 조용히 하세요.
3: 시원하게 그냥 뺏겨버려요.
5: 귀엽죠? 너무 귀엽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왜 큰일인 거예요? 주시고, 주시고.
1: 콘서트 전날 방문한 곳은 홍매 소나무님의 집입니다. 이 집도 역시 사방천지가 영탁인데요. 콘서트 전날이 되면 조용하던 집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팬들이 이곳으로 모여 합숙을 하기 때문이죠.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처음에 이제 영탁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오시고 누구는 이렇게 오시고 또 빨리서 못 오면은 내일 어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아니 대전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자고 저녁에 안날 와서 같이 가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개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 몇 명까지 재워 보셨어요?
7: 보통 뭐 한 10명 정도.
6: 10명이요, 이 집에?
7: 우리 집 좁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5: 아니, 우리 방장님 이 패션 이게 무슨 일이에요?
2: 내일 대전 콘서트 의상입니다.
5: 아니.
7: 아니. 아니. 설렁탁 언니는 머리 오늘 저기
6: 힘줬어요.
7: 네. 머리에 힘줬구만.
2: 어? 미용실 다녀오셨대.
7: 뭐냐? 네, 네,
8: 네. 미용실 갔다 왔어요.
7: 아니, 몇 개 남지 않는 머리카락으로.
3: 너무 매운맛인데?
7: 목에도 언제 수건도 들었네.
5: 저는 내일 콘서트 가려고 네. 일단 엠도타 이거 이름표 만들어 왔고요.
3: 이거 저번에 방장님이 주신 이 스카프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자, 저 하고 왔어요.
2: 앵도탕이야. 근데 이거 옷을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어요.
3: 아, 이거 다 따로 샀어요. 이거
2: 어머머.
0: 머리도
2: 하고 싶다. 나는 내일 이쁘게 입고 가려고 원피스 갖고 왔는데.
3: 보여주세요. 원피스 보여주세요.
2: 나 원피스 입고 가려고 내일은. 이거 입고 가려고.
3: 웬일이야.
8: 형님, 나는 한복을 가져왔어. 내가 한복을 가져왔어.
3: 세상에. 세상에.
2: 이거 다 손수 작업한 거예요.
3: 예뻐요. 어떡하지? 저
2: 역시 누구 팬이야?
8: 영탁이 팬.
9: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편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이렇게 이제 집에 오는데 그런 취미도 없다면 여자분들이 되게 좀 깝깝하실 텐데 그런 취미를 가서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저기 타치 안 해요. 단체방에 있어갖고 같이 어울리지 다니시고 그러는데 저하고도 가끔가다 이제 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좋습니다. 좋게 생각해요.
0: 집에도 막 오시고 뭐 주무시고.
9: 예, 예, 예. 저는 상관없어요.
3: 그래서 내일 콘서트잖아요. 네. 내일 모이면 되는데 근데 왜 오늘 오라고 하신 거예요?
2: 오늘 모이라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자주 우리 여기서 자요. 합숙.
3: 합숙?
2: 예.
3: 콘서트 전날 합숙까지 해야 돼요?
2: 영탁님 재미난 얘기도 하고 내일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준비할 거 뭐 단체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문영진이니까 단체 사진 찍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 내일 뭐 이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요.
3: 당일에 콘서트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날에 합숙까지 해야 돼요.
8: 전야제를 해야 돼요. 전야제.
3: 전야제. 네,
8: 전야제.
3: 전야제를 해야 돼요.
8: 전야제.
3: 세상에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문영진이. 저 방금
8: 네.
3: 이거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우리 그거 가르쳐줘.
3: 저도 이거 사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2: 네. 네.
3: 제가 장장 1박 2일 10시간 동안
2: 어머나,
3: 직접 하면... 만들었어요.
8: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나눠드려 보겠습니다.

0: 제가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자꾸 막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뭔가를 나눠드려야겠다. 이 나눔을 배웠으니까 나도 나눔을 베풀어야겠다.
1: 너무 예뻐.
2: 이게 순한 영향력이야.
3: 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거 만드는 동안 영탁님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0: 거기까지 제가 아주
4: 너무 예쁘다. 가지까지 볼까?
5: 너무 예쁘다.
4: 이거 빛나는
6: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습니다. 내일 이 응원봉을 들고 열정 폭발할 예정입니다. 콘서트 전날 목도 풀고 몸도 풀어야 한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요. 그곳은 바로

0: 광란의 노래방 시간이 끝났습니다.
1: 재밌게 보셨어요?
2: 저 네, 재밌었는데요. 집에 지금 걸어오니까 집이 다 빠져가지고 내일 콘서트를 못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 체력을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중도 하차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가구가
0: 다시 돌아온 홍매 소나무님 집. 이번엔 끝없는 수다가 이어지는데요.
2: 막 말씀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영탁을 좋아하게 되면서 남편이랑 애들한테 잔소리가 줄었다.
4: 맞아.
2: 줄었다. 진짜 뭐예요?

0: 신나니까
1: 그냥 넘어가.
0: 뭐 잔소리 할 그게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즐거워.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잔소리보다 그냥 영탁님만 쳐다봐. 텔레비에 나오는 거.
2: 예. 한 100 낼 거 한 70%만 낸다.
3: 오케이.
2: 내가 영탁을 좋아하면서 이전보다 핸드폰 컴퓨터 더 잘 쓰게 됐다.
0: 100% 오해야, 오.
2: 100% 오해요? 왜? 어떻게 오해요?
0: 우리 스밍, 진짜 모르는 것도 핸드폰, 우리 컴, 진짜 컴퓨터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어.
4: 공부하러 서울로 어디로 다 가.
3: 일부러 핸드폰 이런 거 공부하러.
4: 핸드폰.
2: 일부러 이것 때문에 막 다니셨어요? 애들이나 뭐 남편한테 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엄청 빨라지셨겠네요?
3: 지금 선수예요, 선수.
4: 세대를 앞서간다고 할까?
2: 아, 세대를 앞서.
4: 우리 또래는 잘 몰라.
2: 아, 나는 영탁을 좋아하면서 연애할 때 기분이 든다.
1: 맞아. 더.
3: 진짜?
1: 연애할 때부터 더 재밌어.
2: 연애할 때보다 더 좋다고요?
5: 응? 가슴이 통당통당하지.
1: 24시간 영탁이밖에 없고 애들 생각도 안 나, 이상하게. 미쳤어, 미쳤어.
3: 나는 요즘 애들 손주 생일을 잊어버려요.
2: 그래도 되는 거예요?
4: 영탁님 생일은 알아도 애들 생일을 기억을 잊어버려.
5: 지나가다.
0: 영탁님 뱃사이즈는 알아도 자식들 뱃사이즈 몰라.
2: 몰라. 그러면 영탁님 생일은?
0: 네.
2: 영탁님 생일?
3: 5월 13일.
2: 영탁님 발 사이즈는?
3: 265.
2: 자, 따님 생일은?
4: 따님 생일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3: 갑자기 물어도 영탁님은 아는데.
2: 자, 근데 영탁도 좋지만 나는 가끔 영탁보다 우리 소모임이 좋아서 더 신날 때가 있다.
0: 진짜?
3: 진짜?
4: 가족이라면 생각해. 진짜.
2: 혼자 이렇게 영탁 좋아했으면 이 정도로까지는
0: 안 되지.
3: 아마 손 놓을 수도 있었을 거야. 손 놓을 수 있었을 거야.
4: 소모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유지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6: 이렇게 콘서트 아닐 때는 연락을 서로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어디. 영탁님 간 애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탁님으로 해서 우리가 만나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속속도.
1: 영탁님이 왔다 가는 데 가서 또 찾아가서 먹고 그렇게 즐겁게
3: 즐기고 그 근처 행복한 관광.
2: 정말 행복한 친구들 만난 거네요, 친구들.
5: 진짜 행복해.
3: 진짜 이게 노후에 진짜 행복이지.
2: 아, 노후에 진짜 행복.
7: 함께 만나 웃고 떠드니 우울함이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회원님들. 밤이 깊어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2: 정말 같이 있는 순간,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얘기 안 해요. 진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안 하시고 진짜 가수, 영탁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만 이렇게 순수하게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정말 너무 신기했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행복하구나.
7: 이쯤 되니 꼭 묻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8: 사랑이 뭔지. 제가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겠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3: 무조건 좋아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 그냥 영이야,
8: 그냥
3: 영.
8: 좋은 거지.
2: 그냥 좋은 거예요?
8: 진짜 그냥 사랑.
3: 이대로 있어주세요.
7: 드디어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9: 7시 34분이에요. 3시 콘서트인데.
7: 출발 전에 꼭 챙기는 일. 차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이동 중에도 영탁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10: 아주 잘생겼어!
7: 어쩌다 보니 방송국 차에도 붙이게 됐는데요.
9: 아니, 사장님이 이거 방송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다. 예!
2: 렛츠고, 렛츠고! 고고고! 고고고!
7: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특별할까요?
2: 아니,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부터 가는 거예요, 저희?
6: 일찍 가야지. 주차 문제도 있고 또 가서 영보수들도 많이 만나면 거기에 또 먼저 힐링이 되고
2: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니까
6: 만나면
4: 방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
2: 방 식구들도

0: 많아야 되고.
1: 식파해, 식파 식파해.
0: 네.
1: 가름가름해. 신여도 자자뚜예.
0: 아, 어디서 준다 그랬어?
2: 영탁님 기다리세요. 앵두탁이 갑니다.

0: 공연장은 저희 말고도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1: 저희 7시 기차 타고 9시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지금 5년 시간이신데.
1: 네.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2: 그 사이도 더 돈독해지셨겠어요. 같이 가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모녀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어도 근데 콘서트 할 때 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3: 어떡해요? 흥분이 되네요.
1: 너무 좋아요.
3: 소나하면 이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애들처럼 가슴도 두근두근 그리고 예예 아 이러니까 눈물 안 납니다.
4: 고등학교 2학년 18살 김민솔이라고 합니다.
5: 몇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4: 정확히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13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5: 진짜요?
4: 저랑 동갑인 따님을 두신 분도 봤고 제 친할머니랑 동갑이신 그런 분들도 뵀거든요. 근데 막 진짜 엄마,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0: 12시쯤 되자 티켓 부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6: 이따가 시간 되면 꼭 아이들 딴 데 가지 말고. 차창남.
0: 방장님은 회원들의 티켓도 책임지는데요.
7: 그런데 왜 굳이 현장에서 티켓팅을 따로 해야 돼요, 저희? 좋은 자리를
8: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안 해야겠어요. 뒤에서 우리는 단체로 응원하려고.
7: 아, 다 같이.
8: 앞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모여서. 으쌰으쌰 응원하려고.
7: 저 앞에서 보고 싶은데?
8: 아유, 뒤에가 더 재밌어.
7: 뒤에가 더 재밌어.
8: 앞자리는 새로 오신 분한테 양보해도 돼요.
7: 오,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미 네. 올콘 다 했기 때문에 뭐 다 그렇죠. 아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8: 그렇죠.
7: 다 같이 앉으려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8: 맞아요.
7: 알겠습니다.
8: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7: 어느 자리 그냥 붙어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8: 같이. 나란히 가서 앉아서 뒷자리 상관없다 이거죠.
7: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 현장 티켓 합니다.
7: 10시 오셨다고요? 앞에 10시에 오셨대요.
8: 다 매진되면은 못 사요.
7: 못 사요?
8: 네, 네. 줄을 서야 돼.
7: 저희가 일찍 온 덕분에 지금 그래도 저희가 좀 앞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0: 긴 기다림이 끝난 후
7: 이제 저희 차례. 이제 저희 차례. 이제 저희 차례.
9: 좋은 자리 있어요.
7: 좋은 자리 있어요? 좋은 자리 있어요?
8: 어디예요? 어디? 아, 여기 남아 있어요?
0: 함께 응원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 현장 티켓팅을 합니다. 현장 티켓 구매 완료!
7: 아, 저 샀어요!
2: 좋은 좌석?
7: 네, 엄청 좋은 좌석이에요. 현장 예매했는데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다 같이 붙어 있는 자리. 어떡해. 우와. 이제 뭐예요?
8: 표시해. 네, 표시하고. 줄을 세워, 줄을 쭉!
0: 방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이벤트. 그래서인지 유독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인데요.
6: 안녕맨이 무너져! 여기 저희.
0: 방장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1인당 하나씩만 가져가도록 체크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임무.
7: 한번 해드려봐.
6: 자, 체크해봐. 몇 개인가?
7: 했어?
2: 네네. 자, 체크했어요.
7: 한꺼번에? 체크.
8: 오, 다 됐어. 네 개. 일단 네 개, 일단.
0: 그런데 날씨는 덥고 대기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심었고 지금 몇 시간을
1: 우리 6시에 일어났잖아.
2: 나 오늘 미쳤다.
3: 드디어 영탁님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콘서트는 열광의 도가니. 콘서트가 무르익는 동안 공연장 밖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지금 부모님 콘서트 들어가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1: 엄마 아빠 다 들어가셨어요?
4: 네네, 두 분 다 들어가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조금 팬이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네.
5: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 장인이랑 이제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좀 힘들긴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언제 계속 살아 계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3: 그리고 3시간의 황홀한 무대가 끝났습니다.
6: 아니, 어머니들이 그냥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대단하다 말할 때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맨 처음에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영탁님인데 아니 저희 오늘 하루 전에 진짜 고생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 딱 나오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뭔가 영탁님보다도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이 다른 분들 모습을 보니까 눈물 날 뻔했어요.
3: 그리고 진짜 눈물이 난 한 사람. 오늘 하루 수십 번 맘 졸이며 애쓴 방장님입니다.
7: 힘들어도 이렇게 그렇게 걸어와도 영탁님이 이걸 다 행복을 찾아주, 행복을 다 안겨주니까 항상 감동이에요.
8: 영탁님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구나. 그 감정을 느끼고 저도 좀 이렇게 벅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앞에 딱 이렇게 봤는데 다 뒤통수들이 저희 엄마랑 너무 비슷한 파마머리의 그 뒷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비슷한 모습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엄마 생각도 나면서 눈물이 좀 찔끔 났던 것 같아요.
9: 사랑해요, 박영탁.
10: 네. 네.
9: 시작. 사랑해요, 박영탁.
7: 사람이죠. 시켜서는 못할 거예요. 저희가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그래 월급 주냐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 없으면 못해요. 우리 영탁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참 제대로 미쳤구나. 안 미치면 못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잘 미쳤다는 생각이에요. 영탁님한테.
11: 연예인 쫓아다니면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런 거 입고 다녀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I'm happy. 행복해요.
8: 사랑의 베테랑. 저는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재지 않고 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의 베테랑들이신 것 같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0: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서해에서는 비바람을 맞아가며 통발 3,000개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1: 일부가 안 내린 듯한 계속 작업을 해요.
0: 통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초겨울 진미 암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통발에 연결된 줄이 다 올라올 때까지 항행군이 이어지는데요.
2: 사업은 이용이 엄청 크지. 엉켜나 가면은.
0: 살과 맛으로 꽉 찬 꽃게를 잡기 위해 위험과 맞서 싸우는 고된 조업 현장.
3: 지치려.
0: 초겨울, 동해와 서해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를 누비는 어부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맞은 방어인데요. 겨울이 되면 인기 횟감으로 떠올라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죠.
4: 이 방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5: 오늘 아침에 서초에서 잡아온 거예요.
0: 추위가 시작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많이 먹고 몸집을 키워서 기름을 축적하는 방어. 방어 중 가장 맛이 좋기로 알려진 것이 8kg 이상 되는 대방어입니다.
4: 와, 이게 대방어예요?
1: 네.
4: 몇 킬로 정도 돼요?
1: 10kg 이상이. 배로 치면 한 20분 이상이 드시지 않을까요? 한 20분 정도?
4: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1: 예, 예.
0: 제철을 맞아 기름이 오를 대로 오른 방어는 참치 못지않게 다양한 부위와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1: 크기도 크지만 부위마다 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위를 맛보실 수 있죠.
6: 그거는 이제 대뱃살이고, 그거는 이제 준뱃살, 꼬리살, 사이살, 등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부위별로 각각 다른 매력이 있지만, 맛있는 부위가 따로 있다죠?
6: 요 부분은 대뱃살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이에요. 요건 준뱃살이고.
0: 운동량이 많아, 쫄깃한 식감의 꼬리살에 담백한 맛이 특징인 등살도 올려줍니다.
6: 요거는 이제 사이살이라고 뼈가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별미로 먹는 거죠.
0: 고소하면서 뛰어난 감칠맛으로 겨울철 최고의 진미로 꼽히는 방어회.
4: 대방어랑 예. 작은 방어들이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6: 그렇죠. 차이가 아무래도 기름기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에 뭐 씹는 맛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지금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한참 추울 때 그때가 가장 맛있죠.
0: 방어회를 뜨고 남은 대가리와 뼈를 끓여 만든 진국 매운탕. 두툼하게 썰어 넣은 회에 새콤달콤한 양념과 채소를 버무려 만든 회무침도 별미라는군요.
4: 회무침 보통 어떤 부위로 해요?
7: 등살이 살이 많고 양이 많아가지고 등살로 무쳐요.
0: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방어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답니다. 회를 비롯해 다양한 조리법으로 차려낸 방어 한상.
8: 방어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소고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부위별로. 소고기도 부위별로 이렇게 틀리듯이 방어도 대방어는 다 부위별로 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0: 기름진 방어 한 마리가 주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맛. 그래서 매년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9: 대방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꼬집고요. 그다음에 살도 탱글탱글하고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겨울철에 먹는 게 최고 맛있고.
0: 겨울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 방어. 이 대목을 놓칠세라 방어잡이 배들은 추위를 뚫고 서둘러 조업에 나서는데요. 경력 55년 차 정충식 선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4: 선장님 얼마나 멀리 나가야 돼요?
10: 한 20분 정도요.
4: 여기서 방어잡이는 어떤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10: 정치망 그물에 미리 쳐놓은 데 방어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찾아오는 거죠.
0: 도착한 어장에서 선원이 부표를 찾아 수신호를 하면 선장이 배 위치를 금

0: 물에 맞춰 조종하는데요.
1: 저 노란 아바를 잡아가지고 양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배가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가와에 대야 됩니다.
0: 동해에서는 방어를 잡을 때 정치망을 이용합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초대형 그물을 쳐놓는 어법으로 단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정치망 그물을 찾자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서둘러 앞쪽으로 가서 그물이 연결된 줄을 위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1: 양쪽에 이 줄을 끌어올려야지 밑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각망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0: 있는 힘껏 그물을 당겨 배와 그물의 간격을 줄입니다. 동시에 배 뒷부분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물 자체가 크고 무게도 상당해 어느 정도 연결된 줄이 올라오면 양망기에 묶어서 올리는데요. 그물 길이만 약 500m.
1: 이 줄이 다 한 칸 한 칸씩 접는식으로 그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끌어올린 거고 이제 이 줄 하나씩 당길 때마다 저기 한 칸 한 칸씩 그물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으로 고기를 몰아가지고 마지막에 해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0: 이때 동일한 속도로 올려야 그물이 차곡차곡 접혀나가 고기가 끝쪽으로 몰리는데요. 정치망 그물 끝쪽으로 고기가 어느 정도 몰리면 크레인의 힘을 빌려 고정시킵니다. 이때 완전히 다 올린 상태가 아니어서 선원들이 손으로 잡아당겨야 하는데요. 바닥이 보일 때까지 올려줍니다. 선원들이 힘을 모아 올리자 드디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도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대방어도 있고 내 작은 이대기도 있고.
0: 방어 무게에 따라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로 나뉘는데 최소 무게가 8kg 이상 나가는 것을 대방어로 부릅니다. 여름에도 잡히지만 겨울에 맛과 식감이 제일 좋습니다. 월동과 산란을 위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살과 지방이 두툼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2: 오, 방어! 방어! 방어!
3: 방어! 대방어! 대방어!
4: 방어 많이 했네!
2: 아, 좋다!
0: 커다란 대방어는 크레인에 연결된 대형 그물망을 이용해 어창으로 옮깁니다. 크기가 크고 양이 많다 보니 한 마리씩 잡아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어와 함께 잡어와 해파리도 같이 들어가 선원들은 어창 앞을 계속 오가며 일해야 합니다.
1: 한꺼번에 오산대로 퍼와서 여기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잡어하고요.
0: 남은 방어는 뜰채를 이용해 옮기는 것이 빠른데요. 어느새 어창 안에 대방어부터 중방어, 소방어까지 다양한 크기의 방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목표로 한 만선은 아니지만 다행히 몸값 비싼 대방어가 꽤 보입니다.
1: 간밤에 파도가 높아가지고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은데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
0: 첫 조업을 마치고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는 배. 추위가 베테랑 선원들을 괴롭힙니다.
5: 그물을 하루에 몇 개씩 올려요?
2: 물로 많이 감어. 저 두 개. 물로 안 감어. 저 세 개. 고기 많이 심어. 두 개. 두 개만 올려. 고기 없으면 세 개.
0: 두 번째 어장에 도착한 후 바로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6: 줄이 풀렸어. 그물 줄이 풀렸다.
2: 여기 줄 잡아야 돼.
0: 부표와 연결된 정치망 그물줄이 풀려버린 것인데요. 허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던져 줄이 걸리길 바라봅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행히 걸렸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 운이 좋은 날이면 많은 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어. 하지만 대사랑 선언도 올릴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그물 아닌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1: 소하고 마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네요.
0: 그물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방어 새끼와 잡어. 같은 방어라도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참치처럼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다 보니 마리미로 불리는 방어 새끼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죠?
2: 참치.
5: 참치요?
2: 네. 맛있어요.
0: 어느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지만 선원들의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잡어가 많이 잡혀서 분류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까닭인데요.
5: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1: 아, 예. 마리미 말고 다른 고기가 이거 분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팔 때 숭어는 숭어대로 마리미 마리미대로 팔아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나중에 모르고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류해두는 거예요.
0: 날이 새도록 계속되는 작업. 대방어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방어 새끼와 여러 잡어입니다.
5: 잡어가 더 많으면 좀 맥이 빠지죠.
1: 그래도 뭐라도 잡으면, 뭐라도 많이 잡으면 좋죠.
0: 그물 아래까지 올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보입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생선으로 방어가 좋아하는 먹이라는데요.
1: 매갈이라고 작은 생선인데 그물이 다 끼어가지고 그물도 망가지고 그물이 무거우면 가라앉거든요.
0: 하지만 선원들에게 전갱이 때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하나도 값어치가 없어서 일일이 털어버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시작한 조업은 오후가 돼서야 끝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베트남 선원들이 짬을 내 구운 오징어를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정치망으로 잡은 오징어라는데요.
5: 맛있어요?
2: 맛있죠.
1: 금방 살아있는 오징어요. 바로 떼게 해가지고 저기 연동에다가 구운 거예요. 베트남 선원들이 오징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오징어 구워 먹는 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재미도 있고 힘도 나는가 봐요.
0: 다시 뜰채를 잡은 선원들. 아직 일이 남은 걸까요?
2: 바라는 거를 골라. 고기 다 골라야지.
0: 오늘따라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아쉬운 대로 잡어 중에 횟감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골라냅니다. 12시간 만에 다시 찾은 선착장.
2: 대방어.
0: 대방어는 기다리고 있던 활어차에 바로 실어주는데요. 활어 상태여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한 마리씩 신속하게 옮깁니다.
2: 오늘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0: 대방어에 비해 찾는 이가 없는 방어 새끼는 대량으로 모아서 판매합니다.
6: 아, 이거 선어로 나가는 거예요. 선어.
0: 마지막으로 남은 잡어는 모아서 경매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까치복에 관심을 갖는데요.
2: 20마리, 30마리. 큰 거.
4: 이거 큰 거.
7: 20마리.
2: 아, 그러면
7: 이거
2: 한번 이렇게 들어가.
0: 맑은 탕으로 만들면 시원한 맛으로는 따라올 게 없죠. 이어서 숭어와 광어까지 횟감으로 팔고 나서야 오늘 조업이 끝납니다. 오후 5시 베트남 선원들이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오늘 잡은 잡어를 푸짐하게 넣어 탕으로 만들었는데요.
8: 베트남 여기 음식 이릴게요. 만들어.
5: 아, 베트남식이에요?
8: 네.
0: 여기에 기름이 올라 고소한 방어회도 두툼하게 썰어서 올립니다. 베트남 선원이지만 방어잡이 어선을 타면서 방어회의 참맛을 알아버렸다는데요.
7: 맛있습니다. 잘 먹어도 돼요. 배고파.
0: 며칠 후 다시 찾은 속초항. 출항에 앞서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조업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9: 지금 연결하는 거 뭐예요?
10: 호수 문. 문턱.
11: 다 왔어?
12: 다 왔어요, 사람. 출발하면 돼요, 배나가.
0: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항하지 않는데.
13: 네네.
14: 일단 풍랑주의보 내려가지고요. 지금 출항이 아직 신고가 안 떨어져서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9: 이런 일이 잦아요?
14: 특히 겨울에 예, 더 이렇게 풍랑주의보 내릴 때가 많습니다.
0: 영하의 날씨 속에서 출항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쪽잠을 청하는 선원들.
15: 근데 허가 떨어진 거예요?
16: 네.
0: 지체된 시간만큼 빠르게 바다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맞닥뜨린 4m 높이의 너울성 파도.
9: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도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16: 네, 잡으러 가야지요. 파도가 있어도. 다른 배들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0: 파도에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행히 해가 떠오르자 잦아든 바람과 파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치망을 올려서 확인해보는 선원들. 과연 방어가 있을까요?
9: 방어 있어요?
10: 방어 있어요!
0: 물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검은 물이. 이 정도 크기면 대방어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 물을 더 올리자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타난 방어떼.
1: 방어가 많네요. 북쪽이 지금 방어가 좀 더 많이 들었네요.
17: 저 끝에 더 땡겨!
1: 누나! 저 끝에 더 땡겨! 왜 안 쓰게!
0: 풍어의 기쁨도 잠시. 온전히 배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이번엔 두 대의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1: 방어가 좀 양이 있어가지고 앞에 크레인으로 방어를 풀려고요. 그래서 뒤에 크레인으로 대신 그물을 잡은 거예요.
0: 방어의 주산지는 원래 제주도지만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는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히는 어종이 됐습니다. 어획량이 작년 기준으로 이미 오징어를 넘어섰는데요. 동해의 대표 어종으로 떠오른 방어. 귀한 손입니다 보니 각별히 더 신경 쓰는데요.
9: 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1: 아, 산소.
0: 새벽부터 파도와 싸워가며 고생한 선원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올라올 때마다 대형 그물에 대방어가 가득합니다. 이런 날은 방어를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린다는데요.
9: 이 정도면 방어 많이 든 거예요?
1: 그래도 그동안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 오늘 그래도 좀 잡은 것 같아요. 대략 2-300마리 정도요. 사이즈도 크고 되게 또 상태도 되게 좋고 감사하죠 뭐.
9: 기분 좋으시겠어요?
1: 네!
0: 추운 겨울바다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선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해준 방어.
1: 많이 잡은 날도 있고 적게 잡은 날도 있는데 그래도 바다가 주는 대로 또 받아서 감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바다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예.
0: 또 다른 초겨울 별미를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의 한 식당. 꽃게 전문점으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간장게장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18: 전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9: 얼마나 좋아하세요?
18: 그냥 뭐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꽃게 무침과 간장게장, 그리고 뜨끈한

0: 꽃게탕까지 다 밥도둑인데요.
1: 꽃게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2: 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에는 꽃게탕이 제일 최고죠.
0: 보통 꽃게철은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로 나뉘는데 지금 시기에 잡히는 것은 살과 알이 꽉 차 그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3: 이때 잡는 거 그래요. 이때 잡은 게 이렇게 알이 차야지. 아니, 너무 일찍 잡으면 알이 없어요. 살도 별로 없고.
0: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꽃게지만 제일은 역시 간장게장이죠. 꽃게 무침의 경우 암게보다 수게로 만드는 게 맛이 더 좋다는데요.
3: 무침은 수게로 해야 되거든요. 암게는 알이 흘러내려가지고 먹을 때도 별로 안 좋고 수게는 이제 살이 많으니까 살이 꽉 차서.
0: 시원하고 얼큰한 꽃게탕은 오히려 재료를 적게 넣는 것이 비법이라는데요.
3: 너무 많은 걸 넣어버리면은 이게 꽃게 맛인지 다른 양념 맛인지를 분간이 안 되니까.
0: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꽃게 요리. 누군가의 노고가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하의 날씨 속에서 꽃게 조업배의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4: 정월이라고 저희 이제 통발 미끼로 쓰는 거예요. 이제 하루 조업량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은 이제 15kg 박스 한 12개 정도 이렇게 한 쓰고 있어요.
0: 새벽 3시가 되자 바다로 출근하는 선원들. 조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찍 출발하는데요.
5: 어장까지는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가요.
6: 그럼 하루 조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져요?
5: 보통 이제 3시쯤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요. 저녁 5시까지 조업을 해요.
0: 이동하는 사이에 꽃게 통발에 넣을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도착 전 미끼 상자에 들어갈 크기로 정어리를 잘라줘야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 또 몇 통 만들어야 돼요? 몇 통?
7: 15통.
0: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첫 번째 어장. 부표를 건져 연결된 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바닷속에는 줄 하나에 수십 개의 통발이 닻으로 고정돼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꽃게가 통발 속 미끼에 강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잡히는 방법이죠. 양망기가 작동하자 빠른 속도로 첫 번째 통발이 올라옵니다.
6: 어떤 작업이에요?
7: 통발 올리고 터는 거예요.
0: 하지만 바라던 꽃게는 보이지 않고 빈 통발만 계속 올라오는 상황.
8: 바탕이 잘 나오는 바탕이 있고 또 안 나오는 바탕이 있어요. 중간쯤 가면 또 잘 나올 거예요.
0: 다행히 다음 통발에서 나타난 꽃게. 지각한 것을 만회라도 하듯 통발 한 개에 여러 마리가 든 것도 있는데요. 꽃게가 우르르 나타나자 분주해진 다음 작업자. 한 마리씩 들고 집게발 아래쪽을 잘라주는데요.
9: 이 꽃게 윗발에는 순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협을 느끼면 자기가 스스로 발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발 떨어지면 상도가지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기 순경이 없는 밑에 다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다른 꽃게를 물지 말게 하고 스스로 발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0: 집게발 아래쪽을 잘린 꽃게는 두 군데로 나뉘어 담깁니다.
9: 얘들은 큰 놈들. 예, 얘네들은 작은 애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암게입니다. 원래 암게는 봄의 제철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9: 숫게들은 보통 금어기가 풀리는 8월 21일부터 추석 전까지, 추석 때까지 숙회들이 많이 나고요. 숙회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암게들이 나와요.
0: 산란이 끝난 암꽃게의 살이 다시 차오를 때가 이맘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봄보다 싸게 즐길 수 있답니다. 꽃게 조업은 철저히 분업화로 이루어지는데요. 꽃게를 털어낸 빈 통발은 신선한 정어리를 교체해서 넣어줍니다. 아까 준비한 미끼가 이제야 빛을 보네요.

0: 택배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미끼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거든요, 택배들이.
1: 미끼 교체 작업이 끝난 통발은 올라온 순서대로 배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다시 처음에 나가고, 처음에 들어온 게 제일 마지막에 나가고.
3: 아, 그래도 이렇게 가지런히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2: 그렇지, 차곡차곡. 하나가 엉키면 다 엉망져버립니다. 못
3: 이 줄라나에 통발 몇 개 정도 달려있어요? 100개요.
1: 10m 간격으로 100개의 통발이 달린 줄 하나의 길이가 1km. 엉키는 순간 조업을 망치기 때문에 노련한 선원이 줄 정리를 전담해서 맞습니다.
2: 사고 위험이 엄청 크지. 엉켜나가면 다 안 됩니다.
3: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2: 이건 요령이요. 낙지로. 그냥 막차링이에요. 이 요령 돌아가는 거예요.
1: 자세히 보니 원 모양으로 돌려서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7명의 선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100개에 달하는 통발 확인 작업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데요.
4: 이제 올렸던 통발을 다시 내려놓고 다른 지점으로 가려고 이제 내리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하면 앞에서 이제 그물로 준비를 하고
1: 통발을 고정시킬 닻을 따라서 연결된 1km의 줄도 바다로 향하는데요. 이때 근처에 다가가면 발이 걸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서 작업자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4: 저희 이 근방에는 지금 15줄이 놓여있고 이 15줄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걷어서 총 30줄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꽃게 통발은 미끼만 교체하면 하루에 두 번 조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모든 준비와 작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0: 움직이게 되면 서로 가위발로 서로를 찔러대고 움직이다 보면은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1: 꼼짝 못하도록 결박시킨 꽃게는 어창으로 옮기는데요. 한 상자당 무게가 거의 50kg이라 들어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두 번째 어장도 도착하자마자 통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많이 잡힐까요?
3: 와, 엄청 크다.
1: 꽃게 평균 수명은 3년으로 우리가 먹는 건 보통 1년생입니다. 그 이상으로 자라면 탈피를 거쳐 이렇게 커지는 것인데요.
0: 저희는 덕게라 그러는데 엄청 크고 딱딱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가끔 나와요. 한 이게 하나에 한 400g, 500g 정도 할 거예요.
5: 바탕마다 다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는데 바탕이 좋은 데는 큰 게 많이 나와요.
0: 돌게 돌게. 서해에서는 박하지라 그러고 여수에서는 돌게라 그러고.
1: 꽃게와 달리 사시사철 나는 민꽃게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6: 간장게장으로도 많이 해먹고 이제 음식점에서 많이 나가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꽃게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돌게는 좀 꽃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1: 이렇듯 통발에는 꽃게 외에도 다양한 어종이 들어오는데요. 쭈꾸미, 낙지, 그리고 생선도 종종 잡힌답니다.
6: 쭈꾸미도 걸리기도 하고 낙지도 걸리기도 하고 우럭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놀래미나 뭐 광어. 이게 미끼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통발에 뭐가 나오는지 다 달라져요.
1: 양망기에 통발이 연결된 줄이 올라오면 속도에 맞춰 쉴 새 없이 통발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아침.
3: 이게 몇 번째 줄이에요?
7: 이게요?
3: 네.
7: 아, 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한 13개 정도 봤을걸요? 13틀 정도.
1: 조업 중 가장 힘든 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통발 털기. 3kg에 가까운 통발을

0: 하루에 보통 3,000개 정도 반복해서 털기 때문인데요.
1: 선생님이 제일 힘든 일 하는 것 같아요.
2: 오래 해가지고 괜찮아.
1: 머리 아플 것 같은데.
2: 많이 아프죠. 애들이 빨리 배워야 되는데.
0: 새벽 3시부터 시작한 조업이 벌써 5시간째.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3: 야, 효나 나달 빠졌다. 천천히 던져라.
4: 지금 여기 돌아나는 벨트가 원래 이게 벨트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잡아줘서 같이 돌아야 되는데
3: 아다리가 빠진 것 같아. 휜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자꾸 빠지지. 뭐가 안 맞아 구배가 지금. 아 머리 아프네.
0: 아이고. 엔진에서 발전기와 유압 실린더로 배에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가 빠진 상황.
5: 작업도 지연되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3: 바닷일이라는 게 이게 순탄히 돌아가야 되는데 어렵네. 아
6: 힘은 안 되지.
0: 임시 방편으로 벨트가 걸리는 도르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줍니다.
6: 한번 해보자.
3: 달려보라고 달려보라고.
0: 응급 처방이 잘 됐는지 힘찬 소리를 내는데요. 일단 벨트도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7: 일단 임시 방편 했어요. 또 이제 하늘에 맡겨봐야죠 또. 오늘 오전 작업까지만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0: 현재 배 상태와 조업 상황을 고려해 아깝지만 오후 조업을 포기한 것인데요. 잡아 올린 꽃게라도 잘 팔 수 있도록 손질에 최선을 다합니다.
1: 하루종일 가위질하는 손 안 아프세요?
8: 아파요. 어떨 때는 마비가 온다고 손에. 그 다음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3: 꽃게 바로 자를 때 그 생기는 물리적인 충격이 이 끝을 따라서 여기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아파요. 집에서 저는 항상 이제 마사지합니다, 스스로.
0: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빈 통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게 어획량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7: 기계 때문에 또 기계를 또 올리면 또 아까처럼 벨트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천천히 조업하느라 조업량이 빨리 안 차네요.
0: 날이 더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꽃게. 1분 1초가 아쉽지만 해고장으로 오늘 조업은 마무리 짓습니다.
9: 우선 선장치고는 나이가 꽤 젊어 보이네요.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7: 이제 나이가 31이에요. 31인데 이제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바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선장을 잡고 있네요.
9: 원래 이배 선장님이 아버님이세요?
7: 네, 원래 아버지셨는데 제가 이제 분가했어요.
0: 돌아가는 길에도 선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10: 이제 여기다 시키고 잡을 거야.
0: 잡아서 결박시켜 놓은 꽃게는 도매업자에게 팔기 위해 다시 10kg 무게로 소분하는데요. 이때 살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분류가 일단 제일 먼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기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0: 애써 잡은 꽃게가 죽지 않도록 재빠르게 소분 작업을 마치는데요. 민꽃게 역시 똑같이 소분하는 데 모아놓으니 양이 적지 않네요.
1: 많이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죠.
11: 꽃게보다 더 나올 때도 있어요?
1: 예. 이제 꽃게가 떨어지면 바가지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나오면은 바가지 가격이 좀 싸고.
3: 현아 몇 가구나 잡았어? 10가구 정도 남게? 몇 개나 남았어? 두 가구? 알았어.
7: 오늘 목표했던 양이 1톤이었는데 작업을 반밖에 못해서 그래서 오늘 500kg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착장에 배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반기는 이가 있습니다.
1: 아이 고생들 많았다. 앞에 안 나갔나 햇빛 또. 또.
3: 근데 집에서 쉬라고 했더만 무렇게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원래는 산부장 같이 다니는데 오늘 좀 쉬시라고 티켓을 드렸더니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네. 야, 어부들이 다 그래요. 쉬면은 막 몸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질근질돼서 나와서 작업해야 되고.
7: 나들 펌프도 나가고 저기 앞에 도끼도 펌프 나가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오전 작업 하고 들어갔어요.
1: 고생 많이 했어. 아버지 가서 손 봐와야지.
0: 아버지 박용현 씨가 고장난 배를

0: 고치는 사이 둘째 아들 효원 씨는 잡아온 꽃게를 꼼꼼하게 맞춰가며 나가는 양을 체크하는데요.
1: 14개.
2: 이 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건 수량 안 맞으면 양쪽에서 큰일 나요. 18개.
0: 다음 날 다시 꽃게잡이 배를 찾았는데 어제와 선장님이 다르시네요.
3: 오늘 제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4: 기계는 다 고친 거예요?
3: 네, 어제 다 손 봤어요.
0: 힘차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서해로 출발합니다. 다시 시작된 통발과의 전쟁. 처음부터 꽃게가 서너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꽃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꽃게가 많이 잡혀 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만하면 꽃게의 크기도 준수한데요.
2: 어제보다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5: 사슴이 바쳐서 그런가.
2: 올해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
0: 선원들은 꽃게를 잡기 위해 지겨울 수도 있는 반복 작업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중 통발을 올리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는 선장.
2: 가끔가다 물속에서 엉켜서 올라오거든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신경 미처 못 쓰면 내가 이제 여기서 소리쳐가지고 이제 위험을 알려줘요.
4: 엉켜서 올라오면 위험해요?
2: 그렇죠. 튀어 오르면 사람이 맞으면 많이 다치니까.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0: 다행히 사고 없이 조업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집게발 절단 작업을 다 하기도 전에 쏟아져 내려오는 꽃들. 아무래도 오늘은 꽃게 풍년인 모양입니다.
5: 오늘 한 어제 목표했던 만큼 한 1톤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느덧 찾아온 아침. 날이 밝을 시간인데 어둑어둑한 것이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6: 사용권 보내드릴게요.
2: 바다는 수시로 변해요. 예측이 좀 조금 더 어려워요. 기상 예보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0: 날씨는 하늘의 영역이라 30년 경력이 어무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날씨가 더 나빠지지 않길 바라며 조업 속도를 올립니다.
4: 이걸 몇 개째 끌어올린 거예요?
7: 1200개 정도.
4: 1200개요? 안 지치세요?
7: 지치기요, 지치죠.
0: 꽃게가 많이 잡혀서 행복한 것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더 안 좋아지더니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 주의보가 안 내리는 이상은 계속 작업해요. 웬만한 파도들은, 뱃사람들은 또 특히 꽃게 털에는 작업을 계속 가능해요.
0: 겨울비를 맞으며 여느 때처럼 계속되는 통발 조업. 잠시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 상황이라 나온 이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4: 몇 가구 정도 들어갔어요?
8: 6가구, 7가구.
4: 갑자기 비가 오니까 꽃게 많이 드네요.
0: 지금까지 약 350kg의 꽃게가 잡힌 셈인데요. 더 많이 잡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비보다 우비가 작업을 더디게 만듭니다.
9: 아유, 가깝다니 못해요.
4: 그냥 비 맞으시게요?
9: 네?
4: 그냥 비 맞고 일하시게요?
9: 네, 아유, 비가 가잖아요.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0: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빗줄기가 더욱 굵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꽃게를 잡기 위해선 이겨내야 하는데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 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선장님.
2: 이게 거의 10노트에서 11노트 사이로 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도 통발을 던질 때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느리면 조류에 배가 밀려버려서.
0: 악철호 속에서도 꽃게 조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2: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4: 네? 어떻게 없어져요?
2: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다 바다에 꽃게가 싹 어디로 가 사라져요.
0: 비바람을 맞아서 더 힘들었던 조어. 추위도 녹이고 배도 채울 겸 꽃게 라면과 찜으로 새참을 먹기로 합니다.
5: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얼른 라면으로 때우고 얼른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0: 꽃게는 감칠맛이 훌륭해 찜과 라면 어떤 요리로 만들어도 맛이 좋은데요. 그 냄새에 이끌려 선원들이 금세 모여듭니다.
10: 선원들이 계시는 날이 피우는 날인데
11: 비가 오면 오비도 입어야 되고 또 그리고 몸도 좀 더 힘들고 일하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요 또 약간 또 배가 또 파도 꼴랑거리니까 힘들고.
0: 꽃게찜과 꽃게라면. 아, 군침이 절로 돕니다. 뜨끈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서둘러 한술 뜨는데요. 겨울철 배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죠.
10: 춘대, 뜨끈한 국물 들어가니까 뭐 개운해.
0: 온몸을 녹여주는 게 꽃게라면이라면 꽃게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꽃게찜인데요. 게딱지 내장까지 싹싹 긁어서 제대로 즐깁니다. 추위로 온몸을 녹이고 배를 채우자 다시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요.
11: 바람도 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빨리 진행해야 돼요.
0: 한 통발에서 하루 두 번 조업이 가능한 꽃게. 이번엔 오전에 미끼를 교체해둔 통발을 다시 꺼내서 확인하는데요.
11: 입값을 갈아주니까 이제 일단은 더 싱싱한 걸로 갈아주니까 냄새 맡고 꽃게들이 많은 데는 많이 들고요. 또 적은 데는 또 적게 들고.
0: 오늘 날씨 복 대신 꽃게 복이 터졌는지 이번에도 꽃게가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이어지는 조업.
5: 아버지 몇 줄이나 남았어요?
12: 아, 좀 앞으로 6줄.
5: 800kg 잡겠네. 800kg?
12: 어.
5: 많이 잡고 한 1톤?
12: 힘내보자고.
5: 알았어.
12: 파이팅!
0: 어느덧 꽃게 조업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올리면 총 3,000개의 통발 확인이 끝납니다. 이미 두 개의 어창을 가득 채우고도 10kg씩 소분해야 될 꽃게가 남았는데요.
13: 근데 한 바퀴 많이 잡았잖아요, 그만큼.
14: 많이 잡으시면 좀 피로가 좀 풀려요?
13: 그럼요. 이왕 나와서 고생하는 거 많이 잡고 들어가야 되죠.
11: 아, 일단 일이 끝나면 재밌죠. 즐겁고. 일할 땐 좀 힘들고. 끝날 땐 다 즐겁게 다 하니까 사람들.
0: 오후 4시가 되어서 선착장으로 돌아온 배. 넘치는 꽃게 어획량에 선착장에서 소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일이 많았던 만큼 기대되는 오늘 어획량 얼마나 될까요?
5: 오늘 바카지까지 해서 한 900kg 좀 잡은 것 같은데요. 900kg에서
14: 900kg나 잡았어요 오늘?
5: 예, 1톤은 안 되네요. 못 뺐던 양보다. 날씨가 굳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안 들어서 그랬나.
14: 아유. 근데 비온데 고생한 만큼은 나온 거죠?
5: 그렇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오늘 따슴 밥은 먹겠네요.
0: 선원들이 초겨울에 잡아온 살이 꽉 찬 꽃게. 이제 전국으로 떠나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 행복한 맛을 전파하겠죠.
2: 일 끝나고 아무 일 없이 들어가면 최고죠. 고기를 많이 갖고 못 잡고는 둘째고 안전하게 조업이 끝나면 최고의 기분이 좋죠.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0: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입에 달고 짠맛을 찾을수록 내 몸이 편안해질수록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앓고 있다는 이것은 바로 지방간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이 점점 기름이 끼고 살이 쪄가는 우리의 간. 그러나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1: 전혀 몰랐죠. 그런 건 몰랐죠.
2: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3: 건강검진에 보면 그게 수치가 좀 높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0: 하지만 지방간은 방치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와 간암까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지방간의 한 10에서 20%는 지방간염, 또 지방간염 환자의 한 20%는 간경변증을 섬멸을

0: 우리는 보통 통증을 느끼거나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 병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김홍석 씨는 지난해 7월 위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 정도를 저희가 평가하거든요.
3: 네.
1: 간 수치가 높고 혈당이 좀 높고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3: 간 수치는 180이 넘어갔다.
1: 180도 넘었어요?
3: 네, 넘어갔었습니다.
0: 그는 주의가 필요한 중등도 지방간이었습니다.
4: 간 쪽에 문제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었고요. 간 수치가 정상치의 4배, 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니까 그 숫자 때문에 많이 놀란감이 있었습니다.
0: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방간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1: 그래서 초음파를 한번 보면 이 부위가 간이에요. 전반적으로 간이 좀 뿌옇게 보여요. 지방 때문에.
0: 초음파 사진에선 간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 형체 구분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1: 간 수치가 왜 올라갔냐고 생각하면 간에 있는 요 지방들이 얌전히 있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은 간 섬유화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0: 성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게 접하는 지방간.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질환이 아닙니다.
5: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낀 경우를 이제 지방간이라 그러거든요. 간 전체 무게의 5% 이상이면 지방간이라 그럽니다. 그게 단순 지방증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만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염증 염자를 써서 지방간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간은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 괴사가 오게 되면 치유 단계를 상처의 그 반응 형성으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 반응 형성이 섬유화거든요. 섬유화가 되면 간은 말랑말랑해야 재기능을 하는데 간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섬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후들경자를 줘서 간경련증, 간경화라고 하거든요.
0: 지방간은 지방간염을 거쳐 섬유화와 간경변, 그리고 간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최명기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긴장이 된다는데요.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그녀는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모두 망가진 간 때문이었습니다.
6: 어느 한 날 피를 토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밤에 이제 여기 와갖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수혈하고 그래서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엄청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그녀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이유는 바로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간경화증은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1: 간 경화가 있으면은 간으로 유입되는 그 혈액이 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간으로 쉽게 유입이 되지 못하고 다른 장기로 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으로 통해서 우회를 하게 되면 비장을 크게 만들어서 비장 종대를 일으켜요. 이분도 보시면 비장이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식도 쪽으로 혈액이 많이 또 우회해서 몰리게 되면은 식도 정맥이 커지는 식도 정맥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정맥이 자꾸 커지면 풍선이 자꾸 커지면 터지듯이 이 약해진 지점을 통해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량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0: 식도 정맥 출혈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혈에 성공해 고비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나빠진 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낳았습니다. 바로 대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된 융종을 조직 검사한 결과 세포 변이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0: 그래서 이분은 조직 검사 결과는 손종 중에서도 이제 암으로 진행되기 직전 암세포가 표면에서만 좀 보이는 그런 상태로 발견되어서 내시경적 시술로만으로도 일단 치료를 끝냈던 분이고 이제 수개월 뒤에 경과 관찰 대장 내시경을 할 예정으로 있는 분이십니다.
1: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은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간 세포암뿐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용종은 이제 두 가지 조직학적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과형성 용종이고 하나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종은 방치하면 나중에 암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대장암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한 5년 정도 큰 용종을 방치했을 때 한 10% 정도에서는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용종 절제술로 용종을 제거하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고 싶고요. 지방간이 있으면 대장 용종,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순환 이런 각종 암이 지방간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한 1.5에서 많게는 2배까지 많이 생기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명기 씨는 어쩌다 이렇게 간 경화까지 생긴 걸까요?
0: 간 경화가 우리는 왜 왔을까? 예전에 뭐 B형, C형 간염 이런 검사 다 해봤고 또 드물지만 또 중년의 여자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 자가 면역 검사 다 해봤고 예전에 술도 안 드셨잖아요. 이유는 없다. 그래서 간 경변증 환자의 한 30% 정도는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들
1: B형과 C형 간염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그녀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0: 예전에는 알코올성이 더 많았다 그러면 요즘은 술 거의 안 드시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간 수치가 정상은 뭐 남녀 다 남자는 40, 여자는 30 미만이라 그러면 100을 훌쩍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음파를 해보면은 대부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 외래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방간이 있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고 당뇨가 위험하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오시는 거 보면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알코올성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그 유병률이라 그럴까요? 또 연간 발생률은 상당히 더 증가 추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0: 이분들을 예전에 어떤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평범한 체격이었다는 분도 있고 살이 좀 쪘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어머니도 예전에는 좀 살이 좀 쪘었다. 예전에 살이 많이 쪘을 때 얼마까지 쪘나요?
2: 아우 10kg도 더 나왔었죠.
0: 지금보다?
2: 네. 그때는 진짜 20대였지만 식욕이 엄청 왕성했습니다. 왕성해서 간식도 먹어야 되고 해다 보니까 다 먹고 싶어서 먹다 보니까 막 찌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방간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지방간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3: 팔다리는 괜찮은데 복부 쪽에 모든 살이 몰려 있어가지고 배만 보면은 아 내가 비만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4: 최근에 한 5kg 정도 쪘거든요. 근데 배만 볼록 났어요.
5: 과체중과 함께 이제 간 수치가 높다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그런 검사가 나왔었고.
1: 해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만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0: 살찐 인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많이 드시고 드신 만큼 그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기 때문이죠. 요즘 또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더 운동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도 웬만하면 걷는 것보다는 이제 자가용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드시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잉여 에너지는 내장지방의 형태로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 내장지방이 많아지면은 결국 지방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1: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0: 전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데요. 지방은 피부 아래 피하층에 쌓여 피하지방을 만들고 남은 지방은 내장과 장기 사이인 장각막 부분에 축적돼 내장 지방이 돼 염증을 유발합니다. 수용할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세포가 내장이 아닌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강한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박기동 씨는 최근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걱정도 커졌습니다. 체지방 비율이 높아 살을 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쌓인 내장 지방이 지방간뿐 아니라 다른 대사성 질환도 불러왔는데요. 오늘 혈액검사에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간 기능 수치 GOT, GPT, AST, ALT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3: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간의 염증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정상은 남자는 41, 여자는 31이거든요.
1: 네.
3: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102가 나왔으니까 한 두 배 반.
1: 네.
3: 염증이 좀 꽤 있다는 소리고요.
1: 네.
3: 석 달 동안 당 평균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3: 이번에는 6.4가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면 당뇨 전 단계다.
1: 네.
3: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들어보셨잖아요.
1: 네.
3: 우리 몸에 이제 기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상은 200 미만인데
1: 네.
3: 우리는 233.
1: 네.
3: 중성지방은 뱃살 같은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1: 네.
3: 150이 정상이라면 248.
0: 박기동 씨는 간 수치는 물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표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어떤 수치는 좀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수치는 아직은 약을 드실 단계가 아닌데 간장 보호제는 간 수치가 100이 넘기 때문에 우선
1: 네네.
3: 드시면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되면 이 약들은 중단할 예정이고요.
1: 네.
3: 아직은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식이습관 조절 운동으로 당 수치 조절을 한번 꿰보고요.
0: 이런 건강의 적신호는 모두 그의 식습관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고기나 내장 음식을 저녁 때 이제 좀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네. 뭐 면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가끔 뭐 먹게 되면은 네. 친구들이 오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네. 그런 걸 좀 먹게 되더라고요. 네.
0: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애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배달 음식. 오늘 메뉴는 매콤한 순대볶음입니다. 이렇게 허기가 질 때 먹으면 젓가락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먹고 나면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데요.
5: 혼자 먹을 때는 10분 이내에 다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텐데 짬 시간에 보통 먹으니까 뭐 5분에서 10분 내로 그냥 네, 다 먹고 그쵸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죄책감으로 오더라고요. 제 몸에 대해.
0: 박기동 씨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겐 익숙한 식습관인데요. 지방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죠.
3: 태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많게는 한 70%는 이제 지방간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또 어떤 분들은 또 고요소한 혈증 등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지방간과 당뇨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지방간이 있으면 당뇨는 한 두 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70% 이상에서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대사 증후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0: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는 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이동을 하면 당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인슐린과 인슐린 결합체가 정확히 결합하면 포도당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비만 세포에서 나온 여러 물질에 의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포도당이 제대로 이동할 수 없어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이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생기고 지방간도 악화됩니다.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간 섬유화도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유수영 교수가 진료본 환자들에게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정지석 환자. 그는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순 지방간이라 생각해 관리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 섬유화까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이분의 섬유화 단계는 4단계 중에서 3단계였습니다. 3단계 정도 됐고요.
2: 염증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염증세포가 이미 침륜이 들어와서 간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수염색을 하면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간 섬유화입니다.
0: 별다른 증상도 없이 지방간에서 간 섬유화로 진행된 것입니다.
3: 놀랬죠.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한테 왔구나 이런 게. 그다음에 그 유수영 교수님이 설명하실 적에 간 섬유화 단계에서 그다음에는 간경화가 될 수 있으니 이건 막아야 됩니다 했을 적에 그때는 굉장히 뒷골이 쭈뼛했죠.
0: 류수형 교수는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16명에게서 간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16명 전원이 지방간염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명을 제외한 15명이 간 섬유화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2: 지방간이 꽤 심하고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지방간염이나 간섬유화를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해당사항이 있으면 단순 지방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간염이나 섬유화를 이미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마음껏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는 내장 지방과 살찐 간. 그렇다면 지방간이 생길 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4: 피로한 느낌, 피곤한 느낌, 약간 지친 느낌 있잖아요.
5: 조금만 뭐 이거 힘들게 하면 금방 지치고 그런 게 있어요.
6: 그 지방간은 환자 본인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기검진을 하고 나서야 내 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7: 통증이 없으니까 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2: 증상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상복부 약간 불편감, 약간 불쾌해요. 불편해요. 뭔가 뻐근해요. 뭔가 안에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0: 지방간으로 인해 간 수치가 올라갈 경우 오른쪽 상복부에 불쾌감이나 통증이 나타나고 피로와 무기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무서운 건 바로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무증상이에요. 간은 이제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에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간이 좀 커지면 그 막을 좀 누르기 때문에 아파요.

0: 그래서 우상복부가 약간 뻐근한 느낌, 뭔가 꽉찬 느낌, 이런 것은 호소하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무증상이고, 병원을 갔는데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이 있더라, 간 수치가 높더라, 당뇨가 위험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1: 10대 때부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김선주 씨. 지방간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2: 중3 때 이제 완치가 됐다가 고3 때 되면서 이제 수험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밤도 많이 새고 그리고 이제 야식도 잘 먹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계속 망가지다 보니까 다시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맨날 단 음료를 매일 한 잔씩 먹는다던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매일 먹고 그리고 뭐 가끔 야식으로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간도 지방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1: 선주 씨는 그동안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과연 초음파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0: 자, 숨을 한번 쉬고요. 수치도 다 좋아지고, 초음파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간이 없어요. 지방간이 좀 심했던 사람이 체중 감량해서 초음파를 봤는데 사라진 거 보면 제일, 나도 기분이 좋아요.
1: 걱정하던 지방간이 사라진 선주 씨.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었습니다. 지방으로 가려졌던 간이 이젠 선명하게 보입니다. 체중 감량은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 할수 있는데요. 살을 뺀후 선주 씨는 지방간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도 호전됐습니다.
0: 지방간이 심했을 때157 너무 높죠. 정상이 30인데 오늘은 어때요? 15 이렇게 떨어졌죠. 네, 지금 현재 약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졌고, 공복 혈당이 112 그랬는데 지금은 90대, 96 이렇게 나오고,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석달 혈당의 평균치거든요. 아마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2: 아, 다행이다.
0: 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다 좋아졌구나, 지방간도 사라졌구나, 이제 나는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또는 운동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죠.
2: 네.
0: 네, 높았던 수치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진 거잖아요. 유지하거나 조금 더 개선하는 데 생각을 해야 돼요.
2: 네.
1: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선주 씨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2: 이건 원래 약을 써야 하는 단계인데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한번 전에 그런 전적도도 있으니까 한번 살을 빼서 다 한번 나아져 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을 빼니까 지방간도 낮아지고 당 수치도 다 낮아지면서 이제 다 나아진 그런 상태였어요.
1: 이렇게 체중 감량만으로도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이 좋아지는데요. 체중을 5% 감량할 경우 간내 지방이 감소하고 강직도 역시 좋아집니다. 또 만약 체중이 10%를 감량하면 지방간이 소실되고 섬유화까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0: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체중 감량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물이나 앞으로 개발될 그런 약물들의 효과 면에서 보면은 체중 감량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은 본인 체중의 10%를, 예를 들어서 100kg인 분은 10kg가 되겠죠? 60kg인 분들은 한 6kg가 되겠네요. 이런 10%의 체중을 6개월에 걸쳐서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체중 감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갖고 있던 대사증후군도 현저히 좋아져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항상 120을 넘었는데, 아니면 100을 넘었는데, 90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높았던 콜레스테롤이 특별한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정상이 되고, 초음파상으로도 가볍게 보이던 지방간이 이제 사라지면 환자분들은 일단 기뻐하면서 자신감을 얻죠.
1: 환자들을 위해 류수영 교수는 지방간 클리닉을 운영 중인데요. 전문 영양사와 교육 간호사와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 일기 한번 볼까요? 식사 일기?
4: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밥, 닭가슴살 구이, 양상추. 요게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이렇게 세 조합인 거잖아요. 이런 게 좋은 식단. 된장찌개 여기에 야채가 더 많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궁합 좋고.
5: 테리야끼 소스는 혹시

0: 넣고 먹어야 돼요?
1: 좀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려서 먹는 것보다는 찍어서 내가 적정량만 먼저 선택해 놓은 다음에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2: 환자가 작성한 식사 일기를 통해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을 훈련시키는데요. 환자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1: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3: 그냥 진료만 보면은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통제를 해서 몸이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이어트도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클리닉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를 감독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관리하기 수월해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클리닉과 진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4: 외래 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체중 감량해 오세요. 또두 달리 뵙겠습니다. 두 달리 뵈면은 체중 감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았던 간 수치는 약을 쓰고 있음에도 계속 정상에 두세 배 올라가 있고 혈당도 이제 당뇨가 되기 또 전 단계고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한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왜 자꾸 살을 빼라고만 하고 살을 빼주지는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지,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될지, 이분은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관련 있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한번 지방간 클리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약간 의기투합이 됐죠.
2: 지방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방간 클리닉은 지난 5년간 약 2천여 명의 환자들을 관리하며 치료해왔는데요.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4: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가장 중요한 그 다이어트법은 본인 먹는 양을 줄이는 게 1번입니다. 본인의 먹는 칼로리를 계산하셔서 하루에 한 500kcal를 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실천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또 본인이 먹는 양을 또 그렇게 킬로칼로리로 계산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평소 드시는 양의 90%만 드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 중에서 어느 하나만 줄이거나 또는 어느 하나만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은 그대로 드시되 탄수화물 함량을 비중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야채, 생선, 살코기, 두부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드시자 말씀을 드려요.
2: 지방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 섭취인데요. 탄수화물은 왜 지방간을 만드는 걸까요?
4: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드시면 그게 왜 지방으로 변할까라고 생각되지만 대사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으로 결국 분해되고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이라는 저장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한 나머지 또 과잉의 탄수화물은 분해산물은 결국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이 또 간으로 굉장히 또 지방산들이 많이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방간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술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 내가 간경변이냐, 간경화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2: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소장 효소에 의해 위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됩니다. 이때 일부는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고 남은 포도당은 장기에 공급되어집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탄수화물이 더 먹고 싶도록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과잉된 탄수화물은 지방산으로 전환돼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저장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간세포 내에도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을 유발시킵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즐길수록 체중 감량에 실패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의 식단에선 탄수화물을 빼놓을 수 없죠. 적정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총 섭취 에너지 중 55에서 65% 정도. 그러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짠 음식하고 탄수화물 이렇게 좋아합니다. 네.
5: 최근 들어서 고기를 안 먹었더니 이상하게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었더라고요.
6: 탄수화물 관리는 이성의 끈을 놓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겠죠. 네.
2: 이것은 바로 탄수화물 중독 때문인데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억제하지 못하고 식사를 해도 허기가 진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 여부는 자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목 중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탄수화물 주의. 네다섯 개는 탄수화물 중독 위험. 일곱, 여덟 개라면 탄수화물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1: 지방간에서 식습관의 개선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간을 위해서 뭘 챙겨 먹을지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간은 뭘 챙겨 먹는지보다는 뭘 덜 먹을지 고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도 두 배가 넘는 탄수화물의 양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사이드로 감자튀김이 꼭 따라오잖아요. 감자튀김 하나도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데요. 햄버거 빵에 붙어있는 탄수화물, 감자튀김 해서 탄수화물 양이 두 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 두 장을 먹을 때 잼을 맛있게 발라 먹지만 이 잼도 탄수화물에 속하게 되고요. 도토리묵, 많은 분들이 도토리를 놓치게 되는데 도토리도 탄수화물에 속하게 됩니다. 이 도토리 묵에 밥을 말아서 도토리 묵밥으로 드시면 탄수화물 조합인 두 배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잡채밥을 드실 때 잡채에 있는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구마 전분과 밥을 같이 우리가 비벼서 먹잖아요. 탄수화물 두 배 섭취. 그리고 우리가 전과 막걸리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 곡류군, 막걸리에는 곡류군이고요. 이 전을 부칠 때 밀가루가 들어가게 돼서 이것 또한 탄수화물입니다. 이 또한 탄수화물 조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대찌개 드실 때 밥하고 부대찌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라면사리가 들어가죠. 라면사리와 밥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이것도 탄수화물의 탄수화물 조합이 됩니다. 또 순댓국, 순대 자체도 잡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잡채와 밥이 만났을 때 이 한 끼가 탄수화물이 두 배 들어오는 식사가 됩니다.
2: 매일 먹는 탄수화물이지만 그 양이 얼마인지 생각지 못했는데요. 무심코 먹는 음식들로 우리는 두 배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는 것이 있다는데요.
1: 간식으로는 탄수화물을 금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달달한 커피나 음료, 주스, 케이크, 과자 등은 피하시고 우유나 두유, 요거트, 견과류, 과일, 차로 즐기시는 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좋겠습니다. 보통 과일을 식후에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이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변환을 해서 지방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시는 양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드시는 양은 모든 과일을 종이컵 분량으로 생각하시고 종이컵 안에 쏙 들어가는 분량 정도로 드시는 게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드시는 게 과일의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두 손가락을 올리신 후에 접어 보시면 이렇게 내 두 손가락이 잡히는 것 정도가 적정량인데요. 제가 이 아몬드를 잡고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을 때 잡히는 이 느낌 정도가 하루 적정 섭취량이 됩니다. 유제품을 고르실 때는 당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팩에서 두 팩 정도 드시면 되고요. 이걸

0: 2시간 후에 이것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탄수화물을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체중 감량과 지방간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인 천봉선 씨는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팠던 몸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중입니다.
2: 처음에 80kg까지 갔다가 체중을 30kg 정도 감량해서 지금은 50kg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 산후 스트레스로 먹는 것에 집착했다는 그녀는 살이 찌면서 혈관 건강 등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피나는 체중 감량의 노력 끝에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2: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챙겨 먹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그렇다면 그녀의 식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소 튀김 요리와 빵을 좋아했다는 그녀는 식단을 180도 바꿨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2: 콩을 저는 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거의 밥 먹을 때 콩이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각종 채소와 오리고기를 곁들인 양배추 쌈이 점심 메뉴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양은 늘렸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맛에 길들여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 굉장히 좋아했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를 거의 야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1: 식습관 개선으로 천천히 살이 빠지기 시작해 지금은 요요 없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쁜 직장인들이 해볼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사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식습관인데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방간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또는 과일을 조합시킨 균형 있는 식단입니다.
1: 바쁜 아침 시간엔 크래커와 채소 스틱, 저지방 우유 한 잔이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삼각김밥에 삶은 달걀, 그리고 채소 스틱 한 팩을 먹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시리얼과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은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균형 있게 챙겨 먹도록 합니다. 이때 탄수화물 양의 조절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잡채와 도토리묵의 경우 전분을 사용하고 있어 밥 양을 평상시보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점심을 해결한다면 고구마와 삶은 달걀, 샐러드로 식단을 차려보는데요. 이때 고구마가 탄수화물인 만큼 간식이 아닌 주식이란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 메뉴로 햄버거를 주문했다면 감자튀김은 빼고 음료 대신 탄산수로 대체하도록 하는데요. 취침 4시간 전엔 음식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간 클리닉에서 관리를 시작했다는 신광우 씨는 도움을 받으며 차차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3: 중성지방도 저번보다 올랐고 정상 범위보다 높거든요.
4: 아, 그래요?
3: 이거는 특히 식단에 영향이 많이 있어요. 드시는 것, 탄수화물, 예. 밥, 빵, 면, 밀가루, 고구마, 감자, 예. 묵 이런 것들. 그리고 드시는 뭐 음료수, 가당음료라던가 내 입에 단 것들.
4: 예. 예.
3: 그리고 워낙에 술은 안 드시니까
4: 예.
3: 그런
4: 예.
3: 거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여가지고 좀 이건 좀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 예. 예.
1: 위출혈로 쓰러지면서 지방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는 그동안 사업에 신경 쓰느라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4: 저녁에 특히 많이 당겨요.

0: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한 3, 4시간 있으면 막 땡겨. 그때 잘 참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참아요, 그냥.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70은 넘겨야죠.
1: 그런데 신광우 씨는 얼핏 보기에도 비만한 체격이 아닌데요. 어쩌다 지방간이 생긴 걸까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 수치는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그래요?
2: 네. 70 정도까지 갔던 게 42까지 떨어져서 많이
0: 아,
2: 좋아졌고,
0: 그래요?
2: 달 평균이 당화혈색소도 아직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2: 네, 5.5 정도니까 아직 양호하고요.
0: 예.
2: 보통은 살이 찌신 분들이 지방간이 많이 오고요. 우리 선생님처럼 살도 별로 안 찌고 거의 평범한 체격, 어떻게 보면 좀 말랐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지방간이 오는 경우를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 또 어떤 분들은 마른 지방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살이 쪄서 오는 지방간은 살을 거의 6개월을 걸쳐서 10%를 뽑으셔야 되고 빼셔야 되고, 선생님 같은 살이 찌지 않은 지방간 같은 경우도 한5% 정도는 빼면 지금 우리 수치들이 많이 좋아져요.
1: 마른 지방간인 환자는 피하 지방은 정상이었지만 내장 지방은 정상의 약 1.8배 증가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면 마른 지방간은 왜 생기고 또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분들은 이제 비만하지 않은데도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체격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 내가 왜 지방간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더뺄 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체중 감량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살이 찌신 지방간 환자는 전체 체중의 10%를 6개월에 걸쳐서 빼자 그랬다면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한3 내지 5%만이라도 빼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60kg인 분의 3 내지 5%인 경우는 한 2, 3kg 정도거든요. 2, 3kg 정도만 실제 감량이 되어도 그 지방간이 개선 효과가 있고 또좀 높았던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른 지방간, 비만하지 않은 그런 지방간이라 할지라도 체중 감량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치료 방법입니다.
1: 비만한 지방간과 마찬가지로 마른 지방간 역시 체중을 뺄수록 지방간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살찐 지방간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들.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류수영 교수를 중심으로 지방간 클리닉 의료진들과 함께 약 3주간의 지방간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방간과 대사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총 6명의 프로젝트 참가 지원자들. 과연 3주간 그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0: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0: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먹고 마시며 즐기는 동안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지방간. 소홀히 여긴다면 간경화와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지방간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명희와 함께 3주간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지방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5명의 참가자들. 그들은 과연 지방간에서 해방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따로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생각만 있었지 그게 행동으로 많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 요번에 진짜 지방간 한번 빼보고 싶어요. 너무 좀 간도 쉬게 해주고 싶고요.
3: 상당히 이제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싶죠.
0: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그동안 치료 방법을 몰라 고민했다는 참가자들. 소화기내과 류수영 교수와 지방간 클리닉 팀의 도움으로 3주간 지방간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5단계로 다양한 검사와 영양상담, 그리고 개별 교육과 정기진료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비만도를 측정하고 혈액검사로 간수치와 당뇨, 고지혈 등 동반 질환을 파악했습니다. 또 지방간 상태를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을 통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4: 지방간에 생기는 가장 먼저 원인이 과잉된 에너지 섭취거든요. 과잉된 에너지 섭취는 결국 내장 비만으로 귀결이 되고 내장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간내 지방산의 유입이 많아지고 또 산화 스트레스나 또 염증, 사이토카인의 또 영향으로 결국은 간염, 간섭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체중 감량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지방간의 소실과 섬유화까지 개선을 꾀한다면 한 10% 정도는 감량이 되어야

0: 또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매일 3끼 식단과 운동량 등을 적은 식사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서진석 씨. 하루 종일 택배 일로 힘을 쓰고 나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허기가 느껴지면 어지럼증까지 생겨 재빨리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데요. 그가 즐겨 먹는 것이 바로 라면과 김치, 삼각김밥입니다. 간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 끼 식사로 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면 종류는 뭐든 좋아한다는 서진석 씨. 특히 맵고 진한 국물 맛을 즐긴다는데요.
1: 생김치를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이 최고예요.
0: 여기에 삼각김밥까지 곁들이면 포만감도 생기고 기운도 납니다.
1: 네, 라면 자주 먹어요. 라면하고 또 끼니가 안 되니까 뭐 밥이나 김치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국밥처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지방간엔 영향이 없을까요? 서진석 씨의 지방간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방간의 진행 정도를 알아보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2: 지방간의 정도는 이제 경증, 중등증, 좀 중증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네. 경한 것과 중간 것과 사이네요. 아, 네. 한 중간 정도 지방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심한 정도가요.
0: 지방질이 간세포의 3분의 1 이상 쌓인 중등도 지방간이었습니다.
2: 간 안에 있어야 될 혈관벽도 어떤 부위는 이렇게 뚜렷해 보이지만 어떤 부위는 조금 잘 안 보이는 부위도 있었고요. 네. 간 기능 수치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정상은 남자는 40일, 여자는 30일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는 39에 56, 조금 높아요.
0: 검사 결과 서진석 씨는 체지방률이 높고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식사를 할 때 저는 네. 보통 5번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밥 먹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먹고 네. 점심에 이제 밥 먹고 네. 그리고 저녁에 샌드위치 또 먹고 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먹어요 하루에. 네.
2: 저는 3끼를 드시라고 하고 싶고 네. 사이사이에 시리얼이라든지 샌드위치 좀 탄수화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과자, 아이스크림, 네. 케이크, 라면. 그런 게 약간 기름지거든요. 네네. 튀김류 이런 거를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0: 체력 소모가 많아 하루 다섯 끼를 먹었다는 그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1: 또 그거 안 먹고 일하면 힘이 드니까 영양 보충으로 간단하게 또 간식 먹게 되고.
0: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먼저 지방간에 대한 교육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3: 간식 드시는 거는 배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1: 간식을 안 먹고 네. 일을 하게 되면 머리가 차가워지고 네. 손이 좀 차가워지고
3: 손발이 좀 저리고 식은땀도 좀 나세요?
1: 네, 다리가 좀 많이 힘이 풀리고
3: 힘이 풀리시고 네. 이건 아무래도 환자분 좀 저혈당 증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저혈당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뭐 공복감, 식은땀, 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네. 손발 저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0: 이번 검사에서 전당뇨 진단을 받은 그에게 혈당 측정기 사용법을 알려줬는데요. 당뇨가 있는 경우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방간 같은 경우는 특히 특효약은 없어요. 대신 환자분의 건강관리 습관이 우선 권장되는 첫 번째 치료법이에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식사 일지를 통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식습관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 탄수화물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볼게요, 저희가.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0: 탄수화물 중독에 관한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4: 네, 좀 의존도가 되게 높으신 편이에요. 한 지금 1, 2, 3,

0: 4, 5, 6, 6개 정도 체크된 거면은 위험하고 약간 중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
1: 탄수화물
0: 섭취량이
1: 의존도가
0: 많다는
1: 높게
0: 게 있는
1: 나타났습니다.
0: 거고,
1: 과도한 탄수화물
0: 그러면은
1: 섭취는 중성지방을
0: 탄수화물이
1: 증가시켜
0: 많아진 자리에
1: 지방간을 만들게
0: 골수로가 있는
1: 됩니다.
0: 연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탄수화물은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7시간에서 9시간, 길게는요, 12시간도 가요. 이 포만감을 주는 시간이, 소화가 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지방이 길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굉장히 짧고요. 이렇게 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탄수화물도 적정량 챙겨야 되지만 단백질하고 지방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빵에다가 우리가 잼을 발랐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니까 1시간 뒤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또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빵을 구워서 드시라는 거였어요. 기름에 발라서. 그 다음에 또 지방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어요. 견과류. 네. 견과류는 혈관 건강도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1: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죠. 하지만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은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섭취가 과해지면 남은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살이 찌고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서진석 씨는 바로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윤순식 씨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다 보험 설계사로 이직했습니다.
2: 꽃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꽃 선물해주면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1: 특히 고객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영업직으로 이직하면서 그녀의 생활은 불규칙해졌습니다.
2: 퇴근 시간은 뭐 보통 없고요. 일찍 끝나면 뭐 6시 이전에도 끝나고, 이제 그 타임마다 틀리잖아요. 고객들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늦게 끝날 때는 뭐 11시, 12시 끝날 때도 있어요.
1: 그렇다 보니 식사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주로 저녁에 한 6시 퇴근이면요. 6시에 먹고, 그다음에 늦게 퇴근하면 늦게 퇴근한 뒤로 먹죠. 근데 대중 없어요, 저녁은.
1: 지방간 진단을 받고 그녀는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2: 생간이에요. 간에 간이 좋다고 해서 간을 많이 먹고 있죠. 제가 스트레스 쌓이면 먹는 걸로 약간 좀 푸는 편이어가지고요. 몸에 좋다는 걸좀 많이 먹거든요.
1: 간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먹고 있다는 그녀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약까지 복용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윤순식 씨는 이번에 어떤 검사 결과를 받았을까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3: 환자분 혈당 체크하시죠?
4: 네.
3: 공복혈당은 꼭 체크해오세요. 왜냐면 혈당이 좀
4: 네.
3: 높아서가지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1: 검사 결과 체지방률이 높고 고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조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 상태는 어떨까요?
5: 그 아주 고도는 아닌데
4: 아, 네.
5: 아주 경한 것과 중간 것과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 네.
5: 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간에 좋다고 하는 건다 드신다라고
4: 그렇죠.
5: 하시는데 주로 어떤 거 드시죠?
4: 설립향도 좋다고 해서 먹고
5: 설립향 네.
4: 생간
5: 아,
4: 생간도
5: 생간
4: 좋다고
5: 좋다 그랬고
4: 생간을 좋아해가지고 생간을 좀
5: 생간도 많이 드시고 식물을 우려낸 거나 즙을 내거나 농축한 것을 제가 뭐몇 번을 먹었건 아니면 제가 한 장복을 했건 그런데 갑자기 제가 눈이 노래졌어요 하면서 이제 병원을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황달도 생기고
4: 황달도 잠깐 생긴 적 있어요.
5: 아 그래요?
4: 더
5: 본인하고 안 맞아서
4: 맞네.
5: 간에 독장을 일으켜서 독성 간염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주 흔한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간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4: 진짜요?
5: 때문에 네 독성 간염이 의외로 무서운 질환이에요.
4: 아 그러면 최대한 안 먹을게요.
5: 우리는 현재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만성 비형 시형 간염 또는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기존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성 간염을 유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거나 다리거나 즙을 낸 것은 드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음식을 이런 식품을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초음파상으로도 간은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잘 지켜볼 테니까 그냥 그대로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구석에 앉아 케이크를 먹는 윤순식 씨. 당뇨가 있지만 단맛의 유혹을 끊지 못했습니다.
6: 조금씩 드실래요?
7: 아니요.
8: 커피는 이제 피곤할 때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 개만 타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타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7: 하루에 드시는 봉지로 따지자면 몇 봉지 정도?
8: 봉지가 좀 많아요. 한 일곱, 여덟 개 먹는 것 같아요. 아니, 피곤할 때마다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1: 지방간을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과당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공식품이나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탄산음료와 믹스커피를 비롯해 과자와 빵 등 단맛을 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5: 그 액상과당도 역시 또 과해지면은 그 분해 산물이 결국은 지방산으로 대사가 되고요. 그 지방산이 결국은 중성지방 형태로 또 간으로 가고 또 내장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액상지방 자체가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0: 조리나 가공 시 당류를 첨가하게 되는데요. 포만감은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딱히 다른 영양소는 없으면서 에너지 밀도만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WHO에서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요. 2000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 50g 미만이 됩니다. 숫자로 들으시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각설탕 한 개가 3g 정도 되니까 각설탕 16개 미만으로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콜라에는 각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500cc 기준으로 각설탕이 18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잔으로도 하루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500cc 기준으로 볼 때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14개가, 이온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10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5개가 들어있습니다.
0: 그런데 이 당류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료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 시 우리가 설탕, 물엿, 청을 넣을 때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의 당류 양을 반 정도 이상으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박기동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방간을 알아왔습니다.
9: 한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편도염이었나 맹장이었나 아무튼 뭐 수술을 하려고 이제 가니까 그 간 수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그 관리 시켜주셨어요. 입원 시켜가지고 그때는 다시 생긴 게 한 20살 때 한번 그 높다 해서 한 20대 중반쯤에 정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그 27살 때부터 또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었죠.
1: 10대 시절에 시작된 지방간은 20년 동안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번 기회에 지방간에서 완벽히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의 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복부 비만은 물론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일상에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동 씨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10: 하나, 둘, 눈 한번 감을까?
1: 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지지 않아 몰아쳐서 일을 할 때면 하루 종일 굶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거의 없으시고.
1: 그는 뒤늦게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기 일쑤입니다.
5: 이제 식사 시간도 한 10분, 15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더 많은 양을 또 드시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좀 천천히 식사하면은 포만감이 있어서 좀 식사량도 좀 줄 것 같고 그러네요.
0: 활동량에 따라서 칼로리가 바뀌거든요. 활동량이 좀 둔화됐으면 적절하게 칼로리도 같이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실제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5: 내장 지방이 좀 꽤 많죠. 정상을 한 100 정도로 본다면 175 나와서 정상이 한 1.7배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간의 주범은 이 초록색 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물질이 또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켜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간 경화, 간 경변증, 심지어 간암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1: 박기동 씨는 중등도의 지방간으로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식단 조절을 위한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0: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슈가나 칼로리 제로인 콜라를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요거는 가급적 제한해라. 왜 그러냐면 포만중추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만 먹으면은 원래는 배가 불렀던 배인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 감지가 굉장히 좀 늦게 온다는 거죠. 다이어트하면서 제로코크 계속 드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 포만감의 시점이 점점 늦어진다.
1: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제로 슈가 음료가 아닌 순수한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역시 젊은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김홍석 씨는 지난해 여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입니다.
3: 그 술, 담배를 좀 하실까요?
11: 네, 맞습니다.
3: 술 어느 정도 마시세요?
11: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고 있고요.
3: 주 2회?
11: 네.
3: 한 번 드실 때 섭취량이 소주로 하시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11: 두 병 정도입니다.
3: 두 병 정도?
11: 네.
3: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세요?
1: 업무 때문에 마시기 시작한 술이 문제였습니다.
3: 두 병이 넘어버리면 알코올성이고 두 병 이내 임시면 비알코올성이시네요. 네. 알코올성 지방과는 술을 끊으셔야 돼요.
11: 네.
3: 그래야지 간 기능이 조금 호전이 되시는 거고.
1: 김홍석 씨는 술을 마셔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그럼 지방간 정도는 어떨까요?
5: 체지방 CT에서는 내장 지방 증가가 보였고 지방간 초음파로는 중간 정도 심한 정도의 지방간이 보였고
1: 초음파에선 중등도의 심한 지방간이 진단됐고 내장 지방 역시 정상인의 약 1.5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5: 당 수치의 석 달 평균치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1: 네.
5: 당화혈색소는 6.0까지를 저희 병원 정상으로 보는데 6.2가 나왔어요.
11: 네.
5: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고
11: 네.
5: 또 간 내 또 콜레스테롤 대사 영향을 줘서 지금 고지혈증 약을 지금 드시는 그 경계선까지 와 있어요.
1: 김홍석 씨는 복부 지방뿐 아니라 간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까지 정상 범위를 모두 크게 벗어났습니다.
5: 비알코올성 지방간 3대 문제가 간만 놓고 보면은 간에도 염증, 섬유화, 간 한 가지 일으킬 수도 있는 게 문제고 대부분 성인병을 동반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각종 암이 거의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많아요.
1: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아졌다는데요.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1: 항상 피로감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뭐 10시간 이상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서 더 자게 되고 이런 편입니다. 네.
1: 코로나19 이후 그는 혼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됐다는데요. 주말 점심도 김치전에 편육, 그리고 반주로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지방간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간 음식, 게다가 공유주인 막걸리까지 첨가하면 오늘 메뉴는 탄수화물 파티입니다. 이렇게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즐겨 먹다 보니 지난 몇 년간 체중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1: 제일 많이 나갔을 때 기준으로 한 11kg 정도 쪘다가 지금 한 3kg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예전보다는 이제 밤 늦게 일하는 거가 굉장히 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1: 자신도 모르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복부 비만이 됐다는데요. 이제 그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정영규 씨입니다.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지방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 체중 감량에 몇 번씩 도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3: 젊었을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몸무게도 쉽게 뺄 수 있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해본 이제 지금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몸무게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1: 정영규 씨의 검사 결과는 복부 지방과 체지방률이 높고 특히 간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빴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침 출근 시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아내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각종 견과류를 갈아 넣어 만든 요거트, 그리고 채소를 얹어 만든 샌드위치가 매일 아침 밥상에 오릅니다.
13: 이게 아침에 이제 그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만이 배가 나오고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좀 간단한 간편식으로 먹는 게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1: 장도 편하고 영양가도 생각해 먹기 시작했다는 간편식 아침 식사.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요. 전문가들의 진단은 과연 어떨까요?
5: 제가 봤을 때는 과일도 좀 많아 보여서 과일도 좀 줄여 보이면 좋겠고.
1: 정영규 씨의 식단,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0: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필요한 열량보다 더 먹게 되면 비만하기 쉬운데요. 몸에 좋다고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드신다든지 당분이 많은 요거트를 드신다든지 하는 게 지방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1: 지방간과 함께 대사성 증후군까지 있는 참가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영양 과다인데요. 앞으로 3주간 지방간 치료의 핵심인 체중 감량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단백질과 탄수화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 실천 가능한 식단을 짜도록 했는데요. 이때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5: 실제로 이제 지중해 식단이 좋다니까 또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매일 연어 드시고 뭐 올리브 드시고 뭐 견과류 드시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켜나가기 힘드시니까요. 한국식으로 이제 그 지중해 식단을 바꾼다 그러면은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고 또 생선 좀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기름기 많은 고기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고 그러고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견과류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요 정도만의 식단을 평소 드시는 양의 90%만 줄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1: 제작팀은 지방간 클리닉 의료진과 함께 참가자들이 식단 조절과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SNS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식단 일지와 그날그날 먹은 음식들을 올리고 잘못된 식단이나 궁금증은 곧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과잉 섭취했던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0: 전체 음식 칼로리 중 탄수화물을 5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칼로리를 계산을 잘하는 영양사도 그거에 맞춰서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군 이 세 가지가 내 식단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먹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말아 드시면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라면을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야채에 해당되는 청경채나 콩나물, 느타리버섯, 약간식을 넣고 그리고 단백질인 계란을 챙기게 되면 라면 한 끼를 드셔도 세 가지 식품군이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맞춰낼 수 있게 됩니다. 곡류군 1단위에 당질 23g이 들었고 100kcal입니다. 그럼 곡류군 단위수 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빵 한 장의 1단위, 그리고 감자 140g의 1단위, 그리고 고구마 70g 1단위, 밥 3분의 1의 1단위, 밤 3톨의 1단위 다 같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식품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1: 탄수화물을 이렇게 1단위로 계산하면 섭취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밥은 3분의 1 공기를 1단위로 기준 삼아 계산합니다.
0: 밥 한 공기에 3단위라고 계산을 하시면 그렇게 세 끼를 드시면 9단위가 되게 되고요. 이 9단위는 900칼로리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단위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왜소한 성인이시라면 곡류군 6에서 8단위, 보통 이상이신 분들은 9에서 11단위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을 하시게 되시면 케톤증이 오게 되는데요. 케톤증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셔서 지방이 불완전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므로 탄수화물 1단위를 매 끼 포함해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지방간 탈출을 위해선 이렇게 식단뿐 아니라 운동도 필수 요소입니다.
5: 근감소증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간 위험을 한 4배 올린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근감소증과 지방간이 또 동시에 있으면은 심혈관 합병증이랄지 또 사망률을 한 2배 정도 올린다 이런 또 보고도 있고요.
1: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연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과 혈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이 형성되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또 근육이 증가하면 칼로리 소비량도 많아져 지방이 잘 타게 되는데요. 체중 감소와 함께 지방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이 좋을까요?
9: 첫 번째는 이제 스쿼트라는 운동이고요. 이제 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무릎을 굽히면서 자세를 낮춰주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온다든지 엉덩이만 너무 많이 빼면서 몸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밑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무릎이 발끝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적당하게 나온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세 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1: 스쿼트 동작은 15회에서 20회씩 3세트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9: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스텝업이라는 운동이고요. 근육 자극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계단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만 평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하셔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딛고 있는 발에 힘을 주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몸을 일으켜줍니다. 그때 반대발을 그대로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몸이 휘청하지 않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잘 주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 다시 다리를 뒤로 뻗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 스텝업 동작도 15회에서 20회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0: 이번에 보여드릴 운동은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고요. 이 운동은 우리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1: 동작 시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와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수직으로 들어 운동 효과를 높이도록 합니다. 맞춤형 식단 처방과 운동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의 솔루션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술과 고칼로리의 안주가 주식이었던 김홍석 씨의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단백질이 든 고기와 갖가지 쌈 채소들, 그리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밥상을 바꿨습니다.
2: 밥을 먹는 양이 이전에 한 70% 선까지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리고 야채를 좀 의도적으로 많이 섭취하라고 조언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야채를 일부러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1: 체지방이 많았던 김홍석 씨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무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며 노력 중입니다.
3: 와, 왔습니다. 와.
1: 간 건강을 위해 생간을 챙겨 먹던 윤순식 씨도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 섭취량을 늘리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편의점 음식과 탄수화물을 간식으로 즐겨 먹던 서진석 씨는 인스턴트 식품 대신 단백질이 포함된 샐러드를 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단맛 나는 요거트와 식빵을 매일 아침 식사로 먹던 정영규 씨는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간 식단으로 교체하고 밥량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에 쫓겨 야식에 잦았던 박기동 씨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통곡물과 채소가 가득 들어간 샌드위치로 식단을 대체했습니다. 2주 후, 과연 참가자들에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지방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체혈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온 서진석 씨. 그런데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4: 체중이 지금 많이 감소하셨어요.
5: 아, 그래요?
4: 3.6kg 체중은 바빠지셨고요. 체지방 감소는 3.6kg. 거의 체중 빠진 게 거의 다 이 체지방이 빠지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 그만큼 운동을 하셨고 식단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1: 서진석 씨는 그 사이 체중 감량은 물론 체지방 감량에도 성공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식단을 조절해 나갔는데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으로 밥상이 변화했고 무엇보다 운동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6: 고생하셨네요, 그죠?
1: 지방간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6: 체지방이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네.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39에 56이에요. 네. 정상은 41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25에 30, 완전 정상이죠. 네, 약을 하나도 안 썼는데도.
1: 서진석 씨는 체중 감량으로 대부분의 수치가 2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많이 놀랐죠. 살 많이 빠졌다고. 예전에 20년 전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무엇보다 얼굴 색이 밝아졌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윤순식 씨의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4: 네, 우선은 지금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체중 좀 많이 감소하셨어요. 2.1kg.
1: 식이조절 덕분에 그녀 역시 체중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4: 이거 근육량은 근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1: 체중 감량은 성공했지만 근육량이 빠진 상태. 이유가 뭘까요?
4: 네. 탄수화물을 좀 많이 급격하게 줄이시면은 필요한 열량을 근육에 있는 영양소를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육에 있는 게 빠지니까 근육량도 같이 빠지실 수 있다는 거.
1: 그동안 그녀가 먹었던 식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단백질과 채소,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해오다 살을 빼겠다는 생각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 건데요. 급격한 식단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5: 칼로리가 이제 높았다가 확 줄이고 그다음에 잘 먹었다가 확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당뇨 있을 때는. 네. 당 관리가 잘 안 되게 돼요. 인슐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게 돼서 그러니까는 내가 우유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자 삶은 거 하나를 드시든지 고구마 삶은 거 반 개 정도 드신다든지 해서 우리 저혈당도 예방하고 케톤증도 예방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 부분 있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1: 간 기능 수치와 혈당 수치 모두 감소했지만 당뇨는 여전히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참가자 중 간 기능 수치가 가장 높았던 김홍석 씨. 결과는 어떨까요?
8: 홀쭉해지셨네.
9: 살 너무 잘 뺐어요. 77.7이어서 73.7, 2주 만이거든요. 현재 간 수치가 한 4kg 빠지다 보니까 지난번 44, 78 그랬거든요. 지금은 39에 55. 55면은 얼마 빠졌나요? 한 23 빠졌죠. 약 안 썼는데도 그죠?
1: 4kg 감량에 성공한 김홍섭 씨는 간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졌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감소했습니다.
9: 체중 감량의 속도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반만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류수영 교수는 급격한 체중 감량을 오히려 걱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9: 체중을 이제 단기간에 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는 지방간이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간 섬유화도 한 20% 정도에서는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금세 또 요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체중을 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 체중을 급격히 감량할 경우 체내에 저장됐다 혈액으로 흘러나온 지방산 중 일부가 혈액 내 알부민 단백질과 결합해 혈중에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를 유리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떠돌던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되면 지방간을 유발하고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로 진행돼 간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남은 한 주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개선된 식습관을 유지하며 지방간 탈출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했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궁금한데요.
9: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 만에 또 뵙네요. 네. 네, 잘 계셨습니까?
10: 네.
9: 간 내 혈관 벽이 잘 보여요. 이때는 안 보였고 횡경막도 잘 보이고 중간과 고도 지방간의 그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분은 아주 경한 것과 중간 지방간 그 사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반 정도 더 개선이 된 걸로 전 보입니다.
1: 지방이 잔뜩 껴 보이지 않던 간이 이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박기동 씨는 간 기능부터 콜레스테롤과 혈당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9: 열심히 엄청 노력하셨네요.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혈액 검사나 뭐. 그 몸무게 감소나 또 체지방 감소되는 거 보니까요.
11: 치료하는 기간 동안 삶의 질이 많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9: 아, 그런가요?
11: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손님들도 심지어

0: 그걸 느끼셔가지고,
1: 예.
0: 그래서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네.
1: 저는 오히려 너무 잘.
2: 치료하는 의사와 건강해진 환자 모두에게 보람이 된 결과입니다.
3: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진짜 활력이 생겼다라는 말이 와닿는 그런 그 힘이 이렇게 좀 샘솟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반평생을 지방간을 친구로 이렇게 삼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즐거운 기분하고 활력을 맛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2차 검진에서도 큰 변화가 보였던 김홍석 씨는 어떤 최종 결과를 얻었을까요? 간 기능부터 혈당까지 역시 모든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느껴지던 얼굴색도 환해졌습니다.
4: 오히려 그런 수치들을 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2: 남은 참가자들 역시 모두 지방간이 호전되고 대사성 증후군도 함께 개선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몸이 많이 가벼워졌죠. 그만큼 몸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좀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고.
6: 움직이기가 편해요. 피로도 조금 덜 쌓이고.
7: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몸이 좀 무겁고 좀 찌뿌둥하고 그랬었는데, 몸이 더좀 가벼워지면서 정신도 좀 맑아지고.
2: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지방간.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습니다.
8: 의외로 지방간은 치료는 가까이 있고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중 감량, 특히 뱃살 빼기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정상인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냥 증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쯤은 꼭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2: 3주간의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방간과 나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는 다시 시작입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경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탕만 듣고 있어요.
4: 탕 잘하셨어요?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해발 700m 고지 깊은 산 중. 외딴 섬처럼 자리한 고요한 암자가 있습니다.
1: 스님!
2: 지금 다 찍고 계시네.
1: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2: 뭐, 그럼 주로 거의 혼자 있을 때가 많죠.
1: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시청자한테도.
2: 네, 반갑습니다.
1: 스님들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2: 스트레스?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0: 그 답을 찾고자 떠나온 지 20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2: 토끼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 응?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0: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스님과 함께 마음 쉬러 가보실래요? 첩첩이 이어진 능선이 초록빛 파도처럼 굽이치는 곳. 가파른 능선길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한 사람. 봄 향기 따라온 능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2: 단풍추인데 이파리가 단풍나무잎같이 생겨가지고 가을에는 단풍처럼 물이 들어.
0: 그늘진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봄나물 단풍추. 모르고 보면 그저 풀한 포기일 뿐이지만 알면 나물이 된답니다.
1: 근데 그냥 막 뜯는 것 같아요.
2: 막 뜯어야지 뭐 어떻게 뜯어. 막 뜯어 이렇게.

0: 가리산이고 아마도 저기 저희 가리산
1: 멋있잖아요.
0: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전망이 멋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오면 다 산만 보이고 바다 가운데에서 보면은 바다만 보이고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니까 다 산만 보이죠.
2: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물이 있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계절의 경이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아는 즐거움입니다.
0: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사는 것보다 산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더라고.

0: 과거 화전민들이 살던 집터. 사람이 모두 떠나고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고쳐 스님만의 수행처로 일궈냈다죠.
1: 여기 돌 세 개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돌 세 개가 이제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터 작업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공사할 때 땅속에서 묻혀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 모양이 의자처럼 특이해서, 이렇게 딱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딱 의자 같죠.
0: 신기하게도 스님 체형에 딱 맞는 돌의자. 마음의 흐트러짐을 단단히 잡아주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1: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산란한 잡념까지도 다 쉬는 것, 아주 온전하게 쉬는 것.
0: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마음을 쉬게 하는 일. 잠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0: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요즘 세상, 반대로 비워내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능조 스님. 처음 3년 동안은 전기도 없이 살며 불공을 들였다죠. 비우는 삶을 사는 스님이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탁 사랑.
1: 이 목탁은 이제 아주 큰 목탁인데, 이것도 목탁 채도 이제 비례해서 큰 거요. 채가 안 맞으면 소리가 잘 이제 어울리지 않지. 이거 근데 이것은 이제
0: 목탁도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네요.
2: 이 소리가 제일 좋은데요? 아,
1: 그래 나중에 큰 걸로 할까? 예. 네?
2: 스님, 불은 왜 이래요?
1: 네, 전기가 저기 저 동네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서 저녁에 좀 딸려요. 저기 전기밥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사용하면은 딸려가지고 우리가 까물까물해.
2: 라이터 조명이 되는데요?
1: 조명 돼요? 불을 꺼버릴까? 응? 아예.
2: 스님이 안 보이는데요?
1: 내가 안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조금 깜빡이면 어떻습니까? 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찬물 한 주전자 끓여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20대 청년이 출가를 택한 이유입니다.
1: 스님들이 동네에 오면 쫄랑쫄랑 따로 다녔죠. 멋있어 보였죠, 스님네들이. 아주 멋지게, 그런, 멋있게 보여서 이제, 아, 이렇게 스님들고 이렇게 출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멋지게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0: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죠.
1: 막상 생각해보시면 어때? 멋있게 사세요?
0: 뭐 잘한 것 같아요.
2: 대학 시절 참여한 불교 수련회.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 나가는 스님들의 삶이 참 멋져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행자의 길.
0: 아마 우리 마음에도 창이 있을 텐데 마음의 창도 이렇게 넓을수록 좋을 거요. 마음의 창을 다 이렇게 닫혀놓으면 애고가 많은 거고 마음의 창이 넓을수록 보다 맑게 하고 보다 밝게 하고 보다 자비롭게 하는 힘도 함께 있어야죠.
2: 마음의 창을 활짝 넓히는 것, 스님이 산에서 깨달은 삶의 가르침입니다.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산중 생활. 혼자 사니 한가할 것 같지만 좀처럼 손이 쉬는 법 없다죠.
0: 중요한 것은 심어놓으면은 누군가가 먹게 돼. 누군가가 먹는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고 핵심이죠. 노루가 와서 먹기도 하는데 노루는 이제 여기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놨어요. 노루 근데 굉장히 착해. 노루가 와서 뜯어먹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뜯어먹어. 여기저기 먹는 게 아니거든. 기특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먹었지. 그럼 그 다음날은 그 다음부터 먹어.
2: 빈 땅을 그냥 둘 수 없어 밭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는 날. 밭이 제법 넓은데요. 가끔씩 찾아오는 신도들과 나누고 때로는 산속 손님들과도 나누고 있답니다.
1: 오늘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0: 스트레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라.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한번 생각해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제일 큰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근데 그 원인을 잘 탐구를 해야 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스트레스 갈 만 하는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욕심이 많아. 사람이 욕심이 전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되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알아야 돼. 욕심을
2: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아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마음에서 찾아야 한답니다. 하루하루 밭을 일구듯 마음도 가꾸며 살아야 한다죠. 밭일을 마친 뒤 다시 길을 나선 스님. 그런데 암자가 아닌 숲속으로 향하시네요.
1: 스님,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허리 차셨어요?
0: 뭐 손에 들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다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2: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숲 한가운데.
1: 그럼 저기 단지는 뭐예요?
0: 예?
1: 저 단지 아니에요?
0: 여기 다라이 뚜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전화하고 할 때 깔고 앉으려고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저쪽 건물이 있는데 전화가 잘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저쪽이 이제 저쪽이 안 터져도 여기는 저쪽보다는 좀 전화가 잘 돼요.
2: 전파조차 잘 터지지 않는 숲속, 스님이 찾아낸 최고의 전파 명당입니다.
0: 뭐 누가 오기로 약속해 하고 하면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찾아올 때 오는 길이 좀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는 길 안내도 하고

0: 한가하고 시간이 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까서 먹죠.
1: 그러면 안 드시고 계속 까기만 하셨어요?
0: 아까는 까는 시간이고 이제 먹을 시간 됐으니까 먹어야지.
2: 뽀얀 속살을 드러낸 잣. 남들은 비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는데 스님은 잣 한 알에 고소한 여유를 곁들입니다.
1: 잣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한 30개 정도 먹으면 적절할 거예요 아마.
1: 지금 100개 이상 드신 것 같은데.
0: 100개? 100개까지는 안 되고 한 95, 90개쯤 될, 90개다? 50개쯤 먹을 때 딱. 어머요?
1: 저희는 하나도 안 주시네요.
0: 아까 와서 먹을 드시라니까 오늘 좀 와서 먹어요.
1: 지금 까준 거 먹어서.
0: 응? 어떻게 까준 거만 먹는다고? 내가 다 깠는데? 또 골라줄까?
2: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 정을 느낍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고요.

0: 늘 그랬듯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갑니다.
1: 이렇게 걸을 때 뭐 구태여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맑고 깨끗한 것들이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생각 자체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0: 푸른 자연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시간.

0: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온전하게 쉬어가는 암자입니다.
1: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잖아 이게. 난 매일 선물을 받고 있는 거지.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배가 되거든요. 짜잔! 짜잔!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0: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이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0: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1: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 기차 타고 스리랑카 우주로 갑니다.
0: 기차 계속 휘청휘청하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2: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지상 낙원이 펼쳐집니다.
0: 태어나서 가장 많은 아시아 국기를 한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려오는 거 봤어야 했는데 양철로 가가지고.
2: 야생동물에게도 이곳이 천국이랍니다. 기차 여행으로 볼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
0: 빛을 못 보고 있다니까. 아, 좀 어렵네요.
3: 갈라! 와!
0: 여기가 바로 나이나치 브릿지입니다.
2: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스리랑카 우주로 기차 타고 떠나봅니다. 우리에겐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스리랑카. 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곳이죠. 약 8시간 30분 하늘길을 날아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도착합니다.

0: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국토의 생김새가 눈물처럼 생겨 인도의 눈물로도 불립니다. 국토 면적이 남한의 약 3분의 2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해맑은 미소를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기도 하죠. 이번 여정은 스리랑카 최대 도시이자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는 콜롬보에서 시작합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콜롬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 와, 콜롬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계탑이 여기 이렇게 우뚝 빌딩 사이에 이렇게 솟아 있네요. 이 시계탑이 한 영연방 시대에 지어졌으니까 한 150년이 넘은 시계탑인데요. 지금도 시간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당시만 해도 콜롬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던 콜롬보 포트 시계탑. 과거에는 바닷길을 밝혀주던 등대로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시계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여기 계단이 있는데 막혀있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시계탑에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우와, 지금 안에 비둘기가 있어, 비둘기. 미안해, 비둘기들아. 금방 올라갈게. 으아! 비둘기가 몇 마리야, 대체? 으아, 여기 비둘기. 비둘기 새끼.
0: 낯선 이방인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비둘기들이 놀란 모양입니다.
1: 우와. 오, 깜짝이야. 미안해, 미안해. 도시 깊습니다. 아, 진짜.
0: 스리랑카의 최대 항구 도시인 콜롬보 도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지금 이 콜롬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시계탑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영국이 지어놓은 시계탑들을 봤어요. 이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있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0: 향료와 보석의 눈독을 들인 아랍 상인이 건너오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 거점항구로 거듭나면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의 제국들이 번갈아 눈독을 들이며 점령했던 콜롬보. 항구 인근에는 자연스레 시장이 들어섰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1: 아우,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여기 모든 물건들, 스리랑카 모든 물건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같아요.
2: 헬로.
0: 페타 시장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콜롬보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가장 짙게 풍기는 곳이기도 하죠.
1: 지금 여기 5만 가지 식재료가 있어가지고 냄새랑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 향신료 코너에서 가장 강력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2: This is cinnamon.
3: 시나몬.
1: 아, 시나몬. 와, 지금 이게 계피인데 사실 이 계피 시나몬은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남부가 원산지거든요.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양파라나 아니면은 뭐 마늘 같은 식재료들이 향이 강력하고 알싸하기 때문에 사람의 번뇌를 자극하고 또 정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늘 대신에 쓰던 향신료가 이 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행운의 상징 붉은 바나나를 발견했습니다.
4: 여기도 레드 바나나가 있구나. 이게 바나나가 빨간색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빨간 바나나 보면은 그날 운이 좋다고요.
0: 붉은 바나나는 약간 딸기향을 머금은 맛이 난다고들 하는데요.
5: 일반적인 바나나랑 비슷한데 그 특유의 좀 향이 있습니다. 좀 더 달짝지근한 향이 난다고 하잖아.
0: 붉은 바나나에 이어 붉은 껍질의 또 다른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1: 뭔가 망고처럼도 생겼고 파파야 같기도 한데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2: What's its name?
6: This king coconut.
2: King coconut.
6: Yeah. Sri Lanka name Tamili.
0: 스리랑카에서 꼭 맛봐야 한다는 킹 코코넛.
1: 빨대 주셨는데 원래 코코넛은 빨대가 아니라 그냥 먹어야 돼요.
0: 무더위를 식히는 데는 코코넛 즙이 최고입니다.
1: 보다 콘달.
6: 보다 콘달.
1: 보다 콘달.
0: 코코넛 과육도 안 먹어볼 수 없죠.
2: 야.
0: 흰 코코넛으로 에너지를 가득 충전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하기엔 기차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답니다.
5: I want to buy a ticket to Kandy, then second class.
1: 3,500원. 와, 여기서 캔디까지 가는 기차표가 2등석으로 샀는데도 500루피밖에 안 하네요.
0: 표값이 저렴해 배낭여행자들에겐 딱이죠.
6: Where are you going?
5: Kandy?
6: Number two.
5: Number two?
6: This way.
5: I just see you.
0: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같은 컬럼버포트 기차역의 풍경이 친근하면서도 신기합니다.
1: 이 스리랑카 이쪽 기차 지금 특징을 보니까 기차 문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0: 매력 만점이라는 스리랑카의 기차 여행. 하지만 워낙 지연이 많은 탓에 기다림은 기본이라죠. 무제한 입석으로 인해 엄청난 탑승객 수를 자랑합니다.
1: Next. 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그 줄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데요.
1: 와. 2시간 반? 3시간?
0: 약 3시간을 이렇게 가야 한다니 시작부터 좀 험난합니다.
1: Hi.
3: Hi.
1: Where are you going?
3: Apotek.
1: Apotek.
3: Oh. Bandara ga apotek.
1: Hello. Hi. Usually this train is like that.
3: Oh. This sama etre tane pe kutsi tane ide. Ide 8 maniki porade.
1: Boya day. What is boya day?
7: Tamil saram del hago boya hago sanga nomno.
1: 그렇구나.
0: 불교를 믿는 싱할라족,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기차입니다.
1: 이렇게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스리랑카 분들이 다들 이 연휴를 맞아가지고 다 같이 피크닉을 가는 모습이 되게 화목하게 느껴지네요.
0: 스리랑카 기차 노선은 콜롬보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열차. 그리고 구불구불 산길을 아찔하게 오르는 산악열차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인도양의 낭만을 느끼며 여행하고 싶다면 해안열차를 이용하면 되고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차밭을 보고 싶다면 산악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산악열차를 타고 안베푸사역에 내려 캔디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합니다.
1: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리가 널널한 것 같습니다.
0: 국적이는 도심을 벗어났으니 이제부터 진짜 기차 여행의 낭만을 누려볼 참입니다. 기차 안에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배가 좀 고파지는데요.
1: 이게 기차인데도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혼동 속에서 저도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내가 좀 나눠 먹어야겠네요.
5: 일본?
1: 일본. 아, 나는 코리안 캐나.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8: 이게 처음에는 맛이 굉장히 뜨끈한데 먹다 보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우, 소금을 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네요.
9: My favorite thing is watching animals. So is it easy to wild animal in Sri Lanka?
10: Any plant in Korea, you are familiar with animals?
9: It's not very...

0: sei.
1: Ah, Chris, very fine. There's a report of opening in Rabuka. So you can visit that too. That's a very good place.
0: Wow. Okay, I have to take a picture.
1: That's the place.
0: Okay, thank
2: you. You speak it.
0: Oh, welcome.
3: Thank you.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제 캔디로 가는 거였지만 또 이런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거기 먼저 들려서 코끼리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섭니다. 기차형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계획이 없던 람부카나역에서 하차합니다.

0: 지금까지 계속 콜롬보에서 계속 빌딩 숲 사이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1: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니 툭툭을 타야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I want to see an elephant.
3: Elephant.
2: Ah, elephant. Elephant. Happy now, elephant. Okay, let's go. Yeah, there. 하모미 쌓았다.
3: Okay.
2: Okay. 하모미 쌓았다.
3: Beautiful area.
2: Ah, really? Yeah, yeah.
1: 코끼리들은 마하 오야강 주변 코코넛 수목림 일대에 살고 있답니다.
2: So the so go and turn left and right. Left. Okay, thank you. This is too. Thank you so much.
1: 코끼리들을 볼 수 있는 호텔들이 강을 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0: 와, 코끼리 호텔이 여기 있네요. 아, 진짜 이 밀림 같은 마을 속 안에 이렇게 근사한 호텔이 크게 지어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1: 저도 코끼리를 만나기 위해 하루 묵어가기로 합니다.
2: 아이고안!
4: 아이고안! 아이고안!
1: 호텔에서 편안하게 야생 코끼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가에 호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0: About 50 and 20 at 10 here. 발코니에서
1: 코끼리들이 목욕하러 온다는 마하오야강이 내려다보입니다.
0: 와, 진짜 방에서 이 발코니로 딱 나오자마자 이 강이랑 야자나무랑 이 풍경이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코끼리가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40~50마리는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코끼리를 못 볼 일은 절대 없겠네요. 와, it's really great.
1: 이미 코끼리들은 돌아간 시간, 내일을 기약하며 서둘러 잠자리에 듭니다.

0: 코끼리를 본다는 설레임에 이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1: 지금 아침 오전 7시 반.
2: 지금 벌써?
1: 아마도 야생 코끼리로 보이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와, 저기 보이시나요?
0: 참 부지런한 녀석들입니다. 핀나엘라 보육시설은 다치거나 무리해서 낙오된 코끼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두 번 코끼리 목욕도 시킬 겸 이곳으로 산책을 나오는 거죠.

0: 아, 지금 아침에 여기서 조식 먹고 잠깐 양치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내려오니까 이미 코끼리가 여기 한 3, 40마리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려오는 거 봤어야 되는데 양치하러 가가지고. 아.
1: 가까이서 보니 더 귀엽습니다.
0: 제가 살면서 아시아 코끼리보다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훨씬 더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이 아시아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조금 작고요. 이마에 잘 보시면은 혹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등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 스리랑카에선 코끼리를 가장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요.
0: 네, 지금 코끼리가 이 거대한 코를 가지고 여기서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 하루에 약 150kg을 먹어치운다는 먹성 좋은 스리랑카 코끼리. 코끼리들이 노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옵니다. 자연은 코끼리들을 치유하고 여행자들은 그런 코끼리를 보며 힐링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내렸던 람부카나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리는 것도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0: 네, 한국에서도 이런 기차역 가면 항상 기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진짜 넓네요.
1: 반대편에서 내렸을 땐 이렇게 철로를 건너야만 한답니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는 스리랑카 기차입니다. 람부카나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7시간을 이동해 파티폴라역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파티폴라역에 내리는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대기후인 스리랑카에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0: 아, 여기 지금 저희가 파티폴라라는 역에 내렸는데 여기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기 있다가 지금 잠시 공기도 쐬고 경치도 즐길 겸 잠시 내렸습니다.
2: 아, nice to meet you. I won. Maginama Songho. I heard that this is the highest located railway station.
3: Oh, see, the lime has a man named me. I do see the lime. Yes, I say, some sort of Pahatogi by another Pahatogi by
2: no. That's why you have the far hat.
0: Ah, Cruz, you can tell me what I'm doing. So, I want some. Sightseeing here. I mean, there is some great viewpoint here.
3: Board dekhi thi
0: Board
3: dekho hum paenga. Me meter ekse hisak thora ke paenga. Ne thora tina lastana gas fatla. Photo gana lastana dana tiro.
0: Ah, really? Ika
3: gana? 150.
0: 150. Oh, so we have 2 hours. Okay, I want to go there. Thank you so much. Istuti.
1: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표지판이 있지만 저희는 더 멋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 와. I'm on my way to Ambuela Farm.
4: Okay, right.
2: Is near here?
4: Yeah,
2: yeah. Can I hop in?
4: Yeah.
2: Thank you.
1: 뚝뚝이를 타고 약 20분을 달리면 닿는다는 암부엘라 목장. 정말로 궁금합니다.
2: See the line.
4: See the line.
2: See the line.
4: See the line.
1: 무가 거치며 푸른 녹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리랑카의 작은 뉴질랜드라 불리는 암바엘라 마을의 목장. 해발고도 1848m로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높고 너른 초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0: 확실히 스리랑카의 가장 높은 동네로 오니까 그 밑에서는 못 봤던 풍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 저기 풍력발전기들도 잔뜩 보이고요. 그 밑에는 이 젖소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네요.
1: 스리랑카에서 유일하게 분유 공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암바일라 마을은 고원의 자연 환경 덕에 낙농업으로 유명해지면서 현지인들이 꼭 오고 싶어하는 이색적인 여행지가 됐답니다.
4: 하이,
2: 한 밀. 아? 와, wow, thank you. So this milk is made by
5: this farm.
2: This farm?
5: Yes.
2: Wow, here you go.
5: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so much.
0: 뜨거워. 큰일 날 뻔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5: Hi, nice to meet you.
2: Can I have short talk with you?
4: Yeah, sure.
2: How's the view of
4: situation.
2: Here? Is it good?
5: Yeah, it's very good. Beautiful. Are you guys enjoying too?
2: Yeah, enjoy too.
5: You're from Korea?
2: Yeah, we are from Korea. And isn't it a little cold here?
5: Yeah, kind of cold.
4: Hometown, Gampa, Colombo.
2: Colombo?
4: Yeah.
2: Ah, you're from Colombo?
4: Yeah.
5: I enjoy the cold view and...
4: Different weather.
2: Because of that, you bring this one. Isn't it not cold here?
6: Cold, yes.
2: Strong guy.
6: No, I like this climate because we haven't that climate in Colombo, that area.
2: Now we just have 20 minutes, so we have to go now.
6: Okay. Nice to meet you.
2: Yeah, appreciate it.
6: Okay.
2: Thank you so much.
5: Okay.
2: Okay. Have a nice day.
6: Bye. See you.
5: Bye. See you.
6: Bye.
1: 기차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인근 기차역으로 갑니다. 암부엘라 역이 있어 다행입니다. 너무 기차 시간이 임박해서 와서일까요? 그래도 타야 합니다.
7: 사랑해요.
8: 사랑해요.
1: 암베엘라 역을 출발해 이제 나누오야 역으로 갑니다. 기차에 매달려 스릴을 즐기는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0: 문이 다 열려있는데 이게 기차가 계속 휘청휘청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요.
9: 그치 그치 This one's a 기차! 기차 this one's a
2: So you are same college student?
9: No. No, train friends.
0: Just meet and train friends. 옛날에 우리나라 뭐 경춘선 같은 거 타면은 뭐 MT 가는 대학생들 잔뜩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청춘 열차에 탑승한 기분인데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기차 밖 풍경은 어느새 드넓은 다원으로 변했습니다. 나누오야 마을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피두르 탈라갈라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0: 기차를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이 텃밭들이 쫙 더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1: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홍차 생산량만 세계 2위로 세계 최대의 차 수출국인데요. 인도의 다르질링, 중국의 기문,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 이렇게 세계 3대 홍차로 손꼽힙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다원을 찾았습니다.
2: 가탕구리, 메티켈로, 메티켈로. 오, 그럼.
0: Yeah, beautiful. Thank you so much. Hands up, hands up. Yeah, yeah. Okay, one by one.
3: One by one.
0: Okay, here first.
1: 카메라들이 저를 찍고 있으니 한국의 유명인으로 알았나 봅니다.
3: 어려.
0: 아, 갑자기 뭐 슈퍼스타 같은 거 아니에요?
1: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념사진도 남겼으니 이제 차를 마시러 가봅니다.
0: 오, 와, 홍차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딸기 홍차도 있고 페퍼민트, 마살라 홍차.
1: 역시 홍차의 나라답게 종류도 참 많습니다.
4: Five varieties of black teas,
0: yeah.
4: from light to strong. So the bigger leaves.
0: I wanna try the special one. Okay, okay thank okay. you.
1: 네덜란드 식민 시절엔 커피 생산지였으며 19세기엔 차 생산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0: 사실 이 스리랑카가 나라 이름이 스리랑카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실론이라고 불렀었죠. 예전 대영 제국 시대 때 이 영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거대한 차 공장을 세우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1: 동양에서는 찬물이 붉어 홍차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찻잎이 검어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0: 와우. Yeah, not bitter.
4: Not bitter.
0: Yeah, yeah, yeah. I heard that in the past, people usually drink tea by this pipe. Is that true?
4: Yeah.
0: Oh, really?
4: Because to get the taste.
0: Uh-huh.
4: When you take it to the saucer, uh-huh. and you drink it, you get the real taste with the
0: wow.
4: sound.
0: I like it.
4: Yeah.
0: Okay, can you just show me together?
1: 이렇게 컵받침에 조금씩 덜어 마시면 뜨거움도 식히고 맛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랍니다.
0: So.
4: Yes.
0: 아까는 사실 이 뜨거운 걸 좀 신경 쓰면서 먹느라 이렇게 차 향을 그대로 즐기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부은 것만으로도 뜨거운 게 확 날아가면서 차 향을 그대로 딱 즐길 수가 있겠네요.
1: 눈으로는 다원의 풍경을 담고 입으로는 따뜻한 홍차 맛을 음미해봅니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원을 걸어봅니다.
0: 와, 여기는 진짜 초록색 동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보이네요. 초록색이 이제 다 차나무인데 마음이 굉장히 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1: 해발 1800m에 위치한 다원에는 여성들이 한창 찻잎을 따고 있었는데요.
5: Hello. Are you picking up tea? Ah, excuse me. How can I go there?
6: Yeah.
5: Ah, there. Ah, okay, okay.
0: 아,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데? 와. 아. 이게 사이사이에 아주 좁은 틈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였네요.
1: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 아, 스미스. 여러분. 아, 와. What are you doing now?
6: 나르카르나.
5: 아.
6: 나르카르나.
5: 아, what is that? Tour? Is that?
0: Yes.
6: Just cutter.
5: 아, 커터.
0: 되게 거침없이. 와,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쓰레받기처럼 그냥 담는 용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끝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요.
6: 이게 카터 단 레스. 이게 커스텀.
5: 야, 저 이래 가위 보러.
6: 아. 타일러 타일러.
5: 이 하트.
6: 아.
5: 아. 야, 야, 야.
6: 이게 가마로.
0: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질겨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거 몇 번만 하다 보면 여기 굳은 살이 잔뜩 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칼을 쓰는 게 훨씬 쉬운 것 같네요.
1: 차나무에 생기를 더하는 비가 내립니다. 비까지 오니 손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딱. 오케이.

0: do you think it's good?
1: 아, 이게 다들 웃으시기만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지금 턱을 전혀 아래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밑을 어떻게 보려고 딸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웃으시니까 맞는 거겠죠?
2: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어렵습니다.
1: 아, 제가 지금 자꾸 밑을 못 보고 있다니까. 아, 좀 어렵네요.
0: I think if I using this scissor more, so I'm just picking up by hand.
1: 어, 잠시만. 아, 진짜 쉽지가 않네. 이거 그냥 어깨에 차고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게. 네, 뭐 제가 따봤자 지금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이분들 제일 도와드릴 방법일 것 같습니다.
3: 나 this one.
4: 이거
3: 너무
1: 아, 이게 사실 이분들이 잘 보면은 이 밑에 부분을 따는 게 아니라 위에만 따고 있거든요. 이 맨 끝부분은 이제 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빛 솜털이 있으면은 골든 팁이라고 하고, 이 밑에 거는 오렌지 패코, 그 다음 패코라고 하는데요. 보통 딱 여기까지를 최상의 품질의 맛을 내는 이제 찻잎이라고 합니다.
2: 알고 보니 빛의 속도로 찻잎을 따는 찻잎 따기의 달인들입니다. 반면 저는 식은 땀만 흐릅니다.

0: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마시는 향긋한 홍차에는 찻잎을 따는 아낙들의 땀과 노력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손을 거들어준 저에게 집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1: 지금 저희가 계속 차를 따던 언덕 너머에 이렇게 또 작은 마을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사시는 것 같아요.
0: 배를 이어 여성들은 찻잎을 따고 남성들은 공장에서 차를 가공한다고 해요.
1: 아무래도 집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2: 오래요.
3: 오케이.
0: 이방인의 방문은 저희가 처음이랍니다.
1: 아, can I come? 아, thank you. 오, 와. Amazing. One day, one day. Yeah, you can sit here.
4: Sitting in the
1: back. Sitting in the back.
4: Take a
1: bite.
4: Hi. Can I sit? Can I
1: sit? 아, 괜찮아, 괜찮아.
0: 손님이 방문했으니 대접에 소홀할 수 없답니다. 마을 여성분들이 총출동해 음식을 만드는데요.
1: Usually your people, your friends are cooking here together.
5: Yeah, what do you try?
0: 밀가루로 만든 납작한 빵을 굽는데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즐겨 먹는 로띠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1: 와, 오케이. 아, 이렇게 싸서 먹으라고. 어, 이거.
0: 찻잎에 이어 로띠까지 눈높이 교육이 진행됩니다.
1: 아, 맛있다. 스웨야르.
5: 스웨야르.
1: 스웨야르. 스웨야르. 아, 나. 맞나? 어쨌든 맛있습니다. 날름, 날름.
0: 열심히 일하고 함께 먹으니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기분입니다.
1: No, I have to time to go. My daughter, my daughter.

0: 사람들로 북적이던 다원의 밤은 고요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안개 낀 산자락과 푸른 들판, 천혜의 자연을 눈에 담기엔 기차여행만한 게 없죠. 스리랑카 기차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지금 여기가 이제 엘라역인데 이제 다음 역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이 기차역의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나인 아치 브릿지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아치가 9개가 있는 그런 근사한 다리예요.
0: 울창한 숲과 깊은 골짜기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의 배경지 같은 나인 아치 브릿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1년 고산지대에서 콜롬보까지 차와 커피를 실어 나르기 위해 영국이 건설한 다리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산 풍경의 활용점정이 될 나인 아치 브릿지로 가고 있습니다.
1: 이제 조금 있으면 터널이 나오고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나인 아치 브릿지를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아름다운 기찻길을 달리는 기분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터널만 지나면 다리가 나옵니다.
1: 와, 지금 터널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와. 하이. 하이. 헬로. 와. 여기가 바로 나인 아치 브릿지입니다.
0: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답게 구경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 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0: 인생의 멋진 장면을 남기기 위해 위험도 불사한다는 마성의 기찻길 구간입니다. 인근 기차역에 멈추자마자 얼른 툭툭을 잡았습니다.
1: 자, 빨리 가자, 빨리.
0: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1: Can I go nine at please? Okay. Okay. 아까 기차를 타고 지나왔던 나인 아치 브릿지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 기차에서 사람들한테 손을 흔드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리 위에 서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봐야겠어요.
0: 조급한 제 마음을 아시는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툭툭 기사님.
1: 와, thank you so much. Best driver.
0: 하늘의 다리로도 불리는 나인 아치 브릿지. 1차 세계대전 당시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족해지자 벽돌과 시멘트만으로 지어진 다리입니다.
1: 깜짝이야. 지금 제가 지금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가 바로 철로였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0: 여행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103년을 버텨온 나인 아치 브릿지를 즐기고 있는데요.
2: Hi friend.
3: Hi.
2: Everyone scary?
3: Wow.
1: 와, 이걸 hey, be careful, be careful. No. 와. 아, 여기 진짜 아파트 한 10층 높이는 돼 보이거든요. 저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은데.
3: 이게는 고락 앞에 로컬 앤 포리너스 되게 뺐댐 고락 attractive 되나떠마 이렇게 근데 이걸로 옛날 crowd 같은 거 배는 애티 고락 가야 매튼 다이라 매튼 라스나 발라 야노.
0: 모두 한 마음으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0: 아, 이게 이번에는 기차가 멈춰서 가네요.
1: 야, 불기야, 불기야. 아.
2: 이때다 싶어 다들 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기관사의 서프라이즈 정차는 이 순간만을 기다린 많은 여행자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0: 아, 지금 이제 기차가 정차한 지 벌써 한 10분 정도 됐는데 호루라기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2: 떠나는 사람들의 아쉬움, 남겨진 여행자들의 설렘이 교차하는 이 순간. 기차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속도로 느리게 이렇게 스리랑카를 여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리게 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에 더 우리가 충실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더 행복한 여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림의 미학을 배우며 숨겨진 낙원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기차 여행.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0: 여기에 드라큘라가 잠들어 있습니다. 소름 돋아요, 소름. 우와! 저도 갈래요, 집에 이제.

0: 제대로 즐기러 가보시죠. 제가 드디어 이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1: 땡큐 베리 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웅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없이는 미래 인류의 번영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생물연료가 유망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생명과 덩어리를 뜻하는 바이오와 매스를 합친 말인 바이오매스는 일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톱밥과 볏짚부터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분유일이기까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도 바이오매스로 간주합니다. 바이오매스는요, 그대로 땔감으로 써도 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서 훨씬 더 유용한 생물연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물연료는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서 1, 2, 3세대로 구분합니다. 바이오에탄올로 대표되는 1세대 생물연료는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농작물에서 추출한 이 당분을 발효해서 생산합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요, 생물연료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해당 작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토지와 비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숨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식량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생물연료는 비식용 작물이나 농산물 폐기물을 원재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2세대 생물연료 역시 원재료 작물을 재배하려면 토지와 비료가 필요합니다. 또 추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약 벌채를 해야 한다면 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죠. 1, 2세대 생물연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3세대 생물연료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류가 있는데요. 조류는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광합성 생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크게 대형조류와 미세조류로 나눕니다. 전자는 미역과 파래 김처럼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후자는 적조 또는 녹조가 발생했다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생물연료 생산용으로는 미세조류가 훨씬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류 재배에는 넓고 비옥한 땅이 필요 없죠. 그저 풍부한 햇빛과 자연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울러 거의 매일 수확도 할수 있어요. 시범 운영 중인 일부 조류 생산 시설에서는 근처 발전소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광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조류를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생물연료 원재료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일거양대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죠. 이 같은 면적에서 조류는 옥수수보다 약 4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보통 조류는 무게의 20% 이상이 기름일 정도로 기름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조류에서 짜낸 기름은 바이오디젤로 가공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미세 조류는 이미 1970년대부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명한 에너지원으로 많은 연구자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노력에도 미세 조류를 생물 연료로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세 조류를 기반으로 한 연료 생산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요. 총 생산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확 비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물에 퍼져 있는 그 작디작은 미세 조류를 어떻게 이걸 다 걷어들여야 할까요? 가라앉히든지, 걸러내든지, 둘중한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요. 살아있는 미세 조류의 표면은 음성을 띠기 때문에 이 금속 염 같은 양성 화합물을 응집제로 투여하거나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미세 조류를 침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용량 필터로 거르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엄청난 양의 물에서 미세 조류를 분리해내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물학적 응집이라는 방법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공 화합물 대신에 미생물들의 물질이나 미생물 자체를 미세조류에 붙여서 함께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 폐기물 따위를 이용해서 응집제형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료 전지에 미생물을 결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일회용 건전지, 곧 1차 전지와 리튬 전지 같은 충전식 2차 전지에 이어 3차 전지로 분류됩니다. 전지 안에 미리 채워놓은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1, 2차 전지와는 달리 연료 전지는 연료와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지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수소연료전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전극에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연료전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터빈 발전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면 분명합니다. 다만 수소연료 전지도 이거 상용화하려면은요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방법 또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미생물의 호흡을 바탕으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료 전지 안에 특정 미생물을 넣은 다음 수소 같은 연료 대신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고 이 미생물이 세포 호흡을 통해 전자를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자를 연료 전지와 마찬가지로 음극과 양극 사이로 흐르게 하죠. 미생물 연료 전지의 장점 중 하나는요. 미생물의 먹이로 폐기 유기물을 사용하면 대체 에너지도 만들면서 환경 정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미생물, 특히 세균은 우리가 보기에 역겨운 것들을 아주 잘 먹습니다. 특히 많은 세균은 우리의 오줌을 먹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를 본 과학자들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세균을 이용해서 오줌으로 전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이거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2015년 영국 브리스톨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소변기에 미생물 연료 전지를 달아서 화장실 한칸 정도를 밝히는데 충분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휴대전화 충전에도 성공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와

미세조류를 이용한 생물연료 생산 같은 이런 기술이 완전히 실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생물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1997년 태평양 한가운데 이 무풍지대에서 지도에도 없는 거대한 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경위는 이내 그 실체에 대한 경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섬은 바다로 유출된 플라스틱이 해류를 타고 몰려와 만들어진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거의 플라스틱 중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닐봉지와 각종 일회용 용기, 빨대 등 우리가 매일 부시고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부분에서 세계 1등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잡아 거의 매년 2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망망대해 그 어디에도 플라스틱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남극 바다에서도 플라스틱 파편,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 5mm 미만인 플라스틱 입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이 강렬한 햇빛 아래 파도에 휩쓸리면서 서서히 부서집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앞서 살펴본 오수 속 유기물처럼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작아질 뿐입니다. 자정 능력을 담당하는 해양 미생물이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미생물은 모든 천연 물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자연 환경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이른바 자정 능력의 실체가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처럼 본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합성 물질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생물이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살짝 학술적으로 말하면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대사 경로 또는 효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활성이 낮습니다. 그나마 플라스틱을 분해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낮은 수온을 비롯한 제반 환경 조건에서 아무리 먹성 좋은 미생물이라도 선뜻 생소한 플라스틱을 먹어치우기는 힘듭니다. 그들도 난감합니다. 바다는 인류 삶의 보고이자 근원입니다. 다양한 수산 자원과 쉼터를 제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바다는 지구의 기후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입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오염과 같이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해양 생태계 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큰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와 새를 비롯한 큰 해양 동물에게 위협이 되고,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조개와 동물성 플랑크톤 따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단계적으로 먹이사슬 위쪽으로 전이되며 축적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해양생물과 생태계는 물론이고 결국에는 인류 건강에 재앙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전 지구인의 실천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범 지구적 차원의 위협으로 보는 대중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은 최대한 늘리려는 이른바 3R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R 전략이 이미 바다를 점령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철기 시대를 이은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플라스틱과의 결별도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이 바다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표면에 들러붙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이렇게 달려드는 미생물이 좀더 쉽게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향후 미세 플라스틱 발생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면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재설계 대상은 미생물입니다. 현재 미생물 재설계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동원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분해가 잘 되는, 쉽게 말해서 잘 썩는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과 플라스틱 분해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각각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 편리한 문명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과 행동 양식이 문명의 이기를 상상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기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소비 증가에 비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이면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자연, 우리는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떨어져 나올 힘도, 자연을 넘어서 나아갈 힘도 없이. 이 글을 쓴 당대의 거물 생물학자 토머스 헥슬리는 괴테의 말을 인용해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함으로써 네이처 창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아가서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 중심적 환경권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 가치관으로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 곧 다섯 번째 R이 4R이라는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가 될 때, 비로소 당면한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0: 안성이란 이름을 들으면 뭔가 익숙한 느낌. 아마도 안성맞춤이란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안성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1: 모델 같으신데요? 대장간 대장간 모델. 서울하고 또 인접한 도시이긴 하지만 옛것 아니면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도시이긴 해요.
0: 수십 년 역사를 가진 노포가 즐비하고 시대에 따라 새 옷을 갈아입은 체험 공간도 있고요.
2: 안녕.
3: 반가워.
2: 뿌리 폈네.
3: 와, 좋다. 맛있게 먹었어.
0: 고개 돌리는 곳마다 초록빛이 가득 참 싱그럽죠.
4: 안성은 평화롭고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녹지도 굉장히 많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0: 100년을 쭉 이어온 깊은 맛도 만날 수 있습니다.
5: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고 이게 바로 안성의 맛이야.
0: 편안한 땅 안성에서 만나는 풍성한 맛.
6: 이 맛으로 옵니다, 이 맛으로. 네.
0: 비옥한 땅과 너른 물길이 살아있는 안성으로 떠나보시죠. 안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안성의 옛 중심지가 있는 공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숨은 매력을 만나기 위해선 좀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죠. 바닷가는 아니지만 일출 명소로 소문난 곳이 안성에 있어서입니다. 안성천 물길을 따라 쭉 길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곳. 아이쿠야,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북적이는군요. 카메라 장비 하나씩 둘러맨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 마니아들로 해마다 이맘때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7: 장노출 할 때 여기 말고
8: 여기 하고 이쪽이죠. 이쪽.
7: 오케이.
9: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7: 저 의왕이요.
9: 경기도 의왕이요?
7: 네.
10: 호지민공항이요.
9: 베트남이세요?
10: 네, 이세요. 와. 사진 찍으러 왔어요.
9: 아, 사진 찍으러.
7: 창원이죠, 창원.
9: 창원이요?
7: 여기 성지라고 그랬잖아.
11: 성지라고요?
9: 아, 여기가 성지야?
11: 네. 사진 오는 사람들 성지라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 봄이 주는 선물. 여명이 터오는 즈음이면 인근 안성천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죠.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독특한 풍광을 찍기 위해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

0: 하하, 그렇게 좋으세요?
1: 겨울 놈은 못 보는 세상이죠. 새벽에만 볼 수 있어요.
2: 지금 5월 달에 물안개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거든요. 국민 포인트죠.
3: 여기가요?
2: 사진 작가분들한테는
3: 여기가.
2: 여기가 국민 포인트예요.
3: 베트남이 멋있어요? 여기가 멋있어요? 여기가? 오,
0: 멋있어요. 외국인들도 찾아올 만큼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 1년을 기다려 만난 아름다움. 게다가 딱 한 달 남짓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광이랍니다.
4: 원래 여기는 무슨 뭐 하는 데였어요, 선생님?
5: 저 목장이에요, 목장.
4: 목장?
5: 네네.
2: 5월 외에는 이게 한 6월이면은 이걸 다 벼버리거든요.
4: 아, 이게요?
2: 네, 호밀이라 이 안성 목장에서
4: 네.
2: 저걸 미리거든요. 소먹이로 이런 키운기 때문에 6월 달이면은 다 비어버려요.
0: 그저 너른 목초지였던 이곳이 유명해진 건 지난 2012년 한 영화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부터 그때 세트장으로 지었던 건물 덕에 매력이 배가 된 겁니다. 큰 물길 덕에 가축을 키우기 좋았던 이 일대엔 오래전 대규모 목장이 들어섰습니다.
6: 1960년도에 젖소를 키웠던 목장입니다. 젖소를 왜 키웠냐면 60년도에는 우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생산해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우유를 전달하고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목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젖소도 정식으로 수입해오고 넓은 목장에서 독일 기술을 가지고 젖소를 사육하기 시작한 곳이 안성 목장입니다.
0: 한독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됐던 목장. 젖소 사육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고 한우 개량 사업과 연구도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6: 한독 목장이 없었다면 우유를 그렇게 쉽게 먹지를 못했을 겁니다. 즉 이제는 너무나 쉽게 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한독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농가들이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축산 분야 연구 개발을 주로 하던 이곳이 변신한 건 지난 2012년 체험형 목장으로 문을 열게 된 건데요.
7: 배달통이 이거 우유자 갖고
8: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이런 거
7: 우리 저기 초창기에는 여기다 우유자 갖고 이제 배달해
9: 손으로 다 짜
7: 차가 거들어 다녀서 옛날 마냥 집 마냥 이런 냉동 이런 게 없고 차를 거들어 다녔다.
8: 아, 이게
7: 서울 다들 안성에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늘 찾아온 거예요.
6: 농가들에 많은 지식 전달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많은 농가들이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농가들한테 이 사양 관리하는 기술을 전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섰고 그러면 이제 가축을 테마로 6차 산업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체험 목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체험 목장이 생겼고요.
0: 축구장 180배 크기로 조성된 대규모 공간에서 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고요. 계절별로 다양한 꽃도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10: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11: 이쪽으로 갑시다.

0: 26번.
1: 그 안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안성에 대해서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2: 아이들 데리고 올만 하다야.
0: 그러니까.
2: 애들 데리고 여기 한 번씩 오면.
0: 소. 이제 마, 양.
2: 손자, 손녀 데리고.
0: 토끼. 꿀벌. 아, 저기다. 소체험관.
3: 여기서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황소에서 외국소인 큰 불소까지 있는 체험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녀석은 그 귀한 칙소 아닙니까?
0: 어흥. 칙소네, 이게 저거. 그걸. 질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2: 약간 이렇게 무늬가 돼 있는 거 좀 특이하다. 저런 소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0: 아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 보네. 그런가 봐. 이게 뭐지? 아까 이게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2: 아니야, 얘도 먹을걸?
4: 이거 먹잖아.
0: 야, 이거 먹는 거 봐라. 우와. 금세.
2: 오.
0: 어머, 어머, 안 무서운가 봐.
2: 응.
0: 우와.
2: 사슴농장에 갔을 때 당근 사가지고.
0: 엄마, 무서워. 갑자기 고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아가고 보지는 않았는데, 시골에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는 소는 어쩌다 보지 소 볼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소가 있다는 건 진짜 처음 봤는데.
3: 누군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또 어떤 이에겐 동심을 선물하는 공간. 안성의 자연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0: 아, 이런 또 안성에 이렇게 아이들도 와서 즐기고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어우 좋으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오, 쟤 누군가 봐.
3: 방목장으로 활용되던 곳은 이제 계절별로 다른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경관 초지가 됐습니다. 여긴 예전부터 코스모스가 지천이었다네요. 예전부터 이 목장 일대는 안성 사람들에게 놀이터고 나들이 장소였답니다.
5: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경치도 뻥 뚫려서 속도 시원해지고.
6: 안성은 예전부터 안성에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넓은 녹지대가 있고 평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하기도 가깝고 평택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목장이 시작된 겁니다.
3: 천혜 자연 조건과 지리적 이점 덕에 예로부터 시장이 발달했던 안성. 특히 안성천 주변으로 넓게 발달한 안성평야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곡창이라서 시장이 발달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성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안성천은 안성 땅을 비옥하게 했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길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안성의 옛 중심지입니다. 오늘은 안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7: 최지철 작가님 아버님이 여기서 또 뭐 하셨다며요?
8: 아니,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이 여기서 그 뭐 포목가게 하셔갖고서 굉장히 제 어렸을 때 골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도 가게 가고 가서 차 타고도 먹고 용돈 타고 막 그랬던 동네.
7: 저도 여기가 제가 이쪽에 낙원동이라는 동네 살았었는데 이쪽에 와갖고 이쪽이 그때는 상가가 지금보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건물이 옛날 모습들도 있지만
3: 조선시대 3대 장 중 하나였던 안성장, 특히 우시장이 크게 열렸는데요. 100년 넘은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얼마 전 현대식으로 정비됐지만 이젠 문을 닫은 것입니다.

0: 곳이 많아졌습니다.
1: 여기 이 정미소도 되게 오래됐어요.
2: 지금은 운영 안 하죠?
1: 예,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이 정미소도 여기 다니다 보면 그 방아도 찍고 뭐 그런 거를 저도 어렸을 때는 봤거든요.
2: 개만 짖네.
1: 네. 지금은 강아지가 이제는 여기 정미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0: 한때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 이젠 그저 추억으로 남았네요.
3: 이게 워낙 대로인데, 버스 다니고 대로인데, 금강면, 서운면, 미양면 사람들이 다 일로 와서 여기다가 장보고 그랬던 건데, 저기 큰 길 나면서 여기가 죽은 거예요.
4: 유지들이 여기 셋이 살았었다고.
3: 네, 유지들이 살았어요.
4: 저쪽을 내놓자니 그 집이 안 되고.
3: 이쪽을 내놓자니 이 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4: 서로 안 되니까.
3: 네, 그래서 발전하고
4: 저 아래 그냥 뒷골목으로.
3: 집값도 그쪽이 쌌어, 조금.
0: 그래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가게가 눈에 띄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입니다.
1: 아, 여기 또 대장간, 또 안성하면 또 대장간이 되게 유명합니다.
0: 안성에만 이렇게 오래된 대장간이 여러 곳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가게가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안성 사람들이 손재주 좋은 건 사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1: 예로부터 이제 수공예품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갖고 안성 맞춤이라는 그 어원도 안성의 이제는 뭐 유기라든지 꽃신 아니면 갓,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는 왕실에서 만들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갖고 안성 맞춤이라는 그런 유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0: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며 다양한 역사를 만든 고장. 추억의 거리 근처엔 안성의 역사를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전시된 여러 유물 중 하나인 오명항 선생 토적 송공비.
1: 여기서 또 유명한 또 유적 중에 하나가 이 오명항 선생님의 토적 송공비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비석이 여기 왜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역사적으로 이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공적비가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0: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유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역사공원 근처에는 특별한 문화유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민센터지만 사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100년 가까이 된 건물.
1: 어떻게 보면 이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 어떤 저희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면 딱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면 이 안성의 옛날 군청이 되게 잘 나오겠는데요. 이 색이 또 파란 하늘하고 어울려져 갖고 그런 기화가 또 아주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0: 과거엔 안성 군청으로 활용됐던 건물이라는군요.
5: 제가 안성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를 지금 뭐 60여 년 이상을 했거든요. 제가 안성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 근데 서울에 가깝고 농촌과 도시가 잘 복합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0: 큰 평야와 도심을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 예로부터 풍요로웠던 고장 안성. 번성했던 시장터엔 오래된 맛이 남아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고 경기도에선 가장 오래된 가게. 3대째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는군요.
7: 이걸 이제 살살 흐르는 물에 이제 핏물을 빼는 거예요. 이게 양지머리 고기예요.

0: 국물 맛을 내는 기본이지 이게. 이 소머리도 들어가지. 소머리 이런 거 보셨나? 아이고.
1: 우와. 이게 머리예요?
0: 머릿고기.
1: 소머리.
0: 소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자른 거라고.
1: 통째.
0: 통째.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앞머리. 여기 뒷머리가 있지. 뒷머리. 이게 뒷머리 부분이고 여기 우설도 있고. 우설. 혀.
2: 소 한 마리 탕이라고 부를 만큼 소의 다양한 부위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게 이 집의 독특한 조리법. 장터에서 국밥을 말아 팔던 100년 전 조리법 그대로랍니다.
0: 그 도축장에서 나오는 그 당시 뭐 다들 춥고 어려울 때니까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풍족하게. 거기서 이제 겨우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걸로 그 넣고 또 안성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같은 걸 넣고 끓인 게 안성 장터 국밥이에요.
2: 국물을 내는 데만 18시간이 걸리는 고된 과정. 한 자리에서 뚝심 있게 100년을 이어온 정성입니다.
0: 여기 이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쓰시던 이거 미니판 같은 거.
2: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은 누구나 돈을 내던 내지 않던 밥을 먹여 보냈다는 김종렬 씨의 어머니.
0: 이 어머니가 이제 입버릇처럼 설렁탕 100년을 한번 끓여봐라 너희들. 이 말씀이 거의 유언이 되신 거라. 내 대까지만 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보통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서들.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다고. 이걸 계속 이어가라고 했어요. 100년을 끓여봐라. 그게 부담이었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고. 그 당시 어머니는 깨어있는 분이었어. 한 가지를 꾸준히 해라. 그런 의미였겠지.
2: 어머니의 장사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들도 성실하게 정성을 가득 담아 오늘도 장사를 준비합니다.
0: 안성의 맛을 내면 이렇게 저어줘야 되고 그래야 여기 밑에 이제 늘어붙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무리 깨끗이 핏물을 뺐다 하더라도 부유물이 떠오른다. 그걸 이렇게 걷어줘요.
2: 맑고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그 옛날 방식과 똑같이 기울이는 정성.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반나절 이상을 보낸답니다.
0: 이게 200명분, 200명. 양쪽 솥에서 400명분을 매일 끓이는 거예요.
2: 부드럽게 삶은 고기는 건져서 기름과 근막을 제거해 먹기 좋게 손질하는데요. 푸짐하게 그릇에 담아 18시간 우린 국물을 붓고 한 소끔 끓여주면 소 한 마리가 들어간 탕국이 완성됩니다. 이 정성에 끌려 가게를 찾는 사람들 수십 년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3: 아, 이 맛으로 옵니다. 이 맛으로. 네, 이 맛으로 와요. 진한 그 국물 나 진한 국물이잖아요. 담백하고. 네.
4: 고기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저기.
5: 나 하루도 안 빠지고 와.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
4: 여기는요?
5: 응. 여기 안 오는 날은 굶는 날이야. 든든해요. 먹고 나면 다른 건 이렇게 먹고 나면 내가 한 끼만 먹거든요. 아침 저녁을 안 먹어요. 일절. 근데 이거 다른 거 먹고 나면은 밤에 출출해.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 먹고 나면은 그냥 껐다 없이 지나가.

0: 그토록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1: 아니, 우리는 이제 안성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 안성 5대 명물 중에, 특산품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의 목표는 그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내 뒷모습을 남겨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듯이, 엄마, 아버지가 나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스승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이걸 알려준 거야. 나도 그 뒷모습을 남겨야 돼, 아들한테. 그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0: 가는 곳마다 인심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장. 편안할 안자를 써서 안성이라. 하하하. 누가 이름 지었는지 참으로 찰떡입니다. 하하하하.
2: 집성촌. 해주시 그 500년 된 새거지 집성촌입니다.
3: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할 바가 있다. 몽둥이를 준비해라.
4: 안성에다가 유기를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마음에 꼭 든다고 해서 안성 맞춤 유기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빵 구워줄까?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주먹 찌르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옆으로.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네, 하나. 자, 이번에는 북 찌듯이 몸을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여섯, 일곱,
3: 어깨!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5: 네!
3: 자, 이번에는 몸 뒤태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손 펴고!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우린 준비 끝!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우와, 빵인가 봐!
0: 폭신폭신 식빵!
3: 자, 식빵을 구워볼까? 이건 빵을 구워주는 기계, 토스터야.
6: 아하, 된 거 알아요. 식빵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되죠?
3: 맞아. 그럼 뜨거운 열로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시간이 다 되면
2: 우와!
3: 어때, 이 모습? 우리도 따라해볼까?
2: 좋아요.
3: 자, 말랑말랑 식빵이 어디 있나?
6: 여기요, 여기.
3: 오.
2: 여기도 있어요, 식빵.
3: 아.
2: 여기도, 여기도 여기.
3: 우와, 빵이 잔뜩 있네. 그렇다면 식빵을 구워볼까? 토스터 준비하고 식빵을 하나 또 하나 넣고 손잡이를 꾹

0: 좋아식빵도 토스터로.
1: 좋아식빵도 쏙.
2: 아하. 우리도 쏙. 아하.
0: 나도 토스터로 쏙. 아하. 맛있게 구워져라. 아하. 오, 토스터 안이 점점 빨갛게.

0: 승범이도 잘 구워지고 있어?
1: 노릇 노릇.
2: 아, 뜨끈뜨끈하다.
0: 우와, 우리 하리는?
3: 토스터야, 바삭바삭하게 부탁해. 아, 따.
4: 뜨끈뜨끈. 이제 다
5: 됐. 찌깍찌깍찌깍 띵.
4: 노엘아, 댕구 식빵 잘 구워줘.
1: 알았어.
4: 쭉.
1: 뜨끈뜨끈 찌깍찌깍 다 됐다.
4: 퐁. 우후, 노릇노릇 댕구 식빵 완성.
0: 어디 한번 구워볼까?
1: 쭉.
0: 이글이글이글이글 찌깍 찌깍 찌깍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오, 맛있겠다. 이제 모두 식빵 잘 구울 수 있겠죠?
6: 네.
0: 어디 한번 볼까? 모두 펄짝.

0: 그래 이거지.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맛있는 식단.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중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키키!
4: 고양이!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뽀이뽀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경험서지 출발한다. 호민아, 훌라후프 놀이하자.
1: 훌라후프?
0: 응. 그래. 자, 누가 더 오래 돌리나 시합하는 거야.
1: 더 오래 돌리기?
0: 응.
1: 그건 잘 못하는데.
0: 에이,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오래 하나? 준비됐지?
1: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
0: 자, 그럼 시작! 이제 내 차례. 하나, 둘, 셋, 넷. 우와! 내가 더 오래 했네. 재밌다. 재밌지? 재밌지? 우리 한 번 더 하자.
1: 한 번 더? 난 이거 재미없는데.
0: 자, 준비됐지?
1: 그래.
0: 자, 시작. 다섯. 와, 나 엄청 잘한다. 와, 걸어갈 수도 있네.
1: 난 이거 재미없는데.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0: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2: 한글 명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훈민아, 안녕?
1: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정음이는 훌라후프 재밌어 하는데 나는 재미없어. 그런데 정음이가 자꾸 계속 하자고 그래.
3: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방!
3: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아.
7: 우리 실뜨기 계속 하자.
6: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알았어.

0: 저런, 기쁨이는 하기 싫은데 알았다고 말하고 계속 실뜨기를 하는군.
1: 힘든 표정에 손가락도 아파 보여.
2: 이러면 기쁨이야 줄이 둘 다 즐거울 수 없지.
0: 여긴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 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저리 가!
5: 왜 화를 내?
0: 기쁨이는 실뜨기가 하기 싫었군. 하지만 주리에게 너무 심하게 저리 가라고 했어.
1: 저리 가 라고 말하면 주리의 기분이 정말 나쁘겠지. 여기도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 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안 할래.
3: 왜? 너 이거 재미없어?
4: 응, 이제 재미없어.
3: 그럼 이번에 우리 둘 다 재밌는 거 할까? 내가 재밌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기쁨이가 재밌는 놀이 하자.
4: 그럴까?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줄이랑 노는 건 정말 재밌어.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0: 안 할래 라고 말하니 주리가 기쁨이의 마음을 이해했군.
1: 그렇지, 놀기 싫을 땐 참지 말고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
2: 둘 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았어. 기쁨이야 주리, 모두 즐거운 표정이야.
6: 여기야 아리아가 간다.
7: 수선화 한글스.

0: 할래. 안 할래. 난 훌라후프 재미없어.
1: 응,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 이번엔 우리 둘 다 재밌는 놀이 하자.
0: 그러면 우리 한발뛰기 하자.
1: 좋아.
0: 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 거야?
1: 응.
0: 시작.
2: 너무 빨라 너.
0: 빨리 와.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 할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0: 안 할래? 맛있다.
1: 아가, 요 녀석 또 먹었구나. 오늘은 아구가 글자를 만들어 볼래?
0: 안 할래.
1: 할아버지께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안 할래요.
0: 안 할래요.
1: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된단다.
0: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귀여운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 할래.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 할래.
0: 어른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할래요. 안 할래.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안 할래요. 안 할래.
1: 안 할래. 훈민이는 훌라후프 놀이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훌라후프 놀이를 계속 하자고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기 싫을 땐안 할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 할래가 나왔어요.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와줘.
2: 유치원 가방 무거워.
3: 훈민아, 내가 들어줄까? 가방 줘. 나 가방 두개될수 있어.
2: 정음이 힘세다.
3: 가자. 목마르다.
2: 우리 음료수 마시자. 나 가방에 음료수 있어.
3: 한 번에 열기. 이게 왜안 열리지? 훈민이는 내가 힘이 센줄 아는데.
2: 정음아, 왜 그래?
4: 이거 못 열면 나 창피 안 돼.
2: 너 목마르다고 했잖아. 얼른 마셔.
3: 난 이따가 마실게.
5: 아껴서 마셔야지.
2: 자, 시원하다.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
3: 나도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창피해서 훈민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정우마, 안녕?
5: 안녕.
6: 무슨 일이니?
5: 내가 뚜껑을 못 열어서 음료수를 못 마셨거든? 그런데 훈민이는 내가 힘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데 창피해서 부탁할 수도 없고.
6: 그래, 그 마음 이해해.
5: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7: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8: 대화의 방!
6: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1: 주리야. 주리야, 빨리 나가자.
9: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1: 응.
9: 지퍼 누가 채워줬어?
1: 응? 내가 채웠는데?
9: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1: 왜 그래?
9: 아니야.
1: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리야, 나 나가 있을게. 옷 다 입고 빨리 나와.
9: 그냥 가버렸네.
6: 주리는 지퍼를 잘 못 채워. 기쁨이가 도와주길 원했어.
10: 하지만 주리가 원하는 걸 말로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가 모르는군.
7: 주리가 자기 마음을 정확히 말하면 기쁨이가 도와줄 텐데 안타까워.
6: 여긴 아니야.
1: 주리야! 주리야, 빨리 나가자.
9: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지퍼 누가 채워줬어?
1: 응? 내가 채웠는데?
9: 기쁨아, 이거 채워.
1: 응? 왜 명령하니? 기분 나빠.
9: 기쁨아, 가지 마. 그게 아닌데.
6: 주리가 기쁨이에게 부탁하던데 채워라고 말했어.
10: 명령하는 말투로 말하다니.
7: 기쁨이가 기분이 나빠져서 가버렸어.
10: 여기도 아니야.
9: 이렇게 안 되지.
1: 왜 그래?
9: 도와줘.
1: 응, 내가 도와줄게. 자.
9: 우와, 기쁨이 지퍼 잘 채운다.
1: 내가 더 쉽고 재밌는 방법 알려줄까?
9: 응.
1: 자. 혼자 입을 때 지퍼 채우기 어려우면 나처럼 해봐.
9: 고마워, 기쁨아.
1: 이제 우리 나가서 놀자.
9: 그래.
6: 주리가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기쁨이가 바로 도와주네.
10: 그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
7: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8: 여기야, 아이야가 된다.
11: 수사랑 한글!

0: 도와줘.
1: 도와줘.
2: 저장 완료.
1: 도와줘.
2: 정음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도와줘. 아! 정음아, 이제 또 놀자.
1: 훈빈아, 잠깐만. 나 부탁이 있어. 사실은 나 목이 마르거든.
0: 그럼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 엄청 시원해.
1: 그런데 나 뚜껑을 못 열겠어. 훈민이가 도와줄래?
0: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2: 도와줘.
0: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니까 좋다. 나도 정음이가 기뻐하니까 좋아. 우와. 아! 고마워.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도와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4: 도와줘, 꿀꺽! 할아버지, 도와줘!
3: 할아버지께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도와주세요.
4: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3: 그래, 바로 그거야.
4: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하고. 한글 도와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고, 도와줘.
4: 도, 와, 줘.
3: 도와줘. 아고야, 고마워.
4: 네.
3: 도와줘.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와줘.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와줘.
4: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3: 도와줘. 정음이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음료수 뚜껑을 못 열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와줘가 나왔어요. 훈민아, 도와줘. 훈민아, 도와줘. 훈민아, 도와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진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aya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주물엔
11: 덕분만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웃기 웃기기기.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후후.
1: 진짜 침팬지 같아, 김이.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1: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동물 놀이터지. 어떨게? 진짜 펭귄 같지?
1: 그럼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2: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 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목이 긴.
1: 야구비 튀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2: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0: 봄이 열이 많이 나.
1: 감기

0: 야근 시간! 널토야! 놀으라고 해!
1: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폴이.
0: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지! 약은 맞았단 말이야!
1: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0: 쉬라고? 대신은 잠깐 기다려봐, 포미. 쉬어. 동물놀이하고 놀 거야.
2: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0: 쉬어.
2: 소용없구나.
3: 얘들아, 괜찮아?
4: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좋은 생각이 났어. 우와, 어쩔 수 없지 뭐.
1: 우리 그냥 동물 놀이 할까?
2: 그래! 개구리지. 개굴, 개굴, 쪽.
3: 나는 뭉치. 아.
0: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사자다.
4: 지금이야?
1: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4: 다행이다, 포미.
0: 너희들 덕분이야.
4: 우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0: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3: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한 팀이야.
4: 와, 파란색이다.
0: 나도. 우와, 동심이랑 팀이다.
2: 난 핑크색. 좋아, 우승은 우리 거야.
1: 콩콩이랑 팀이네.
4: 팀이 괜찮겠어?
1: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4: 왜?
3: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2: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3: 준비됐지? 그럼, 출발!

0: 조금만 더. 좋았어. 빨리 가면 깰 텐데.
1: 우리 먼저 갈게.
2: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1: 우리가 1등!
0: 1등 할 수 있었는데. 꼴찌네.
3: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하고 싶다고? 좋아. 잘 던져봐. 콩콩아, 이제 내가.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1: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0: 큐리, 빨리 가자. 어서.
1: 우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0: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2: 콩콩아! 이런...
3: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1: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콩띠야!

0: 달, 달다.
1: 몇 개 안 남았네.
2: 색깔이가 이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3: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남은 산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0: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0: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1: 어떻게 쓰는 건데?
0: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2: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0: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3: 응? 왜 안 커져? 어?
0: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어? 우와!
4: 이게 어떻게 돼?
2: 좋아! 미안해!
1: 다들 피해!
2: 미안해!
4: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2: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4: 뭐?
3: 얘들아, 피해!
1: 어떡하지?
4: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3: 끈적끈적해.
2: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2: 어떡해.
4: 쿵쿵아, 안 돼!
2: 왜?
4: 아, 쿵쿵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2: 그럼 쿵쿵이를 지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1: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4: 맞아, 아까 쿵쿵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1: 저희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2: 네?
0: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3: 어디?
0: 아, 깜짝이야! 와! 어? 다들 어디 갔지?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5: 잘 자라 우리 쿵쿵이. 앞뒤와 뒷동산에.
2: 이미가 빨리 와야 할 텐데.
1: 우리한테 맡겨.
3: 준비됐어?
6: 좋았어. 했어.
1: 코디, 지금이야.
0: 응? 작아져라. 파워 오!
4: 우리 쿵쿵이 돌아왔구나.
2: 와, 다행이야. 아직은 원래보다 크면 안 돼. 알았지?

0: 누가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네. 우와,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황금 도토리 진짜 멋지다.
2: 민치야!
3: 뭐해?
2: 어? 그게 뭐야?
1: 이건 황금 도토리야.
2: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1: 응, 대신 조심해야 해.
4: 근데 어디서 난 거야?
1: 어? 그게 그냥 생겼어.
2: 어?
1: 어? 에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두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2: 뭉치다! 뭉치야!
1: 우와,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0: 어떡하지? 고대!
1: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빨리! 빨리! 코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안 돼!
1: 아래로 하강! 지금 탈출 모드 가동!
0: 잡아야 해.
2: 조심하라고 했지.
0: 죄송해요. 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2: 뭐?
0: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2: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0: 네.
2: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0: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1: 뭉치야, 황금도 토리 찾았어?
2: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1: 어? 그럼 네 거지.
2: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2: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똑똑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1: 뭐라고 하더라?
0: 맞다! 예의 바르다!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맛.

것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

Hey.

여기 마사와 꼬미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고마.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볼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모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할 시간이야.

지금 당장 손 씻고 와. 식사 시간.

정말 장난을 치면 어떡해. 아하. 모두 잘 봤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잘 못 찾겠네. 어디 간 거야?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0: 으스스해 보이는데?
1: 검은데 고맙습니다. 고마 안녕. 내가 좋은 것 좀 봐봐. 이거 마법.

나왔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잘 돼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 주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 내.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주웠다면.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0: 드립니다. 행운을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1: 나중에 꼭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0: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6: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